0: 예, LP에선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AOR 특집의 두 번째 곡이었죠. 버즈스캑스의 로우다운을 들었습니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전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첫째,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이 앞장섭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예, 이제 마칠 시간이 됐네요. 문자 9773 쓰시는 분께서 업무 시간에 꼭 들어야지 생각은 하는데 일하다 보면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셨습니다. 컴퓨터 옆에 포스트잇을 붙여놨답니다. 잊지 말자 12시. 예, 아니 근데 이 시간을 놓치시면 식사 때도 놓치신다는 얘기인데 그건 좀 곤란하겠죠. 예, 꼭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정재 교수와의 질문들 들으시고 4536 쓰시는 분께서는 역사 전공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기후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역사 공부를 다시 하고 싶을 만큼 새로운 관점의 좋은 강의였습니다. 박 교수님께 고맙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예, 좋은 영향력을 끼치신 것 같습니다. 박정재 교수께서.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니의 조성현님, 여기는 용인인데 밖에선 천둥치고 비도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 이게 비가 오늘 그 중부지방에 많이 온다고 예보 나와 있었습니다. 서울도 어제 뭐 밤새 오늘 아침까지 비가 내렸고 지금은 제가 스튜디오에 갇혀 있어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비 소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도 그렇군요. 미니의 김명자 씨. 비가 쏟아지고 천둥치고 그런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스튜디오가 방음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천둥 소리를 듣질 않아서 듣지 못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9065 쓰시는 분께서는 어제 네팔 6살 소녀의 기적같은 생환 소식에 정말 기뻤다고 하셨습니다. 희미한 울음소리 듣고 발견했다고 하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문광진 선교사가 오늘 네팔에 비 소식이 있다고 했는데 글쎄요, 많이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일도 아마 가능하다면 문광진 선교사가 현지 다녀온 소식을 저희들이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청취자 한 분이 방송 모든 디테일이 진심으로 아름답습니다. 손석희 12시 멋있습니다. 어이구, 뭐 극찬을 하셨습니다. 계속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12시 5분에 다시 찾아뵙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4: . 더위가 잦은 여름철,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을 유발하는 폭염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요. 무더위로 현기증, 메스꺼움, 근육 경련이 있을 시엔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평소에도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0: 삼가고 휴식 시간은 짧게 자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 작업장에서도 가장 더운 시간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엔 야외 작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폭염 예방 캠페인 지금까지 MBC 라디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팬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3: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만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1: 안녕하십니까. 9월의 첫날 전해드리는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820조 9천억 원으로 책정돼 올해보다 12.8%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AI와 첨단산업, 청년, 지방지원 등에 집중 투입되는데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미래 대응 기금도 신설됩니다.
2: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해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한 뒤 오늘 전격적으로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지난달 31일 중폭 개각에선 언급이 없어 유임이 예상됐지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한 김 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면서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1: 제주에서 30대 여성 등의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관 부경장이 실종사건을 종결하지 않을 경우 업무가 늘어난다는 부담감 때문에 사건을 허위 종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부경장이 종결 처리한 실종사건 290여 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허위 종결은 10건, 허위 기록은 15건이 확인됐습니다.
2: 네팔 지역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 실종자도 4,500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한국인 실종자 9명의 소식은 여전히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구호대의 조력을 꺼려왔던 네팔 당국의 입장을 바꾸면서 44

0: 4명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해외 근구 긴급구호대가 오늘 피해 지역에 급파됩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첫 소식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대인 820조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슈퍼 예산 편성을 통해 인공지능과 3대 메가 프로젝트, 청년 지원 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3: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820조 9천억 원으로 처음으로 8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처음 700조 원을 넘었던 올해보다 93조 원, 12.8%가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4: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청년의 미래 희망 사다리 구축, 양극화의 실질적 완화, 민생 안전망 강화 등의 핵심 목표에 중점을 두고
3: 정부는 인공지능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올해보다 2배 더 많은 21조 3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1조 5천억 원, 반도체 핵심 기술 연구 개발에 5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재정을 대거 지원하면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2030년 달 착륙을 위한 발사체를 개발하는 우주 항공 분야나 자율자동차 등 10대 전략기술 분야의 지원도 늘려 제2의 반도체 같은 먹거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취업, 결혼, 육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도 4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첨단 분야 직업훈련 대상을 2배 늘리고 맞춤형 구직 지원으로 취업 연계를 강화하는 등 청년 일자리 경험과 훈련에 5조 1000억 원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우리 아이 자립펀드를 신설해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고 출산 지원금을 기본 1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국가가 육아 양육도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역대급 예산안은 국세 수입이 증가하면서 가능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 소득세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세 수입이 194조 원 넘게 늘어난 겁니다. 정부는 넉넉해진 곳간을 바탕으로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해 내년 162조 원을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성장, 지방, 교육 등 계정으로 나눠 52조 9천억 원가량을 쓰고 나머지 100조 원가량은 여윳돈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투입한 공적 자금 부채도 내년에 모두 갚기로 해 IMF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 30년 만에 청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해 정치권에 대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린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 예,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며 국민 모두에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거라는 희망을 만드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0: 네, 정치권 소식 정치팀 이기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전격 사퇴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사퇴 배경이 나왔나요?
5: 오늘 아침 9시도 되기 전이었는데요. 청와대가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의 발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6: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31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9월 1일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5: 네, 청와대는 간략하게 김 실장의 사의 표명과 사표 수리만 발표했고요. 구체적인 사퇴 배경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 시작부터 함께하면서 정부의 정책을 15개월 동안 총괄해왔습니다. 정책 실장으로는 드물게 SNS 활동도 활발하게 하는 등 새로운 업무 스타일을 개척했다 이런 평가도 받았는데요. 그러나 집값 급등과 전월세난, 레버리지 ETF 논란 등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꼽히는 정책들의 책임자로 지목되면서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이번 개각 발표 명단에서 빠지면서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왔는데요. 오늘 김 실장이 전격적으로 물러나면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부동산, 증시 안정 등 산적한 민생 과제를 책임질 후임자 인선이 일단 시급해졌습니다.
0: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개각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논란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사퇴 목소리가 여당 안에서도 나왔다고요?
5: 네, 먼저 민주당의 신현영 대변인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SNS를 통해서 장관과 국회의원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이렇게 용혜인 후보자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신 대변인은 김민석 대표 체제에서 기용된 당 대변인이어서 당내 기류가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지도부에서도 사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선원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나가서 한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7: 당연히 그 비례대표직을 간두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8: 네.
7: 성평등 가족부 장관의 후보가 되셨다고 한다면
8: 네.
7: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5: 야당에서도 11억 원 정당 보조금 때문이냐, 장관까지 무임승차하려느냐, 이런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의원직 사퇴를 거부했던 용 후보자는 오늘도 거취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장관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네, 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야당의 공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5: 네,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에 선봉에 설 것이다. 이게 야당의 주장인데요.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 듣겠습니다.
9: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총대를 맬 공소 취소 담당 장관의 최적임자를 고른 것입니다. 집권 2년 차 국정 최우선 과제가 공소 취소라는 대국민 메시지입니다.
5: 네, 특히 김 후보자가 지난 2월 출범했던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모임에 공동대표를 지낸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승원 후보자는 자신이 대장동 변호인이다라는 야당의 주장에는 음해성 정치 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에 대해서 송곳 검증을 예고한 만큼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공소 취소 논란이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0: 네, 또 오늘 민주당에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던데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5: 네, 민주당이 오늘 아침 7시부터 민티07이라는 이름으로 자체 유튜브 방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특정 정당이 자체적으로 정치 시사 프로그램을 방송한 건 이례적인데요. 약 40분 동안 진행된 첫 번째 방송에서 김민석 대표는 방송 내내 자리를 지켰고요. 앞으로 당의 기조를 자체 방송에서 밝히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민석 대표의 민주당 TV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10: 우리가 하는 일을 그 기조를
11: 네.
10: 그것은 매일매일 저희가 책임 있게 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좋은 방송들이 많이 있지만
11: 네.
10: 이제 여러 가지 해설도 하시는데 헷갈릴 경우도 있고 해서.
5: 네, 공교롭게도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과 같은 시간에 편성하면서 김어준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요. 오늘 민주당 방송은 동시접속자가 5만여 명이었고요. 김어준 씨 방송은 20여만 명이었습니다. 또 김어준 씨 방송에는 이례적으로 평소보다 많은 슈퍼챗 금액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전당대회 여진이 유튜브로 옮겨지면서 친석계 또 친청계가 각각 결집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또 국회는 9월 1일 오늘부터 2026년 정기국회를 시작했죠.
5: 네, 국회가 지금 막 본회의를 열고 정기국회 개회식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와 예산 등 연말까지 약 100일 동안 레이스가 시작되는데요. 주말 사이에 발표됐던 개각으로 9월 한 달 동안은 인사청문정국, 다음 달은 국정감사, 11월은 예산안 심사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법개혁과 3대 메가 프로젝트 등에 집중해 지지율 반등의 기회로 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요. 다만 장관 후보자뿐 아니라 특별감찰관 또 대법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되는 점은 여당에게 부담입니다. 특히 정기국회 기간인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고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는 등 사법질서 변혁이 일어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운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이기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2: 네, 정치권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렸고요. 다음은 제주 실종 사망 사건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실종 신고를 잇따라 허위로 종결한 제주 경찰관, 할 일이 많아서 업무 부담감이 많아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특히 해당 경찰관이 처리한 290여 건의 실종 사건 가운데 허위로 종결한 사건이 25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12: 지난 5월 제주에서 장모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3시간여 만에 허위 종결한 부경장. 사건이 드러나자 부경장은 통화를 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사무실 CCTV와 전화통화 내역 등 증거에 결국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부경장은

0: 범행 동기에 대해 실종 신고를 종결하지 않으면 챙겨야 할 일이 많다며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5명의 심리 분석관도 투입했는데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 업무 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으로 피해자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된 범행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또한 부경장이 자체 종결 처리한 실종사건 290여 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추가 허위 종결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25건을 허위 종결한 것으로 의심됐는데 10건은 이번 사건처럼 실종자 확인 없이 종결, 나머지 15건은 소재가 확인됐음에도 시스템에 교통사고 등의 내용을 입력하고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다만 허위 종결된 실종자들은 모두 신변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부경장을 직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공전자 기록 위장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1: 어제 시간당 60mm의 폭우가 내린 전북 지역에서 실종자 2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드론팀은 오늘 오전 10시 43분쯤 전북 정읍시 북면 한교천 인근 수풀에서 논일을 하러 나갔다가 실종된 73살 A씨를 숨진 상태로 발견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6시 50분쯤에는 고창군 부암면 갈곡천 인근에서 비닐하우스 작업을 하다 전날 실종된 67살 B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배추, 사과, 소고기 등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8만 톤 이상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1,030억 원을 투입합니다.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대규모 금융 지원도 이뤄져 대출과 보증을 포함해 명절 자금을 역대 최대인 43조 4천억 원 규모로 공급합니다. 소비 촉진을 위해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은 오는 16일에서 20일까지 한시적으로 7%에서 10%로 높입니다.
1: 우리나라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이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을 수급받는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제도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비는 오늘 오후 대부분 그치겠고 강원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남 북부 많은 곳 80mm 이상, 인천과 경기 남서부 최대 60mm, 그 밖에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5에서 4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북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5에서 40mm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2: 대홍수가 발생한 네팔 피해 지역에 우리 해외 긴급구호대가 파견됩니다. 그동안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는데 주저했던 네팔이 전격적으로 우리 정부의 조력을 받기로 했는데요.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은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백승은 기자입니다.
3: 네팔 구조당국은 6곳의 수력발전소 터널에 최소 930여 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터널들은 대부분 진흙 등 잔해물로 막혀 있어 진입부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9명이 근무했던 발전소 터널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고 또 다른 발전소의 터널에서도 시신 두 구가 수습됐습니다. 아직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 현재까지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실종자는 38개 나라 소속 590명 정도입니다. 록 바하두르 포우델 네팔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3: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해외 긴급 구호대가 오늘 홍수 피해 지역으로 급파됩니다.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 소방청 소속 44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늘 밤 군 수송기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해외 긴급 구호대는 대규모 해외 재난 발생 시 재난구호, 인명구호 지원 등을 위해 파견되며 지난 2023년 튀르키예 지진, 2018년 라오스댐 붕괴 때도 투입됐습니다. 한국인 노동자를 찾기 위한 우리 신속구조대의 수색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두 차례에 걸쳐 헬기 수색이 이뤄졌고 육로팀도 사고 발생 지점 인근인 둔채까지 접근해 현장에서 드론을 띄웠습니다. 다만 연락이 두절된 우리 노동자들의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4: 어려움이 있으면 장애물을 극복해서라도 어떤 거기 현장까지는 가서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조현문 소방청 중앙 119 구조대 본부장입니다.
3: 지금까지 사망자는 1,000명에 육박했고 실종자도 4,500명에 근접했습니다. 사고 현지에는 많은 비가 수시로 내리고 있어 2차 대홍수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MBC

0: 뉴스 백승은입니다.
1: 오는 5일 토요일 열리는 서울 세계 불꽃 축제로 여의도 일대에서 교통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원효대교는 5일 오전 9시부터 이튿날 새벽 3시까지, 마포대교 남단부터 63빌딩 앞까지의 여의동로는 5일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전면 통제됩니다. 또 5일 오후 4시부터 밤 9시 20분까지 노들섬 정류소 두 곳과 한강대교 위 4개 정류소를 지나는 16개의 버스 노선이 무정차 통과합니다. 서울시는 여의도 주변 도로와 교량 등 불꽃이 보이는 지역에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하고 행사장 근처에 자전거 진입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7월부터 확대되는 출산아동수당을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양육 부담을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하자는 취지에서 출산아동수당을 대폭 증액하는데 기준일을 내년 7월 1일로 한다고 하니 6월 30일에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 1월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할 경우 약 2,5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일과 예산을 조정하고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1: 국가정보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이 어느 때라도 가능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MBC 2시 뉴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차예린, 엄주원이었습니다. MBC 2시 뉴스 주식회사 한국 비드랩 제공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3.9도입니다.
3: MBC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4: 할머니, 종로 5가예요.
5: 종로 5가?
4: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5: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6: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7: 계양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8: 안 어렵다 안 어려워 수학화학 안 어렵다 수학화학 안 어렵다.
9: 아하, 그래, 그리 된 거구만. 물리화학 안 어렵지 물리화학 안 어렵지.
8: 알고 싶다 알고 쉬워 우주공학 알고 싶다 우주공학 알고 싶다.
9: 깨우쳤다 달았네 AI.
8: 낮엔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9: 몇 시인지 알려다오.
10: 11시 5분.
1: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요즘 자주 깜빡깜빡하고 기억이 자꾸 가물가물하신가요? 이게 바로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뛰어나다라는 증거입니다. 인공지능이 아직 따라오지 못한 능력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망각이라고 하는데요. 인공지능은 불필요한 자료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 새로운 판단을 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네요. 잊는다라는 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죠. 9월의 첫날입니다. 무거운 것들은 내려놓고 가뿐하게 시작해볼까요?

이장희의 이젠 잊기로 해요. 김한선의 목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9월 1일 화요일 손트라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달력 잘 넘기셨나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도 까마득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뭐 2026년 북중미 월드컵도 그랬고 뭐 습했던 장마 아니면 엄청 더웠던 여름날들 아 벌써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살면 얼마나 피곤할지 힘들지 그 우리 컴퓨터도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창 엄청 많이 이렇게 열면 열수록 갑자기 버벅거리기 시작하고 예, 아마 우리 몸도 그렇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저는 기억력이 안 좋은 편입니다. 다 지우고 살아요. 자고 일어나면 다 잊혀져 있어요. 그래서 어제 안 좋았던 거 오늘 기억 안 해서 그게 하나 저의 장점이자 능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잘 기억해 두는 것도 고급 기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흘려보내도 되는 것들은 가볍게 내려놓고 새로운 구호

0: 아주 편안하게 출발해볼까 하는데요. 오늘도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노래들 있으면 계속 넣어주시고 우리 3, 4부에는 손트라 살롱 윤수연 씨와 같이 올게요.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얼른 들어와서 착석해 주시고요. 아, 잠깐만요.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5: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4: 수확량 줄어도?
5: 보장.
4: 가격이 내려도?
5: 아이, 그럼.
4: 보험이 든든하구만.
6: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7: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1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9: 백조 싱크.
0: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9월의 첫날인 오늘 뭐하고 계시는지 사연 좀 살펴볼게요.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시원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어우, 오늘 얼음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리고 유리잔이 좀 깨졌나요? 금 갔을 것 같아요. 우리 4598님께서 아산에서 카페 운영 중입니다. 새로운 메뉴 오디 슬러시 맛보고 수정 중이에요. 시원하고 달달합니다. 오디로 슬러시를 만드셨군요. 아, 근데 전 늘 궁금해요. 이 새로운 메뉴들 개발할 때 얼마나 다양한 그리고 또 새로운 조합들을 막 이렇게 테스트를 할까. 그리고 그중에 당연히 실패하는 것도 있겠죠. 먹다가 갑자기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이러면서 바로 젓가락을 내려놓는 그런 상황들도 아 시원하고 달달할 것 같네요. 우리 1767님께서 남편 치과 진료가 있어서 오늘 함께 치과에 왔답니다. 어린아이처럼 긴장을 하길래 한쪽 귀에 이어폰을 쏙 진료 기다리며 방송 듣습니다. 에, 어차피 들어갈 거 딴 생각 잠시 하고 있으면 긴장도 풀리고 물론 진정한 그 떨림은 치과 그 의자 앉았을 때 약간 뒤로 이렇게 쳐져 있을 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러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3195님께서 유치원에 다니는 5살 딸과 아침마다 옷 전쟁 중이에요. 공주옷 입겠다고 난리쳐서 입히면 좀 지나서 불편하다고 갈아입혀달라네요. 말 안 듣는 딸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렇죠. 아, 나 이거 옷 입고 싶어. 그래서 입혔는데 막상 입히면 아, 불편해. 이러면서 그럼 뭘 원하는 거야? 갑자기 그럴 수도 없고 아, 참 마음만은 어떻게 좀 헤아려 드리고 싶네요. 5245님께서 부모님 모시고 내 자매 강원도 여행 중이에요. 정동진역 레일바이크를 탔는데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와 해변에 모여 앉아 쉬고 있는 갈매기 떼를 보며 힐링했어요. 가족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이렇게 또 하나의 추억이 쌓였네요. 아, 혹시 거기에서 또 그 새우 과자 같은 거 하나 들고 기다리셨을까요? 오기를. 아, 그거 잘못했다가는 엄청 몰리기 때문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8599님께서 새싹이시네요. 한국어 방문 지도사인데 2시간 운전에 3시간 넘게 수업하고 귀가하는데 졸리지 않도록 신나는 노래 모르고 신청합니다 했는데 아 지금 운전 중이신 분들 많으시겠죠. 제가 오늘 좋은 노래들과 재밌는 이야기들로 한번 달려볼 테니 아 졸음 좀 쫓아내 드릴게요. 우리 나훈아의 모르고 한번 시원하게 달려볼까요?

나훈아의 모르고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손트라 가족들 사연으로 채우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우리 사진 인증샷을 많이 보내주셨네요. 1803님께서 우리 마을 경로당에 통닭 10마리 사서 드리고 왔어요. 어르신들 맛있게 드시고 계세요. 건강하라고 응원해 주세요 했는데, 야, 이렇게 도란도란 앉아서 한 열몇 분이 통닭 이렇게 먹는데 아,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일까요? 이게 통닭은 또 이렇게 함께 나눠서 이렇게 잔칫날처럼 다 같이 둘러앉아서 뜯는 통닭은 맛이 또 다르거든요. 3007님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밑반찬 했어요. 부지런 떨어 큰딸, 막내딸 집에 배달하고 대구에서 창원 가는 중입니다. 손 틀어드리면서 흥얼흥얼 거립니다 했는데, 와, 반찬을, 와, 종류별로 심지어 바로바로 즉석으로 김밥을 쌀 수 있을 만한 그 김밥 재료들까지 이렇게 넣으셨고, 아, 이 정도면 거의 반찬 가게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2777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포항입니다. 죽도시장 옆 작업장 마당에서 청개 11마리를 키웁니다. 우리 닭들이 외출하는 사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아니 이렇게 그냥 풀어놔도 돼요? 아니 진짜 우리가 걸어다니는 도로에 아무리 키운다고 해도 얘네들이 나갔다가 그냥 다시 들어오고 아빠 왔어요 이러면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아, 대단한 뭐라 그러지? 기술이에요. 이 닭들이 이렇게 찾아 들어온다는 것도 똑똑이 똑똑이. 우리 4346님께서 저는 집배원입니다. 오늘 새 오토바이를 받아서 배달하고 있는데 확실히 새 것이라서 그런지 소리도 부드럽고 느낌이 너무 좋네요. 박구인의 두 바퀴 신청합니다. 아, 이거 늘 새 거가 짱이죠. 예, 아마 며칠 동안은 배달하고 일하는 거 힘 안 드실 것 같아요. 우리 노래도 듣고 올게요. 박구인의 두 바퀴 들려드리고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 맛 아닙니까?
1: 세종 기프트.

사랑의 얼굴도 모르면서 누구나 사랑을 원하죠. 그 사랑을 만날 수만 있다면 아껴둔 마음 다 줄래요.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어.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가만 있어도 눈물이 나요. 그 사람 지금 날 찾고 있을까? 눈 뜨면 항상 바라볼 수 있는

멜로디는 잠시 내려놓고 가사의 마음을 기울여 봅니다. 트로트가 시가 되는 순간 최진희의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전해드렸어요. 아, 참 이 제목이 참신한 게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구나.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왠지 우리는 그냥 그 하트 모양으로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5983님께서 손태진 잘하다 목소리 좋다 잘한다겠죠? 잘하다. 아, 손태진 잘하다. 잘 해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 오늘도 최진희의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소개해드렸고요. 아, 이 가사 너무 좋아요 하는 곡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마음 편히 또 추천곡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음 또 트로트가 시가 되는 순간에 소개가 될 수도 있답니다. 우리 계속해서 손트라 우리 청취자분들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8854님께서 81번째 엄마의 생신입니다. 오랜만에 들른 엄마의 집 텃밭에는 작은 상추 모종이 자라고 있더군요. 혹시라도 더울까 상추 모종에 우산을 씌워 놓으셨더라고요. 귀여우신 우리 엄마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해요. 그게 그냥 사랑 아닐까요? 예, 그냥 이 작은 거 하나에도 이렇게 마음을 주고 이렇게 아낀다는 거. 너무 귀엽네요. 근데 우산까지 씌워 놓고. 696 하나님, 저희 가

가족은 취업 준비 중인 아들과 대학 4학년인 딸, 그리고 맞벌이 부부입니다. 애들이 크고 사느라 바쁘다 보니 가족끼리 대화도 줄고 식사도 같이 하는 날이 점점 준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번 가족 회의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다들 무슨 회의야? 얼굴 보면 싸우기나 하지 했는데 세 달쯤 해보니 그래도 얼굴 보면서 불만도 얘기하고 축하할 일은 박수도 쳐주고 집안일도 공유하다 보니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평생 처음 욕조를 닦았고요. 아들이 설거지도 한답니다. 물론 취업하는 게더 좋지만요. 이런 가족 간에 이런 룰이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매달 한 번씩은 꼭 식사를 하자. 그게 이제 식구라고 얘기하잖아요. 요새는 식구, 가족은 많은데 식구가 좀 줄어들었다. 같이 함께 식사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그 대신, 그 약속한 날짜 외에는 또 각자 바쁘게 또 서로 터치 안 하면서 오히려 응원만 보내주는 그런 모습 너무 보기 좋네요. 228 하나님께서 김수철 가수님이 못다 핀꽃한 송이 신청합니다. 지난 주말 아들들이랑 게임하다가 신랑이 노래 제목을 못다 한꽃한 송이라 해서 너무 웃었던 일이 생각나 신청합니다. 그 웃겼던 그 하루 기억하시라고 제가 노래 띄워드릴게요. 김수철의 못다 핀꽃한 송이.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1, 2부에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봤습니다. 사연 몇 개만 더 소개를 해볼게요. 6933님께서 우리 신랑 오늘 하루 휴일, 저도 반찬가게 무더운 주방을 벗어나 드라이브 겸 나왔네요. 고양시에서 인천 차이나타운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 중입니다. 야, 가서 꼭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거기 맛집들 많으니까 아, 그 짜장면 아직도 떠오른다. 그 맛이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요. 우리 공사 이하나님께서 친정에서 휴가 마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사연 보내봅니다. 좋은 노래 들으면서 서울까지 올라가고 싶어요. 진해성의 인생 이야기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 우리 이 노래 듣고요. 3, 4부에는 손트라 살롱 오픈합니다. 울그락불그락 화나는 일이 있다면 저희에게 그냥 호소해주세요. 우리 윤수연 씨와 열심히 편 들어드리고요. 공감하면서 열 시켜드릴게요. 우리 뉴스 듣고 3시 5분에 만나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 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0: 음식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펜.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4: 폴리텍 대학 누구든 언제든 국가대표 기술 교육을 통해 푸른 미래를 여는 한국 폴리텍.
5: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 교육 한국 폴리텍 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
6: 대학. 농식품 품질 안전 관리는 농관원.
7: 농업 경영 재등록도 농관원. 농산물 안전성 관리도 농관원. 농식품 원산 지켜시도 농관원.
6: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8: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위더스 제약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3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지 않고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세제 개편안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원상복구하기로 한 것인데요. 또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1인당 4억 원으로 총 8억 원만 공제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6억 원으로 상향해 단독명의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당초 계획대로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부 공동명의 실거주자라면 1인당 9억 원씩 총 18억 원을 공제해주는 개편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혜가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는 이유에 대해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정원이 정보위 전체 회의에서 북한 주민에게 지도자로 각인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보고 있다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의원은 북미 간 구체적인 접촉 팩트가 확인된 건 없지만 대화 징후는 있다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는 국정원 분석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보다 93조 원 늘어난 820조 9천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 분야에 21조 3천억 원을 편성해 10조 2천억 원을 편성한 올해 대비 2배 수준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2030 달착륙 등 첨단 전략 산업 육성 같은 미래 성장 엔진에 62조 8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반도체 호주로 늘어난 세수를 이용해 미래 대응 기금을 만들기로 하고 추가 세수분과 교육 교부금 개편에 따른 절감액 등으로 내년에만 162조 3천억 원을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3개월 연속 9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산업통

0: 상부는 8월 수출이 전년 대비 68.7%가 증가한 98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 6월과 7월에 이어 역대 수출 3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인 466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외 품목 수출도 20%가 증가했는데 우리나라 20대 수출 품목 가운데 컴퓨터와 석유 제품, 2차 전지, 무선 통신 기기 등 14개 품목 수출이 일제히 증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충남에 시간당 20에서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비는 오늘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 강원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남 북부 많은 곳 80mm 이상, 인천과 경기 남서부 최대 60mm, 그 밖에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5에서 4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지방의 기온은 24.4도입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잠깐만. 안녕하세요. 작가 고명원입니다. 최근 제가 독서의 기술이란 책을 펴냈는데요. 책을 즐겨 읽고 쓰는 저한테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좋은 독서법을 묻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10쪽 독서법을 자주 추천합니다. 하루에 10페이지, 아니 10 말고 한 페이지, 5분, 10분도 좋으니까 자기한테 맞는 양을 정해서 꾸준히 읽는 게 핵심인데요. 가끔 하루에 100쪽을 읽는 것보다 한 쪽씩 100일 동안 매일 읽는 게 훨씬 좋습니다. 중요한 건 반복이다. 평범을 반복하면 비범해지거든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라디오 전취자 여러분, 크리스티나예요.
2: 아이고야.
3: 크리스티나 씨, 오랜만이에요. 우리 기억하죠?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2: 맞아요. 정선우 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그러시구나.
3: 들어보셨어요? 지라 씨, 어때요?
1: 정말 재밌구나.
2: 지금 알았어요?
3: 역시 글로벌하다, 지라 씨가. 그치?
2: 매일 오후 4시 5분, 만국 공통 웃음 보장. 정선우 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벌써 4시 5분이구나.
2: 아, 가시는 거예요? 지라씨 들으러?
3: 같이 가요.
1: 그러시구나.
3: 아, 근데 우리 말 듣고 있는 거 맞아?
4: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새 마음 새 각오로 시작하고 싶은 9월입니다. 부글거리는 일들은 여기에 털어버리시죠. 부글부글 내 인생 손트라 살롱. 지금부터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 황당하고 어이없고 정말 기가 차는 일들 바로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모실게요. 우리 새싹 문자가 하나 있어서 소개할게요. 7095님께서 귀촌한 75세 안동시 정근원 농부입니다. 처음으로 보내요.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처음 보내는 게 어렵지 그 이후에는 그냥 마치 친구한테 문자하듯이 안부 좀 보내주시고 그러세요. 밭에서 듣는 분들도 계시는데 2288님께서 아침 일찍 텃밭 부추를 옮겨 심으려고 집을 나섰어요. 오래 한자리에 있으면 점점 약해지니 몇 년에 한 번씩 옮겨줘야지 됩니다. 더위에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노부부, 수박 먹으며 라디오 듣습니다. 그래도 어느 곳에 있든 약간 화나고 짜증나는 일들 있죠? 네, 저희가 다 풀어드릴 테니 마음껏 보내주시고요. 지금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에서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우리 손트라 살롱 주인장 우리 윤수연 씨랑 돌아올게요.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B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0: 여보세요. 자기야, 뭐 하기는 책 읽고 있었지?
1: 아, 누나, 아, 내 면도기 썼지? 아, 면도기 좀 쓰지 말라고.
0: 아, 자기야,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이거? 아니야, TV 소리. 응, 끊어.
2: 야! 아, 나 통화 중이잖아, 남자친구랑.
3: 자기야, 나 책 읽어. 무슨 책이야?
2: 하지 마라.
3: 자기야, 나 동생 면도기로 제모했어.
2: 하지 말라고 했다.
3: 자기야, 나 수염나. 몰랐지? 다리털도, 다리털도 봐봐, 다리. 아.
2: 야! 니가 내 발차기 맛이 그리웠지? 일로 와, 야! 야! 이 자식, 일로 와!
1: 화풀이, 속풀이, 분풀이가 필요한 당신을 위해서
0: 오늘도 영업합니다.
1: 부글부글 내 인생.

0: 물론 이렇게 발 휘두를 수 있어도 건들지 않으며 해치지 않아요. 착하고 순한 손트라의 귀염둥이 트롯폭주기관차 한류스타 윤수형.
1: 어, 오늘 기적처리가 좀 더 세졌네.
2: 손트라 살롱입니다. 이 집의 마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트라 살롱의 윤마담 가수 윤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첫 오프닝부터 갑자기 현실 남매 싸움으로 좀 시작해봤어요.
2: 맞아요.
0: 아, 근데 이렇게 옆에서 깐족대는 동생, 아, 남동생이 있으면 이거 대처법, 뭐 이런 거 있을까요?
2: 저는 사실 또 외동 딸이기 네. 때문에 뭐 동생이 있다, 뭐 상상으로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라고 하는 수밖에 없죠. 뭐 잔소리밖에 더 이게, 잔소리를 그냥 바가지로 그냥 하면은. 네. 한 번은 좀 알아먹지 않을까.
0: 아마 평생 못 알아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설문조사를 한번 찾아봤더니 형제 자매가 싸우는 이유 1위가 생활 태도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왔대요. 뭐 안 씻어서, 안 치워서, 뭐 먹고 남긴 거, 쓰레기 그냥 둔 거, 뭐 이런 사소한 걸로 이렇게 싸운다고 하는데 남편을 많이 가정하고 상상을 했을 때
2: 이게 상상.
0: 생활 태도 중에서 나의 이런 부분과 부딪히면 조금 힘들겠다 하는 거 있어요?
2: 나의 이런 부분. 저는 최대한 잘 좀 맞춰주는 스타일이에요.
0: 아, 그래요?
2: 말투가 좀 달라. 아, 그런 스타일인데.
0: 아, 그런 스타일이에요?
2: 생활 패턴 같은 경우는 조금 일 때문에 이제 그 스케줄을 하느라 좀 패턴이 안 맞고 이런 건 조금 완전히 뭐 좀 힘들지 않을까.
0: 아, 근데 약간 그런 사소한 거 있잖아요.
2: 사소한 것들.
0: 막 치약 뚜껑 같은 거 그냥 열어둔 채로 그냥 둔다는 거.
2: 용서할 수 없지.
0: 아, 그거 용서 안 돼요?
2: 치약 마르잖아요.
0: 마르죠.
2: 그리고 또 뭐 화장품 뚜껑 같은 거. 네. 뭐 이런 거 만약에 안 해놓는다. 네. 아, 용서할 수 없죠.
0: 아, 막 이제 샤워하고 나와서 물기 막 이렇게 털어놓고 밖에 이제 막 돌아다니는데 다 물 막 이렇게.
2: 발바닥을 안 닦고서.
0: 안 닦고 나왔어요.
2: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어떡하지? 이거를 전체를 깔아둘 수도 없고.
0: 아니, 방금 뭐 맞춰주는 스타일이에요 라고 그랬는데.
2: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약간 상상하니까 쉽진 않네요. 어떻게 결혼할 수 있을까?
0: 아, 근데 그럼에도 그런 거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서로 맞춰가는 게 또 이제 왜요?
2: 궁금해서. 그러면은 손태진 씨는 어떤 부분을 가장 참기 힘들 것 같아요?
0: 아, 저요?
2: 고민한다.
0: 끼니 그냥 채우는, 그냥 그 대충 먹는.
2: 그걸 싫어한다?
0: 그거 싫어요.
2: 그거 좋네요. 한 끼도 소홀히 먹지 않으려면은 네. 손태진 씨도 열심히 일해야겠어요.
0: 아, 열심히 일할게요. 열심히 일할게요. 자, 부글부글 내 인생 손트라 살롱 열받고 어이없고 속상한 일들 모두 다 보내주세요. 얄밉고 짜증나는 그 사람, 그 인간의 이름. 익명 보장까지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저희 이름을 갖다 쓰시면 돼요. 남자면 야 손태진 아니면 어이 윤수연 뒤끝없이 빌려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2: 네, 그리고요 손트라 쌍 네. 사연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네. 이 선물 치모쌍두.
0: 치모쌍두요? 그게 뭐죠?
2: 치킨 모바일 상품권 두 장. 천년의 우라도 가라앉히는 지모쌍두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0: 네. 아, 우리 이때도 한 번씩 화나는 일들 막 짜증난다고 막 이렇게 보내주실 때 있거든요.
2: 네.
0: 좀,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3268님께서. 오늘 새로 오신 환자분이 병원 생활 오래 하신 분이라 완전 박사세요. 치료 시간이며 투약 시간을 환자 본인이 정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업무를 못 볼 정도로 응급벨을 눌러서 짜증이 나지만 해요. 그래도 짜증을 낼 수는 없지요.
2: 또 이렇게 환자분이신 것 같은데 네. 이제 너무 오래 좀 그 병원 생활을 하셔가지고 다 아시는 거죠.
0: 네.
2: 그래서 계속 응급벨을 좀 누르시면서 또 요청하시고 계속 이 뭐 상황은 이해가 가지만 또 치료 시간과 투약 시간을 본인이 정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0: 그렇죠. 네, 네.
2: 사실 근데 또 제가 그 디스크를 또 이렇게
0: 한번 고생했잖아요.
2: 그때 이게 너무 아프니까 또 막 의심스럽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이 절로 들긴 하더라고요. 네. 이게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어요.
0: 맞아요.
2: 그런 걸 잘 넘기셔야 된다.
0: 또 누가 있죠?
2: 자, 2671님께서 언니랑 여행을 왔는데요. 언니가 샤워를 뭐 1시간 동안 합니다. 대체 안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3분 컷인데.
0: 한 시간이면 안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2: 한 시간이면은 뭐
0: 잠든 거 아닌가요?
2: 물 뿌리고 뭐 네. 각질 제거도 하고 각질 뭐 오일도 좀 바르시고 아하. 뭐 로션도 바르시고 네네. 여러 가지들을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닐까. 요게 또 여행을 왔기 때문에 좀 봐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0: 아, 힐링이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 힐링 타임.
0: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가 뭐 여행 가서 호텔 가면 괜히 물 받아 놓고
2: 욕조에 한번 욕조에 들어가 보고 싶고
0: 괜히 들어가고 싶고.
2: 왜냐면은 집에서 하려면은 또 이 닦아야 되고.
0: 아, 그러네.
2: 이게 또 막 이래야 되는데 이제 다 같이 쳐져 있으니까 아. 좀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네요, 물장구도 그러네요. 좀 치고 싶고
0: 그럴 수 있겠습니다.
2: 아 근데 또 한 시간은
0: 좀 너무했어요. 네. 배려해야죠.
2: 아니면 같이 하든가.
0: 근데 보니까 동생이어서 뭐 뭐라 못하는 거예요.
2: 이거 몇 분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0: 저요. 그래도 호텔 기준 한 15분.
2: 진짜?
0: 15분. 왜냐면 이거 나와서 이제 뭐 이도 닦고 해야 되니까.
2: 아 호텔 기준 15분.
0: 그러니까 씻는 거.
2: 씻는 것만.
0: 하지만 뭐 스킨이나 뭐 이런 거 로션 바른 거는 나와서 하자.
2: 나와서 하자. 정도. 오로지 씻는 거. 약간 분리된 호텔, 그렇죠? 또 이렇게 함께 있는 호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되어 있는 것까지 저는 에. 기준으로 삼아 30분 정도.
0: 그렇죠.
2: 집 기준 샤워는 어떻게 뭐 15분보다 더 짧게
0: 집
2: 하나요?
0: 집 기준이요? 집 기준은 엄마가 와서 똑똑똑 꽝꽝꽝 하면서 야 안 나와 이 여기까지.
2: 아 그럼 무한대로.
0: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럼 뭐 본인이 늦으면 본인이 늦는 거죠 뭐.
2: 여유 있다 싶어도 한 15분 정도면 그럼 컷.
0: 아 15분이면 샤워는 다 하지 않나요?
2: 그렇죠, 그렇죠.
0: 솔직히 남자들은 솔직히 한 1분 40초 걸리거든요.
2: 1분 40초. 그럼 뭐 100분,
0: 들어가서
2: 100초 안에 끝나네.
0: 물 딱 껴 얹자마자 샴푸 오른손으로 이렇게 해서 왼손으로 린스를 딱 해서 린스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폼 클렌징 하면서 씻으면서 타월

0: 딱 하면서 나와.
1: 아, 100초 안에 끝나네요.
0: 아, 끝나요, 끝나요.
1: 이야, 군인 정신이 있어요.
0: 아, 그렇습니다.
1: 예.
0: 자, 우리 8800님께서 부부 동반으로 식사 대접할 일이 있어서 한 달 전부터 예약했는데 예약자 명단에 없다는 거예요.
1: 어, 왜?
0: 세상에, 부천점을 예약해야 되는데 부평점을 예약했어요.
1: 아!
0: 결국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먹었는데 밥이 안 넘어갔네요. 싫다 싫어 내 자신이.
1: 아, 이런 경우 많아요.
0: 아, 그럴 수
1: 이런 경우
0: 있어요.
1: 정말 많아요. 그리고 비슷한데 무슨 뭐 명칭이 만약에 뭐 태진점이라고 하면은
0: 맞아요.
1: 태진 어디점이라고 또 다른 게 있기도
0: 맞아요.
1: 하고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네.
0: 그리고 물론 아니, 이런 상황에서 아마 밥이 더 안 넘어갔던 게 옆에 있는 분들이 아 내가 그거 한 번 더 확인하라 그랬잖아 막 이런 얘기 또 들으면 더 기분이 막 짜증나요.
1: 화가 난다.
0: 안 그래도 나도 내 자신한테 정말 화나 있는데 옆에서 아유 뭐 그냥 분식집이나 가야 되겠네 막 이런 얘기 하면
1: 짜증난다 짜증나.
0: 그래도 다른 분들이 그렇게 안 했길 바라면서 아 이렇게 부글부글한 일들 계속 알려주세요. 우리도 사연들 받는 동안 손트라 살롱에 이거 빠지면 섭하거든요. 윤수영 퀴즈 내 점수를 맞춰봐. 윤수영 씨가 노래방 반주로 라이브를 합니다. 과연 몇 점이 나올 것인가. 노래방 기기 점수로 그 점수를 맞추는데 점수의 끝자리만 맞춰주시면 돼요. 만약에 86점이다 그럼 6 보내신 분이 정답입니다. 노래방 점수의 끝자리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5명 뽑아서 오늘 매운 실비김치 보내드릴게요. 오늘 윤수연 씨가 준비한 속풀이송은 이 노래네요. 서지호의 나미가 갑니다.

0: 자, 오늘은 윤수영 퀴즈 노래방 점수는 자 82점으로 2가 정답이었습니다. 2라고 맞춰주신 분들 5분 뽑아서 매운 실비김치 드릴게요. 당첨자는 손트라 홈페이지 선곡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아 예.
0: 오늘따라 좀 노래가 참 구슬프고 비장했어요. 서지호의 남이가.
1: 사랑해 죽어버린 남이가. 아유 일어났던 예 죄송합니다. 이런 아유, 감정이 아직 남아있네요.
0: 아유 감사해요. 아 오늘도 정말 네. 아 늘 이렇게 라이브 보내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
1: 저야말로요.
0: 예, 오늘도 윤수영 퀴즈 이렇게 달려보았고요. 이제 부글부글 내 인생 손트라 살롱 얼마나 화난 분들이 오셨는지 손님들 좀 만나볼게요.
1: 네.
0: 1881님이 참 어이가 없네요. 사돈한테 전화가 와서 사위가 차장으로 진급해서 기분이 좋다 하십니다. 아니 엄마인 저는 왜 몰랐을까요? 와 섭하다 섭해 김재철.
1: 지금요 실명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김재철 씨. 어머니한테 전화 좀 드리세요.
0: 그러니까요.
1: 지금 아들 진급을 사돈에게 듣고서 몹시 화가 난 상황입니다. 엄마가 들어서 얘기를 해줘도 모자랄 마당에 사돈에게 듣고서 이 진급 소식을 알았다니.
0: 그거는 조금 섭섭할 것 같아요.
1: 이건 진짜 섭섭하다.
0: 그래도 이런 좋은 일 있으면 약간 나누고 그래야 될 텐데 뭐 때문에 어떤 심리 때문에 얘기를 안 했을까요?
1: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요.
0: 대부분 남자들은 그래요.
1: 아무 생각 없이
0: 그냥 막 이렇게 진급했다고 해서 막 집에 가서 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1: 그 부인한테 여보 나 차장으로 진급했다 신난다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신 것 같아 부인이.
0: 그렇지 그렇지.
1: 친정한테
0: 그렇게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 전화 좀 하세요 김재철 씨.
0: 아 김재철 씨 찾습니다. 우리 5242님은요
2: 50대 워킹맘이에요. 지지난주 금요일에 출근 준비하다가 왼쪽 다리를 접질렀어요.
0: 아이고.
2: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출근해서 일했는데요.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발등 뼈가 부러졌다고 긴급 수술을 했어요. 2주 야. 반 깁스, 6주 통 깁스, 총 8주. 황당하지만 더 크게 다치지 않은 것도 천운이라 생각합니다.
0: 야, 그냥 잠깐 접지른 게 이게 알고 보니까 발등 뼈가 부러졌다.
1: 거기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출근해서 에. 일까지 하신 거예요. 얼마나 또 아프신 와중에 이
0: 진짜 아프셨을 텐데 이거 팅팅 부었을 텐데
1: 직장인의 애환입니다. 출근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전화해서 뭐 이걸로 뭐 이렇게 뺄 수도 없고 이거 좀 진짜요 미끄러지거나 뭐 조금 네. 다치잖아요. 그리고 뭐 욕실 모서리에 뭐 발을 부딪히거나 해서 부러지거나 이러면 나중에 고생하거든요.
0: 고생해요. 그거 고질병 돼요. 그래서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수술한 다음에 정말 하지 말라는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계속 출근을 했다는 거 아마 출근하면서 막 약간 쩔뚝거리고 있으면 너 왜 그래? 그래서 아 좀 다쳤어요. 아이고 너 칠칠맞게 막 이러면서 알고 보니까 근데 부러졌어. 그러니까 아플 때는 바로 가서
1: 또 부러졌었잖아요.
0: 저도 손가락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러져 있더라고요.
1: 참 가슴 찢어집니다.
0: 그러니까
1: 이 해결해줄 노래 좀 듣죠.
0: 어떤 해결사를 불렀나요? 김수찬의 사랑의 해결사 갑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3: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4: 신선함이 살아있는 수삼.
3: 정성으로 완성한 육년근 홍삼.
4: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3: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4: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5: 전북인 삼농협.
6: 커져라 친환경.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맛 아닙니까?
1: 세종 기.

0: 도대체 못 입니?
1: 맞다 미리야 손투라 들어야지.
0: 그럼 손투라가 최고지.
1: 최고다.
2: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속이 바짝바짝 타신다고요? 여기로 오시지요.
3: 손트라 살롱입니다. 이 집의 마담입니다.
2: 한류스타 윤세영과 함께하는 부글부글 내 인생 손트라 살롱. 아, 우리 4부 이제 시작하는데요. 이게 약간 인기 코너가 되고 있어요.
4: 오,
2: 속은
4: 맞아요.
2: 뒤집히지만 계속 듣게 되는 시간. 왜 화가 났을까?
5: 정말 화가 났을까?
2: 화가 나고 토라진 사연들 소개할 건데요. 왜 화가 난 건지, 화가 난 이유를 윤수연 씨와 제가 맞히는 겁니다.
4: 자, 손트라 네. 가족들은요, 과연 태진과 수연 중에서 누가 정답을 맞힐지 정답자를 예측해 주세요.
2: 네.
4: 윤수연, 손태진 둘 다 땡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죠. 문제당 다섯 번 뽑아 타월 세트 드리겠습니다.
2: 네, 둘 다 땡 이거 조금 섭하긴 할 것 같아요. 정말 사연들을 보면서 아니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게 말이 돼? 할 정도로 좀 놀라워요. 자,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고요. 과연 누가 정답을 맞힐지 정답자 한번 예측해 주시고 우리 바로 첫 번째 문제로 갑니다.
4: 758님의 사연입니다. 장염에 걸렸습니다. 세상이 노랗게 보일 정도로 생고생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요. 이게 아픈 사람한테 할 말인가요?
2: 여기서 문제. 과연 남편은 뭐라고 했을까요? 1번.
6: 아이 그럼 내 밥은? 나 배고파.
2: 2번.
6: 에휴, 어지간히 주워 먹으라니까.
2: 3번.
6: 그거 없는 거 아니야? 야, 가까이 오지 마.
2: 4번.
6: 이 기회에 다이어트도 하고 잘 됐네.
4: 이 답 이기적이야.
2: 너무 열받죠. 너무 열받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1번.
4: 1번.
2: 본인 생각뿐인 것 같아요.
4: 아, 이기적인 생각. 그럼 내 밥은? 나 배고파.
2: 진짜 너무 화가 나긴 할 것 같아요. 약간 좀. 물론 아픈 거 네. 너무 걱정되고 다 그렇긴 해요. 근데 이게 속마음이 튀어나온 거야. 갑자기,
4: 일관성 있다. 아까 전에 또 음식을 한 개도 안 챙겨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일관성 있는 정답. 아주 훌륭한데요.
2: 그걸 연결해서 갈게요.
4: 네.
2: 연결해서 갈게요. 그래요. 1번이에요.
4: 저는요. 1번. 그럼 내 밥은 나 배고파. 이기적이고. 어지간히 주워 먹으라니까. 이건 비난입니다. 그리고
2: 비난.
4: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도 이기적인 행동이지요. 저는 4번 하겠습니다.
2: 4번.
4: 이 기회에 다이어트하고 잘겠네.
2: 이것도 충분히.
4: 짜증나죠.
2: 약간 짜증은 나는데 솔직히. 놀리고 싶은 그 마음이 조금 있어요. 약간 장난치고 싶고 약간 농담.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모르고 얘기할 때가 많죠.
4: 그렇죠.
2: 자, 저는 1번. 그럼 내 밥은? 나 배고픈데. 네, 저의 부부관계 그 약간 좀 바라는 점. 약간 그 일관성을 계속 연결시키고자. 밥 중요하죠.
4: 네네.
6: 그러면 같이 밥은 못 먹겠네. 난 뭐 먹지 그러면.
4: 그렇게. 네. 저는 4번. 이 기회에 뭐 다이어트도 하고 잘 됐네. 좀 긍정적인 부분을 봤습니다.
2: 그 와중에 긍정적인 네네. 부분. 자, 과연 누가 정답을 맞췄을까? 손태진이냐 윤수연이냐 아니면 둘 다 땡이냐. 결과를 맞힌 분들 5분 뽑아서 타월 세트 보내드리니까 정답 보내주세요. 절대 저희 욕하지 마시고 정답 보내주세요. 우리 노래 듣고 올게요. 어떤 노래죠?
4: 박우철의 세월에 던진 사랑.

0: 박우철의 세월에 던진 사랑 듣고 왔습니다. 우리 손트라 살롱 코너 속의 코너 왜 화가 났을까? 네, 퀴즈 정답 발표해야죠. 7558님께서 장염에 걸렸는데 생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는데 1번 그럼 내 밥은 나 배고파. 2번 에휴 어지간히 주워 먹으라니까. 3번 그거 없는 거 아니야? 가까이 오지 마. 4번 이 기회에 다이어트도 하고 잘 됐네. 저는 1번을 선택을 했고요. 윤수연 씨는
1: 4번을
0: 선택했습니다.
1: 이 중에 정답 뭐 있나요? 자, 과연
0: 아, 없습니다. 우리 둘 다 오답이었다. 정답은 바로 2번. 에휴, 어지간히 주워 먹으라니까. 이건 좀 너무한데. 솔직히 1번, 4번에 약간 농담이 섞여 있어서 저는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지간히 주워 먹으라니까 이거를.
1: 와, 이건 진짜 싸워야 된다.
0: 아, 주워 먹고 싶어서 주워 먹겠어요?
1: 아니, 주워 먹어서 장염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주워 먹어서 걸린 게 아니라 이 음식을 어떻게 장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아, 그렇죠. 몸이 힘들고 이래서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아니 주워 먹으라.
0: 야, 진짜 아니 어떻게
1: 너무 화가 난다. 너무 화가 나. 이 위장도 막 꼬이기도 하고 힘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여기다가 어지간히 주워 먹으라니까. 이야. 아, 대박 사건입니다. 대박 사건. 이러면 안 됩니다.
0: 이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번 문제 둘 다 땡이다. 둘 다 오답이다라고 맞힌 분들 다섯 분 뽑아서 타월 세트 우선 보내드리고요. 아니 안 그래도 장염 걸려서 화가 난 분들이 더 있어요. 예. 3522님.
1: 회식인데요. 처음으로 대게를 먹으러 갔네요. 근데 하필 장염 걸려서 먹지도 못하고 피눈물을 흘립니다. 왜 하필 내가 못 먹을 때 대게냐고요.
0: 대게는 이제 매일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거든요. 한 번씩 약간 핑계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7205님도 저도 장염인지 속이 안 좋아서 링게 맞고 왔습니다. 밥에다가 나물 넣어 슥슥 비벼 먹고 싶은데 죽만 먹으니 화가 나요.
1: 아 진짜 그게 너무 힘들어요. 특히나 장염 걸렸을 땐 그렇게 맛있어 보일 수가 없어요.
0: 그러니까요.
1: 진짜 작은 그 스낵 과자 하나만 봐도 저거 먹고 싶은데 못 먹으니까 정말 괴롭고 화가 나죠.
0: 죽 먹는데 솔직히 죽조차 먹고 싶지 않아요. 이러면서 그냥 내려놓게 되는 그 정도로. 아니 화가 나신 분들 계속 좀 입장하고 있는데 우리 사연들 몇 개 더 소개할게요. 3498님께서
1: 마트에서 두부를 샀어요. 네. 틀림없이 샀거든요. 그런데 영수증에도요 3,950원 두부 요렇게 틀림없이 찍혀 있는데 네. 없더라고요. 어디다 흘렸나 보다 하고 잊고 살았는데요. 5일 만에 차 트렁크에서 발견됐습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0: 야.
1: 건두부로 드시면 되겠네.
0: 아니죠. 취두부. 취두부로 먹어야죠.
1: 취두부 냄새 어떡해.
0: 취두부로 먹어야 되는데 이런 음식물 어디다가 두고 깜빡한 적 다 있지 않아요?
1: 맞아요. 차에 특히 많아요.
0: 차에 특히 많고 제가 하나 고백을 하자면 어렸을 때 갑자기 제 방에서 점점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지 하고 계속 있다가 뭔가 청소할 일이 있어서 침대를 슬쩍 이렇게 옆으로 뺐어요. 그랬더니 계란 하나가 삶은 계란이 이게 부활절에 이제 계란 나눠주잖아요. 네네. 삶은 계란을 그걸 가져왔다가 침대에서 까먹다가 하나가 옆으로 쏙 빠진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모르고 있고 그냥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길래 이게 뭔가 했더니 그 계란이 그래서 아니 집안에서 어떤 냄새가 난다 그러면 뭔가 있거든요. 네. 여러분 꼭 찾아내서 제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2439님께서 아내가 중고 앱에서 맷돌을 사왔어요. 믹서기가 얼마나 편한데 진짜 못 말리겠습니다. 이런 거 살 때 상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집이 미어 터진다고.
1: 요런 정서 좋아하시는구나. 직접 가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아내분은
0: 이 맷돌로 콩을 갈아서 두부를 만들어서 트렁크에다가 두면 치두부가 되는 거예요.
1: 근데 요런 정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선시대 정서 좋아하시는
0: 아,
1: 분들. 제 친구가 뭐 공무원인데 네. 이 친구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그 새끼를 꼰다는 거예요.
0: 어? 왜? 발에
1: 이게 뭐 이렇게 해서 막 계속 네. 그래서 그거로 상품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 선물 주고 그래요.
0: 어어.
1: 그 친구가 이 맷돌도 그 친구는 좋아해요.
0: 아.
1: 맷돌도 작은 맷돌 같은 거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조선시대 기구들 있잖아요.
0: 약간 드르륵 드르륵 거릴 때 약간 좀 스트레스가 풀리나 봐요.
1: 그것도 어어. 풀리고 막 어어. 지짐이 이런 것도 막 조선시대 그때 막 했던 것도
0: 골동품
1: 하고.
0: 매니아네요.
1: 맞아요. 새끼를 그렇게 꽈요. 손에 물집이 다 잡혀도 막 터지면서도 막 새끼를 꽈.
0: 아니 그러면 약간 그 지푸라기 자체도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건가?
1: 아, 사죠 지푸라기.
0: 아 그것도 사가지고
1: 구매해가지고 발에다 끼고 그 네. 한번 보여줬어요 저한테. 네. 너도 한번 취미생활로 해볼래?
0: 해보라고.
1: 야 근데 스트레스는 풀리겠더라고.
0: 아, 풀리긴 풀려요.
1: 몸을 써가면서 막 새끼를 꼬는데 아, 이런 분이신데 아.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0: 자 우리 이쯤에서 퀴즈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1: 네.
0: 왜 화가 났을까?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이번에도 누가 맞힐지 승자 보내주시고요. 문제 갑니다.
1: 이번엔 4665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마트 주차장 주차 턱에 걸려서 정말 꽈당하고 넘어졌어요.
0: 아이고.
1: 손바닥이 까져서 피가 나고 무릎은 양쪽이 다 멍이 들어서 꽤 아팠는데 넘어졌다는 제 얘기를 들은 엄마의 첫마디. 이러셨어요. 저 친딸 맞겠죠?
0: 여기서 문제. 과연 엄마는 뭐라고 했을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아우 창피해. 2번. 그거 다 살쪄서 그래. 3번. 땅은 안 꺼졌니? 4번. 아 그래. 아 맞다. 모기약 샀어?
1: 아!
0: 야. 이게 어머니는 늘 그렇잖아요. 걱정하고 그럴 수 있지만 약간 아유 왜 그랬어 막 이렇게 그 걱정과 그런 약간 좀 안쓰러움을 대로 약간 화로
1: 맞아요 대부분 그렇죠
0: 화로 이렇게 다시 푸신단 말이죠
1: 맞아요
0: 이번에는 윤수연 씨가 먼저 골라보시죠
1: 저는 4번입니다
0: 4번
1: 맞다 모기약 샀어
0: 아 그래 넘어진 거 뭐 상관없고
1: 예.
0: 지금 살아서 나랑 통화하고 있으면 괜찮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1: 아우 창피해도 이 딸 입장에서 속상할 수 있고 그거 다 살쪄서 그래 이것도 속상해요 땅 안 꺼졌어? 땅 걱정합니다 땅. 어머니 근데 맞다 모기약 샀어? 타격이 없어요
0: 타격이 아무것도 없다
1: 그래? 모기약 샀어?
0: 그러니까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인지 의심이 될 정도로 나 넘어졌고 지금 피멍 들고 막 아파 죽겠는데
1: 모기약 아니, 샀어?
0: 모기약.
1: 지금 어머니는 모기약이 급해요.
0: 급해요.
1: 이거 빨리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0: 아, 충분히 그럴 수는 있어요.
1: 예, 예.
0: 그럴 수는 있고.
1: 전 4번.
0: 저는 아우창피에는, 약간 뭐, 본인이 옆에 없었으니까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거 다 살쪄서 그래. 이거 엄마가 계속 늘 걱정하던, 내 딸이 살쪘다. 늘 걱정하고 있었는데, 야, 넘어져도 살쪄서 그래. 공부 안 돼도 그거 살쪄서 그래. 뭐 안 돼도 다 살쪄서 그래. 이거 충분합니다. 과연 우리 둘 중에 누가 맞췄을지. 손태진은 2번을 골랐고요. 윤수연 씨는 4번을 골랐습니다. 우리 노래 듣고 올게요.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1: 다 모든 거 이 어머니의 말씀은 다 사랑입니다.
0: 그래도 사랑이죠.
1: 이놈의 사랑 이소나 씨의 노래 듣고 올게요.

0: 장수.
1: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0: 탄탄 방수.
1: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3, 2, 1, Fire.
5: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6: 지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뭔데 사람 듣기 좋게 가차운데 사람 보기 좋게
3: 애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북한 평안도 철산 지역에서 채록된 나무하는 소리입니다.
2: 여기도 또 올라올로만 가는구네.
3: 논내일을 끝내고 조금은 한가로운 이맘때 뗄나무를 가득 장만해 두면 마음까지 넘

0: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온누리 스토어에서 혈행 건강 솔루션 서큐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부글부글 손트라 살롱 두 번째 퀴즈 이제 정답 발표해야죠. 자, 4665님께서 마트에서 넘어졌는데 엄마가 얘기한 그 첫마디, 저 손태진은 2번 그거 다 살쪄서 그래.
1: 저는 또 4번 아 맞다 모기약 샀어.
0: 네, 자 과연 저희 중에 정답이 있나요? 우리 둘 다 틀렸어 또? 아 그러면 우린 진짜 못된 사람만 됐네요.
1: 야 그게 뭐야 정답은 뭐죠? 아 1번 아우 창피해.
0: 아우 창피해. 아 뭐 밖에 나가서 그러고 넘어지고 다녀 아우 창피해 이거야.
1: 아
0: 아니 옆에도 없었는데 그렇게 멀리서 D를 넣으신다고?
1: 아 이게 감정형이 어머니시네. 아우 아, 창피해.
0: 아 그래도 나름 F시네요.
1: 어 그쵸 그쵸.
0: 저희는 이게... 되게 T일 거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1: 아 모기약 샀어? 그냥 아무런 그리고 또 다 살쪄서 그래. 나 이 우리가 약간 T적인 그런 느낌인데 공감. 아우 창피해.
0: 아 그렇구나.
1: 아. 어렵다. 야, 아유, 저희가 어렵다. 이거 자격이 지금 없습니다. 이거 다음번엔 꼭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들도 꼭 이 문제 예예 같이 함께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0: 근데 풀이는 우리가 하지만 이제 들으시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니야 나는 2번일 것 같아 해서 이렇게 골라보는 그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아유 틀렸네 이거.
0: 자 우리가 타월 세트 둘 다 땡 보내주신 다섯 분 뽑아서 보내드리고요. 우리 오늘 끝곡으로 이 노래 신청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1: 네, 7503님께서 저는요 휴가도 없었고요 계속 뜨거운 여름 속에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친구네 점심 함께 먹고 오는 길에 밭에 가서 가지, 참외, 유정란, 달걀 한아름을 얻어오는 길입니다. 날마다 일하는 재미로 삽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신청곡 정재은의 연락선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0: 이 뜨거운 여름 속에서 정말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아, 이제 그쵸. 조금 날씨가 풀려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앞으로도 더 좋은 일들, 재미있는 일들 많으시길 바랄게요.
1: 네.
0: 우리 정재은의 연락선 띄워드리면서 우리는 또 2주 뒤에 또 화요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죠.
0: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윤수연 씨 감사드리고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팬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3: 실사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8: MBC 내신 뉴스입니다. 네팔과 티베트 지역을 강타한 홍수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팔 재난당국이 현지 시간 1일 네팔에서 확인된 사망자가 987명으로 늘었다고 밝히면서 티베트 지역 16명을 포함해 사망자 수는 1,0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실종자는 네팔 3,916명, 티베트 546명으로 모두 4,46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네팔 당국은 또 지금까지 11,800여 명이 구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지 않고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세제 개편안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원상복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1인당 4억 원으로 총 8억 원만 공제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6억 원으로 상향해서 단독명의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는 당초 계획대로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부 공동명의 실거주자라면 1인당 9억 원씩 총 18억 원을 공제해주는 개편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93조 원 늘어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 9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 분야에 21조 3천억 원을 편성해서 10조 2천억 원을 편성한 올해 대비 2배 수준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선안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1조 5천억 원, 프론티어급 독자 AI 모델 개발에 4조 7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정원이 정보위 전체 회의에서 북한 주민에게 지도자로 각인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현재 중부지방 곳곳에 내리고 있는 비는 저녁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북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5에서 40mm 사이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대전 23도, 광주 26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의 경우 서울 29도, 대구와 광주 31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강다은입니다. 이상으로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9: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대문어 개태는 아버지의 열성으로 어릴 때 6개 국어를 배웠고 철학자 몽테뉴도 라틴어를 구사하는 한유에 둘러싸여 엘리트 조기 교육을 받았다죠. 역시 금수저를 물어야만 크게 되느냐. 다행히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힘을 줍니다. 가난해서 교회 목사님 후원으로 초등교육을 받고 대학을 9년이나 휴학하고 가장 역할을 했지만 14살에 전염병으로 여인 문맹 어머니에게 정직과 호기심을 배웠다며 당당했던 무수저 칸트. 그 이름은 철학사에 영원히 위대합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매일 밤 8시 열심히 산 하루 끝에 든든한 내 편.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언제라도 너의 편이 돼줄게.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아니, 오늘 사실 비가 좀 안 오길 바랬는데.
0: 네.
1: 아, 오전에는 비가 제법 왔죠?
0: 맞습니다.
1: 지금도 비가 와요.
0: 그렇죠.
1: 이따 저희 공개 방송 있잖아요.
0: 그렇죠. 아, 잘 오시려나 모르겠네요. 안전하게.
1: 길 네, 오시려나. 좀 뽀송뽀송했으면 좋았을 텐데.
0: 그러니까요.
1: 아이,
0: 아마 지라시 쭉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사랑 열매와 지라시가 함께한 지 30주년을 맞이해서.
1: 네.
0: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음악회가 오늘 열리는데요. 신청하신 분들 중에 좀 멀리서 오신 분도 꽤 계시거든요. 조심해서 오십시오.
1: 네. 네. 아, 물론 예보가 바뀔 가능성이 있죠. 있긴 네. 있는데 현재 시간별 예보로는 상암동에는 비가 7시 무렵부터 쭉 그치는 것으로 나와 있긴 해요.
0: 맞아요. 네,
1: 저희 공개 방송이 7시에 시작하니까 부디 네. 예보대로 7시엔 딱 그쳤으면, 아니면 그 전에라도 좀 그쳤으면 좋겠는 게
0: 그렇죠.
1: 네, 오실 때 비가 오는 것과 안 오는 것도 기분 차이가 있고 교통 상황도 차이가 있으니까.
0: 맞습니다. 네. 비가 안 와야만이 공연 끝나고 가시는 길도 좀 뽀송뽀송할 테니까. 그렇죠.
1: 그렇죠.
0: 예.
1: 아, 이렇게 우리가 좀 한 시간 간격의 예보를 볼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정말 땡큐지 않아요?
0: 어,
1: 예전에는 글쎄요. 좀 막연했잖아요.
0: 그렇죠.
1: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시간
0: 하루를 뭉뚱그려서 기상 예보를 봤었는데.
1: 그런데 진짜 언제부터 우리가 시간차 네. 오전 오후도 아니라 칸칸이 시간별로 이렇게 보게 됐지.
0: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1: 기억이 안 나네. 네. 이게 밖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기상청이 2005년부터 시험 운영해온 동네 예보를 2008년 10월부터 정식으로 시행했대요.
0: 어,
1: 처음에는 이게 3시간 간격으로 제공이 됐고 2021년부터 1시간 간격으로 제공이 됐답니다.
0: 그렇군요.
1: 근데 아무리 시간대 촘촘하게 공개해도 사실 날씨라는 게 이렇게 미리 특정하기 어려워요.
0: 그게 뭐예요?
1: 뭐 소나기나 국지성 집중호우 같은 거는
0: 네.
1: 힘들잖아. 좁은
0: 아,
1: 지역에서.
0: 그렇지, 그렇지. 갑자기
1: 짧은 왔다. 시간 안에 그냥 확 치고 가잖아요.
0: 네.
1: 그리고 빠르게 막 부풀리기도 하고.
0: 네.
1: 그러니까 미리 시간을 맞추고 그 어느 정도를 맞추는 건 참 힘든 것 같아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지성 집중호우가 무서운 것 같아요. 그죠?
1: 아, 요즘 다 국지성 집중호우가 많아요.
0: 언제, 어디서, 얼만큼 내릴지 모르니까.
1: 그러니까
0: 네.
1: 뭐 날씨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예측이 안 되는 게 사실 제일 두려운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요즘은 예측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변수가 너무 많아.
0: 네.
1: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가짐, 마음의 탄력이 좀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0: 맞습니다. 오늘도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예보된 지역

0: 이게 꽤 있거든요.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최신 예보와 기상특보 자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Earth, Wind and Fire의 노래로 시작해볼까요? 네. September.

0: 네.
1: 아, 신난다. 조금 뽀송뽀송해진다, 기분이.
0: 노래가 좋죠. 이 네. 지구 바람 불, 줄이면 지바불. 네. 9월 11 노래 들었습니다.
1: 많이 바쁜가 봐요. 온갖 말을 다 줄여놓고.
0: 아, 지구 바람 불 맞잖아요.
1: 지바불.
0: 예. 네,
1: 김명자님이 수원은 조금 전까지 비 내렸어요.
0: 아, 그래요?
1: 이게 비가 막 10분 전까지 내렸다가, 아, 이제 그치려나 보다. 그럼 또 툭툭툭 내리고.
0: 그렇죠, 맞아요.
1: 그렇죠. 네. 수원은 조금 전까지.
0: 7060님도 엥 뭐라고요? 비 온다고요? 여기 여수는 햇빛이 쨍쨍. 어쩐지 엄청 후텁지근하다 했더니 세월이 비가 와서 그랬군요. 행사 잘하시길 빌어요.
1: 아, 감사해요. 네. 사실 뭐 우리도 이게 어디가 좀 비가 온다 그러면은 우리 쨍쨍하긴 한데 왜 후텁지근하지? 그러니까 영향을 아주 안 받진 않아요.
0: 그렇죠.
1: 습도 같은 것들이 어마무시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하여튼 여기 좀 우리가 지라시 2시간 동안 또 뽀송뽀송 달려보고 네. 그 이 시간 또 공개방송 와주시는 분과 좀 더 쨍쨍한 시간 가져볼게요. 네. 여러분 또 듣는 동안은 기분 전환하시고 좀 그 드라이한 네. 예, 그런 뽀송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그럴 수는 없을지언정.
0: 네. 오늘 이 날씨 얘기 많이 했는데 이 또 이것도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1: 뭐요?
0: 가족관계.
1: 예. 날씨가 낫다.
0: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신혼에서 황혼까지 준비해놨습니다.
1: 상담 전문가 이호선 교수님 3부부터 모시고 함께할게요. 네. 문자 샵 8001번으로 함께합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필요하고요. 기문자 포토문자 100원 추가되어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1, 2부 도움 주는 분들입니다. 유니베라.
1: 샘표식품 주식회사.
0: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1: 우리 ENL 하루틴
0: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0: 안 터지는 맥스부탄
1: 아이맥스 동서
0: 당진시청
1: 성원 에드피아
0: 경기도청
1: 백조싱크
0: 올품
1: 브람스 안마의자
0: 키움증권
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0: SK케미칼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지난 30년 동안 병마와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5: 그리고 그 곁에는 라디오 너머로 전해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내 가족 일처럼 마음에 담고 응답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4: 누군가의 절박한 하루에 귀 기울이고 그 이야기의 끝이 기적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사랑은 수많은 이웃들의 삶에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5: 평범한 일상이 꿈이었던 이들에게 소중한 오늘을 선물하고 다시 일어서서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4: 30년의 진심 어린 동행, 그리고 앞으로 이어갈 희망의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5: 나눔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하며 더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랑의 열매.
4: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사랑의 열매가 함께합니다.
6: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7: 배꼽 조심하세요.
5: 제목 지옥의 헬스장 순환기. 울산에서 이상숙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30만원 상당 상품 보내드리고 10만원 상당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원 상당 상품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8: 안녕하세요. 종선희 씨의 문춘식 씨.
5: 예.
8: 예, 저는 울산에 사는 60대 여성이거든요.
5: 네.
8: 그 하루는 내가 동네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같은 아파트 아랫집 그 천순이 엄마하고 꼭대기 사는 영재 언니를 딱 만난 거야.
9: 언니 우리도 이제 근력을 키워야 돼. 언제까지 50견이다 관절염이다 이러면서 누워만 있을 거야.
8: 아니 나도 아침 건강 프로 그 많이 보잖아. 나이 들수록 근육이 있어야 되는겨.
9: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헬스장 다니자고. 내가 그룹 수업하는 데를 알아놨는데 셋이 같이 등록을 하면 한 반으로 쳐가지고 PT 비용도 할인해준대. 가자 언니. 가자.
8: 그래서 내가 얼떨결에 이렇게 딱 껴가지고 셋이 어느 건물 높은 층에 있는 그 헬스장이란 데를 간 거예요. 물론 가격이 저렴해서 그랬나 좀 오래돼 보이는 그 구형 헬스장이긴 했어요. 그래도 뭐 요즘 같은데 저렴하면 좋지 뭐. 그죠?
5: 그럼요. 예, 예, 예.
8: 그런데
10: 에이, PT 받으실 분들인가?
8: 예.
10: 예, 어서 오세요. 예.
8: 누구세요?
10: 예, 제가... 여러분을 담당할 PT 트레이너입니다.
8: 아니 자기를 우리들을 그 가르칠 트레이너라고 소개했는데 머리가 이제 희끗희끗하고 형광색 헬스 그 민소매 딱 입었는데 딱 봐도 할아버지야. 이게 좀 약간 애매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우리 나이에 맞게 살살 그 뭐 이 트레이닝을 시켜주려고 이분으로 배정이 됐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10: 자, 첫날이니까 가볍게 스트레칭부터 들어갑니다. 이 스트레칭의 이름은 두툼한 기름기를 걷어낸다, 뱃살 꽈배기 운동입니다. 자, 이름 뭐라고요?
8: 두툼한 기름기를.
10: 목소리를 그렇게밖에 못 냅니까?
8: 예? 어머 세상에, 난 너무 놀랐던 거야. 아까 막 기침까지 하면서 힘없이 인사했던 그 사람 어디 가고 갑자기 막 교관처럼 우리를 막 세리 훈련시키기 시작했거든요.
10: 큰 목소리로 복창합니다. 두툼한 기름기를 걷어낸다, 뱃살 꽈배기 운동.
8: 두툼한 기름기를 걷어낸다, 뱃살 꽈배기 운동.
10: 좋습니다. 양손을 머리 뒤로 깍지 끼고.
8: 깍지 끼고.
10: 오른쪽 무릎을 왼쪽 팔꿈치에 찍습니다. 실시.
8: 선생님 이거는 배가 접히는데요?
10: 그 접히는 뱃살을 이렇게 없애는 겁니다.
8: 아이고.
10: 자, 하나의 뱃살, 둘의 제거. 반복합니다. 하나.
8: 뱃살.
10: 둘.
8: 제거.
10: 더 크게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주저하십시오. 짠, 짠, 짠, 짠.
8: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막 스쿼트인가 뭔가 그런 것도 시키고 우리 막 오르그름 있잖아요. 오르그름 시키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게 우리가 뭐 어떻게 다 지쳐가고 있었지.
9: 아우 뭐야 왜 이렇게 힘들어 진짜.
8: 아 나 이거는 그 급동마리 올 때 변기 앉기 직전 포즈 아니오. 아 이거를 몇 번 이러고 있어라는겨.
10: 잡담하지 않습니다.
8: 이렇게 되니까는 우리 이마에서 막 땀이 쭉쭉 나고 입에서 침이 질질 나오고 막 뒤에서 방구가 나오고 막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지. 미쳐 내가.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PT 시간이 끝났거든요.
10: 아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8: 예?
10: 근력운동을 했으니까 반드시 유산소 운동 하고 가십시오. 예, 저쪽 러닝머신 있어요. 30분을 꼭 뛰다 가세요. 자, 그럼 화이팅입니다.
8: 그러면서 막 힘없이 다른 그룹을 향해 걸어가는데 뭐 저런 트레이너가 다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하지만 그보다 우리한테 시급했던 건 이미 힘들어 죽겠는데 또 러닝머신을 뛰고 가야 한다는 그런 사실이었거든요.
9: 아, 언니들 난 더 이상 못하겠어. 아, 어떻게 여기서 더 유산소 운동을 해. 발이 터질 것 같은데 지금. 아, 나 러닝머신 못 뛰어 난.
8: 아유, 나는 말이요 인생을 100살까지 산다고 봤을 때 말이요 남은 40년의 운동을 오늘 다 한겨.
9: 뭐 좋은 방법 없을까 언니?
8: 그때였어요. 헬스장 안쪽에 자전거들이 수두룩한 방이 하나 보였던 거죠.
9: 어머, 저거 뭐야, 자전거잖아 저거. 언니들 자전거도 저거 유산소 운동이야. 우리 자전거 앉아서 페달 돌리는 척하면서 쉬다 가자. 어때? 어? 어디 앉아만 있어도 좋을 것 같아 나.
8: 그럴까?
9: 응.
8: 그래, 그러자. 아유, 여기서 또 러닝머신 달린다는 건 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오. 짐승인겨.
9: 아, 가자 가자, 자전거 타러 가자.
8: 그래 그래. 그래서 올해는 자전거 여러 대가 놓인 방으로 들어갔어요. 30-40대 젊은 사람들도 막 앉아있더라고. 그래, 힘들면 그게 앉으셔야지. 잘됐다 싶어가지고 자전거 위에 딱 올라탔거든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머리에 띠를 두르고 막 에어로빅 같은 옷을 입은 한 여자가 절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텐션으로 거울 벽 앞에 딱 서는 거예요.
9: 자, now crazy time, right now, let's go.
8: 뭐래? 뭐 천장에서 화려한 사이키 조명이 막 빵빵 터지고 뱅뱅 돌아가고 막 심장을 쿵쿵 울리는 클럽 음악이 둠체 울려 퍼져. 뭐 얌전히 앉아있던 30-40대 여자들이 막 이래 미친듯이 고함을 지르며 자전거 페달을 막 돌리는 거야.
9: 자, 저 멀리 입변말라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Let's go. 달려 더 힘차게 달려. Run 멈추지 마세요.
8: 알고 보니까 그거는 그 무시무시하다는 스피닝 방이었던 거예요.
9: 자, 우리 미쳤다. 다들 엉덩이를 떼고 일어나서 크레이지하게 달립니다. 가자, let's go.
7: Let's go. 우후!
9: 나는 미쳤다. 우후!
7: 나는 미쳤다.
8: 와, 미쳤다 진짜. 난 도저히 그 에너지를 따라잡을 수가 없겠더라고. 아, 그래가 흥이 폭발하는 강사님을 뒤로 하고 살금살금 자전거에서 내려가지고 밖으로 나가는데 누군가 저를 막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9: 자, 언니 어디 가십니까? 착석하세요. 자, 뼈말라가 눈앞이에요. 자, 따라가지 못해도 이 시간을 견디셔야 됩니다.
8: 그래서 끝까지 그 자리에 있기는 했어요. 우리는 온몸이 느들느들해져가지고 셋이 겨우 서로 몸에 의지해가지고 방 밖으로 기 나왔던 거죠. 그런데
10: 어디 가십니까?
8: 어머야, 깜짝이야.
10: 러닝머신 뛰시는 거나 못 봤는데 제가요 이래봬도 타협 없는 UDT 교관 출신입니다.
8: 그리고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온 우리들은 그날 딱 생각한 거예요.
9: 아, 언니들 미안해. 아, 난 6개월 안에 살 안 빠지면 100% 환불해준다는 광고만 봐가지고 아, 이렇게 힘들지 몰랐어. 아, 우리 아들도 훈련소에서 되게 힘들었겠다, 그지?
8: 아, 그렇게 우리는 엉뚱하게도 군인 여러분께 갑자기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다소 이상한 결론을 내리면서 다시는 그 헬스장에 접근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아, 스피닝방 잘못 걸렸어. 나 자전거 많이 있는 방 할 때 딱 느낌 왔거든.
5: 고생하셨네.
8: 와, 스피닝방은 보는 것만으로도 최소한 100 정도는 내려가는 것 같은데. 네, 칼로리가
5: 막 조명도 화려하고요. 음악도 신나는 음악 틀어놓고
8: 직관만으로도 100kcal 정도는 빠져요.
5: 엄청 돌리죠.
8: 사사이론이. 아, 크크크. 편히 살려다 더 힘들어지셨네. 크크크. 두 분 연기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5: 고맙습니다. 박상우님은요, 저는 1:1 PT를 받으면서 식단까지 관리받는 중이었는데 떡볶이 집에서 트레이너 쌤을 만나서 스파르타식으로 40분이나 운동을 더하고 왔어요.
8: 떡볶이 집에서 만나면 안 돼. 떡볶이 집은 차라리 뭐 샐러드 바나 이런 데 모를까.
5: 그러게요.
8: 떡볶이 집 튀김집은 그 김떡순 시켜놨는데
5: 어떻게 거기서 만나? 하필 거기서 만났어 그래. 네.
8: 저 예전에 우리 후배님 중에 김혜선 씨가 이제 그 왜 트램블러 네. 그 교관이라고 그랬던데.
5: 맞아요.
8: 거의 강사시잖아요.
5: 네, 실제로.
8: 트램블린.
5: 네.
8: 완전 장난 아니야. 허벅지가 네. 김종국 씨랑 저는 맞붙어도 승산이 있다고 봐요.
5: 군살이 없던데요.
4: 그리고 네. 40분을 뛰는데 목소리 텐션이 안 지쳐.
5: 우리 김혜선 선배님 네. 독일 남자랑 결혼했네.
4: 독일 남자분이랑 네. 결혼했는데 맞아요. 그 독일 남편은 점점 더 청순해지고 우리 회사님은 더 씩씩해지고. 네. 근데 한번 해보고 싶다가도 어디 가서 이제 김혜선님이 딱 만나질까봐 그분 만나면 40분은 올라가서 못 내려오잖아 이 스피닝처럼. 그쵸, 그쵸. 네. 네, 그래서 저는 약간 10분 만에 내려와야 되는 체력이라.
5: 아, 진짜 살 빠지게 하더라.
4: 맞아. 네. 호기심은 있는데 아니 그거는 살도 빠지고 기도 빨리고 진도 빠지고 다 빠지지 않아요? 대단해. 네. 대단해. 놀아줘요 노래 듣고 올까요?
5: 좋아요.
4: 해피송.
11: Are you deaf? I said stop.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 맛 아닙니까?
1: 세종 기프트.
3: 청취율 1위 뉴스 하이킥, 양희은의 여성시대, 배철수의 음악캠프.
4: 출근부터 퇴근까지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라디오를 듣는 시대.
3: 준콩과 함께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서 최소비용으로 광고를 시작해보세요.
4: 인터넷 라디오 광고를 하고 싶다면
3: 준비된 콤비 준콤.
5: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6: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5: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6: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5: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마님 중에서 간편식 세트,
6: 보헤미안 박이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5: 대한민국 한우의 새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
6: 백년 가게 떡집 원주 오복떡 본가에서 영양찰떡 세트를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자, 하나의 뱃살 둘의 최고. 하나
2: 뱃살
1: 둘
2: 최고.
1: 더 크게 합니다. 쥐어 짜십시오. 짜짜짜짠.
2: 아, 우스레 너무 힘들어 진짜.
0: 건강 챙기려고 네. 헬스장에 갔다가 기가 쪽 빨려가지고 왔던 일을 들려드렸는데 이게 참 남의 일 같지 않네요.
3: 네.
0: 최근에 건강 챙기려고 했던 거 뭐 있어요?
3: 저는 이제 무설탕. 간식을 무설탕으로
0: 제로 슈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3: 그래서 견과류 같은 거. 왜냐면 초코과자 갖다 놨더니 정선 씨가 안 드시길래
0: 예. 견과류 맛있더만요.
3: 견과류 바로 바꿔봤습니다.
0: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우리가 서로 건강 챙기는 분들 보다가 생각났어요. 투머치 몸 챙김.
3: 아, 많아요. 과해. 많아요.
0: 과해. 예. 진짜 과하게 챙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3: 어제 그 소울 명당에 이어서 제작진이 단어 만드는데 재미 들렸네요. 그죠? 아, 투머치 몸 챙김.
0: 글로벌하다. 예. 투머치 몸 챙김. 건강 챙기는 건 좋은데 뭐든지 과하면 또 독이 될 수 있잖아요. 저 예. 예전에 즙쟁이였죠, 즙쟁이.
3: 예.
0: 즙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먹다가 간수치 올라가가지고.
3: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먹으니까.
0: 아니, 즙이 너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왜? 여기저기서?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3: 저희 장모님은 만보만 걸으셔야 되는데, 막 2만보, 3만보 걸으시다가 최근에 무릎을 좀 아이고. 다치셔가지고.
0: 그래요, 진짜. 청년들도 보면은 족저근막염.
3: 예.
0: 위험하단 말이에요.
3: 러닝 과하다.
0: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그렇죠. 뛰고 걷고.
3: 또는 변비에 좋다고 해서 건자두, 푸른 뭐 이런 거 계속 먹다가 회의 중에
0: 새.
3: 예, 화장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0: 새. 예. 그건 기체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기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예, 뭐가 섞여요.
3: 큰일 납니다. 예. 예.
0: 하여튼 그런 것들, 너무 과하게 챙겨서 일어났던 일들, 주변에 일어난 일도 좋고, 내 일도 좋고, 다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거 포토문자 100원입니다. 스마트라디오 미니 무료예요. 1위로 보내주세요.
3: 그렇습니다. 문자 소개되시면 타월 세트 보내드리고요. 전화 연결되시면 C3 홈케어 세트도 얹을게요.
0: 이정열입니다. 그대 고운 내 사랑.

0: 자, 투머치 몸 챙김 하나씩 볼까요?
1: 네, 8784님. 허벅지가 튼튼해야 건강하다는 소리를 들어서 스피닝을 등록하고 3일째 열심히 페달을 밟아댔는데 네. 집에 가는 길에 다리가 힘이 쭉 풀려가지고 동네 파출소 앞에서 무릎 꿇고 넘어졌습니다.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바로 옆에 소방서가 나란히 붙어있는데 소방대원께서 저를 보고 나오셔가지고 경찰분이 또 가족하고 연결해 주셔가지고 병원까지 갔어요. 아우 몸도 적절히 아껴야겠어요.
0: 아우,
1: 아니 진짜 그래서... 천만다행이었네요. 아이고야. 그 옆에 그래도 구급대원분이 보시고 네. 긴급히 조치를 취해 주신 거 아니에요. 경찰분도 그렇고.
0: 아우 정말.
1: 아 이게 갑자기 이렇게.
0: 너무 무리하셨나 보다.
1: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이렇게 튀기듯이 힘이 풀릴 때가 있더라고요.
0: 있어 있어요. 네,
1: 저도 네. 무릎이 확 꺾일 때가 있더라고요.
0: 그렇죠.
1: 왜 그때 마라톤 꽂혀가지고 막 네. 신나게 할 때 계단을 내려갔는데 나도 모르게 무릎이 훅 꺾이면서 구를 뻔했어요.
0: 하체 운동 과하게 하면 네. 갓 태어난 사슴처럼
1: 맞아.
0: 하체에 힘이 없잖아요.
1: 얼굴이나 사슴처럼 생겼어야지 내가 진짜 아유, 다리만 그렇게 후덜거려. 리액션 안 하는 게 더 수치스러워. 진짜로.
0: 해드렸잖아 너랑 내가.
1: 아 그거예요? 고마워요.
0: 예. 이슬기님, 투머치 몸 챙김. 전 항상 여행 갈 때마다 변비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관장약을 여러 개를 캐리어에 챙겨간 적 있습니다. 어. 그러다가 인도네시아로 입국할 때 세관원들이 탄피로 오해를 받아 이걸 오해해서 붙잡힌 적 있네요. 설명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유노 관장? 유노 관장?
1: 잠깐만. 와. 타임. 이거 엑스레이에 이렇게 모양이 그대로 나와서 그래서 탄피로 생각하는 거야.
0: 관장이 어떻게 생겼길래 그러지?
1: 관장이 이렇게 탄피처럼 생겼어.
0: 아, 진짜요?
1: 실제로. 이렇게 쏴야 되잖아요, 안으로.
0: 아, 그런 거예요? 저 네. 몰라. 아, 진짜?
1: 아, 관장 안 해봤어요?
0: 네.
1: 아, 안 해봤구나. 안 해봐도 관장약은 보지 않았어요?
0: 진짜 그렇게 생겼구나.
1: 알약으로 된 거는 탄피처럼 생겼고 튜브형으로 된 거는
0: 진짜?
1: 또.
0: 네. 와, 나는 총알처럼 생겼네, 진짜.
1: 그렇죠. 쏘긴 쏴야 되니까, 어쨌든.
0: 저기 정선 씨 속이 뭘 쏴요?
1: 쏴야지. 그거 밖에서 물러지면 굉장히 곤란해요. 쏴야 돼. 그 아, 너무 애가 타셨겠다.
0: What is this?
1: 관장.
0: What? 관장? What?
1: 결. What? No.
0: 개.
1: 콜크.
0: 아이 미쳤나봐.
1: No.
0: 아 이 누나 미쳤나봐.
1: 뭐라 그래? 그럼. 뭐라 그래?
0: 콜크.
1: 뭐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거니까 막아서 이렇게 나오게.
0: 어생방 중에 콜크가 뭐야 누나?
1: 겔겔겔 콜크.
0: 알겠습니다. 너무 아쉽죠.
1: 힘들다. 네. 박종호님, 저염식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모든 음식에 소금을 안 넣고 재료 자체만 갖고 요리를 했더니 가족들이 다 밖에서 밥을 먹네.
0: 아,
1: 그렇습니다.
0: 예.
1: 문준식 씨도 외식 좋아합니다.
0: 저희 아내가 음식을 다 아메리카노 합니다. 아메리카노로. 아메리카노. 가늘하지 않아요.
1: 아메리카노 김치.
0: 다행인 건. 아들이 중학생 되니까 이제 좀 자유롭게 해줍니다.
1: 그래. 근데 아무래도 엄마들은 아기들 키우면서 재료 보지 않아요? 식재료 보고 뭐 네. MSG 안 치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빠들이 힘들어서 죽어나는 거.
0: 그렇죠. 저희 아내 생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대한조계종에서 운영하는 네. 식당을 가져와서 왜 했더니 채식을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정선우 씨 채소
1: 맛있어요.
0: 코스로 나와요 채소가.
1: 채소 코스로 나와요.
0: 예.
1: 무적행이었겠네.
0: 예, 그 다섯 가지 양념 있죠. 오심채인가 그것도 안 쓰고 채소가 나옵니다.
1: 그 선제 스님처럼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0: 예, 쉽지 않았습니다.
1: 재앙이었겠다. 고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0: 예, 저한테는 쉽지 그쵸? 않았습니다.
1: 저는 좋아해요.
0: 예.
1: 저는 채식도 좋아하고 육식도 좋아하는데 요즘은 채식을 좀 좋아하게 돼서.
0: 골고루 먹고 싶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예. 7641님. 예. 인도 출장 갔다가 기념품 샵에서 피로회복에 좋은 영양제를 팔길래 한 병을 계산하자마자 원샷 때리는데 직원이 놀래가서 현지말로 뭐라 하는 거예요.
0: 예.
1: 다 먹고 나서 가이드분한테 뭐라고 그러느냐고 물어봤더니 한 병이 10회분이라고 그 뚜껑에 덜어가지고 이렇게 희석시켜 먹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0: 아이고.
1: 아우 밤새도록 지금 말똥말똥하고 힘이 남아돌아서 잠을 못 잤네요. 아니 이거 뭐야?
0: 와.
1: 아니 인도 어디서 파는 거야?
0: 10회분?
1: 피로회복? 영양제?
0: 근데 인도가 이런 게 많아요.
1: 그래요?
0: 피로회복제, 뭐, 스태미나, 뭐, 이런 것들. 다양한 뭐,
1: 인도 여행 가시면 막, 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막 되게 많이 사오시겠다.
0: 그러니까, 다른 나라 없는 것들 있잖아요.
1: 개수 정해져 있지 않아요?
0: 어.
1: 요새 그 외국에서 사오는 의약품 규제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네. 잘 알아보셔야지 또 큰일 났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 인도가 의약이 엄청 발달했대요.
0: 거기 뭐 인구도 많다 보니까 좀 다양한
1: 그리고 일단 많더라고요. 다양한 어떤 수술을 위해서 인도로 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 진짜 저도 그래서 들었는데 예. 영양제 이거 피로회복제 물어봐야겠다.
0: 잠을 못 주무셨구나.
1: 인도 출장 가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0: 9200님 혈액 순환에 좋다는 지압 슬리퍼가 있길래 신었는데요. 정말 제자리에 서 있도 못할 만큼 아프더라고요. 그만큼 내 몸이 안 좋구나 싶어서 이를 악물고 매일 신었습니다. 그리고는 발바닥에 티눈을 획득했죠. 오른발 4개, 왼발 5개. 선생님.
1: 티눈 9개를 획득하셨습니다.
0: 아, 참을 게 따로 있죠, 그 티눈.
1: 근데 저희 트레이너도 저한테 그랬어요. 네. 참으면 하여튼 다 병이 되니까 스트레칭을 하는데 제가 좀 아프잖아요. 네네. 근데 참았어. 유연성이 있고 참을성이 있으니까
0: 참아줘.
1: 인대가 늘어나더라고요.
0: 아. 선생님 씨.
1: 몸 근육을 늘려야
0: 우리가
1: 되는데
0: 근육 늘리셨죠. 이제 인대를 늘렸어요, 지금.
1: 인대가 러렁해 가지고 며칠 팔을 못 썼지. 아... 그 이후로도 지금 왼쪽 팔이 잘 안 들려.
0: 뭐든지 과하면 안 돼요.
1: 그냥 참으면 안 돼요. 네. 아프면 멈춰요.
0: 여러분 적당히 하세요.
1: 왜 아픈데 계속할까 우리는.
0: 때로는 꾀병도 필요해요.
1: 왜냐하면 이 아픈 걸 극복하면 내가 원하는 결말을 가질 거라 생각하는 거지. 근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네. 네. 인대 늘어나고 티눈 얻고 막 이러더라고요.
0: 안 됩니다.
1: 3632님 남편이 영양제를 엄청 잘 챙겨 먹었는데요. 네네. 여행을 갔는데 가방에 통째로 10통 넘게 가져와가지고 꼬박꼬박 먹더라고요. 정말 지긋지긋해요. 나 친한 언니가 남편 진짜 꼴보기 싫을 때가 영양제 아침이라서 40알씩 때려 넣을 때 너무 꼴보기 싫다고. 근데 진짜 40알 정도는 아니겠지만 체감하는 그 어떤 질량이 40알 정도 돼 보인대요. 한 20알 정도 드신대.
0: 진짜?
1: 네, 드신대요.
0: 하긴 뭐
1: 마그네슘 뭐
0: 오메가 3 비타민 A
1: 비타민 D
0: 다 따로 드시고
1: 뭐 네. 군마다 드는 거죠.
0: 별걸 다 드시는구나.
1: 예. 네. 그러니까 그리고 탈모 영양제 뭐 이런 것까지 다 있잖아요.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밥보다 양을 더 많이 먹는다 그러는데 아마 같이 사시는 분들은 그게 좀 지긋지긋할 수도 있어요.
0: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챙기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어떤 건강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1: 먹는 만큼
0: 그렇죠.
1: 청순해지니까
0: 맨날 피곤하다 그러니까.
1: 아이고. 속상하다.
0: 이럴 때 대비해서 이지혜 씨가 노래 불렀더라고요.
1: 무슨 말도 안 되는 쓰개질이야. 이게 무슨 연관이 있다고. 막 뱉어 그냥. Love me, love me.

0: 자, 오늘 주제가 투머치 몸챙김인데요. 네. 3983님. 안녕하세요. 빛나는 써니 누나. 우리 과라서 항상 고마운 천식이 형. 저는요, 예전에 한창 운동할 때 너무 많이 운동해서 헬스장 관장님이 아, 회원님은 체격에 비해 과근육이니 그만 넣으십시오. 했습니다.
1: 와. 과근육이 존재해요?
0: 그런 게 있어요?
1: 우리 항상 그 목표치 근육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지방은 내가 많이 봤는데.
0: 집안이 그런 집안 있다고 들었는데.
1: 근육이 빨리 붙는.
0: 그렇죠.
1: 하긴 조혜련 씨도 네. 한 15분만 푸시업 하면은 2두 3두가 막 발끈발끈 성을 내고 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1: 네. 우리 왜 요요미도 허벅지 조금만 운동해도 완전 근육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이분 전화 연결해서 나 비법 좀 전수 받을래. 과근육 통신원?
2: 화두에 있는 과근육 통신원 이도아입니다. 저는 근육이 잘 붙는 체질인데 한창 운동할 때 인바디 검사해보니까 근육량이 보통 평균보다 25% 이상 나와서 과근육이라 했어요. 근데 제가 평소에 허리가 안 좋아서 시작했는데 막상 시작하다 보니 운동에 욕심이 나서 헬스장에 자주 가긴 했는데요. 지금까지 과근육 통신원이었습니다.
0: 와, 이도환님 안녕하세요. 와,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써니 누나 선식이 형님.
0: 네, 반갑습니다. 야, 근육이 조금만 운동해도 딱딱 붙어요.
2: 그런 체질이긴 해요.
1: 와, 완전 부럽다.
0: 부럽습니다.
2: 완전 부러워하지 마세요.
0: 왜요? 왜요?
1: 안 좋은 게 있어요?
2: 옷 입기가 힘들어요.
1: 옷 입기가 힘들다.
2: 옷 입기가 힘들어요.
1: 터질 것 같으니까.
0: 아, 지금도 요즘 체중이 좀 나가시는 편이에요? 근육 때문에?
2: 조금 나가는 편이긴 합니다.
0: 그렇군요. 예.
1: 아니, 근데 허리가 아파서 운동을 시작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허리 아플 땐 그럼 기립근이나 이런 근육이 별로 없었다는 거잖아요.
2: 없지는 않았고 있었는데 이제 네. 허리가 아프다 보니까 네네. 그 기립근이나 뭐 그쪽 주위를 많이 운동하다 보니까 이거 재밌는데 잘 붙네 하면서 다른 데까지 하다가 보니
1: 각성을 했구나.
2: 이렇게까지 됐네요.
1: 근육 각성을 했어.
0: 우와.
2: 네네.
1: 이도환님 운동 네네. 루틴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좀 근육이 좀 잘 붙는 운동 같은 거 있잖아요. 기립근 같은 것도 왜 다리나 팔은 뭐 몰라도 진짜 허리 건강을 위해서는 이 등에 근육이 있어야 되잖아요.
2: 네, 그렇죠.
1: 네. 한참 때 했던 거.
2: 한참 때 제가 했던 거는 일단은 운동하시기 전에
1: 네.
2: 무조건 15분에서 20분은 전체 스트레칭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0: 진짜요?
1: 다칠 수 있어서?
0: 길게 하시구나. 네네.
2: 저는 그 스트레칭을 사우나 안에서 했어요.
1: 와, 진짜 이완이 잘 됐겠다. 사우나 아니면.
2: 네네, 아주 말랑말랑해지더라고요.
1: 나 인대 더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요?
2: 그리고 이제 엎드려가지고 허리 펴는 운동을 제일 많이 했고요. 그거하고 이제 철봉에 매달려서 다리 들어 올리는 거. 그거를 제일 많이 했어요.
1: 코어.
0: 그렇구나.
1: 배 근육.
0: 야.
1: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허리는 건강해졌는데 지금 네. 옷 핏이 안 맞는다 그랬고.
2: 네,
1: 근육이
2: 그렇죠.
1: 많이 붙으면서 조금 내가 아, 이거 안타깝다 싶은 게 또 뭐가 있어요?
2: 일단 제가 그 바지를 입을 때.
0: 예.
2: 청바지 같은 거 입을 때. 허리는 이제 헐렁헐렁하니 자리가 많이 비는데
1: 네.
2: 허벅지에서 얘가 이제 좀 많이 정체가 일어나서
1: 그 정도요?
0: 좋겠다.
2: 네.
1: 무릎 못 꿇어요?
2: 무릎은 잘 꿇어요.
0: 양반다리 같은 거 어렵죠, 도환 씨?
2: 양반다리가 조금 다리가 저려요.
0: 그럴 것 같아. 근육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네. 아내분은 뭐라 그러세요, 도환 씨한테? 좋다 그래요? 아니면 오빠 옷 좀 맞추자 이래요?
1: 그만 만들라고. 예?
2: 옷 입기 힘들대요.
1: 그만 만들라 그래요, 이제 근육.
2: 네.
0: 아유, 그렇다.
1: 근데 그 다리에 그렇게 근육 있는 분이 무릎 잘 꿇는 게 되게 신기하다.
0: 그러게요.
1: 아내분 덕 아니에요?
0: 무슨 말이야?
2: 그렇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0: 네. 또한 전국 방송인데 한 말씀 하실까요?
2: 일단은 저희, 제 몸을 사랑해주는 제 아내한테.
1: 와우.
2: 지금까지 뭐 같이 잘 살아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뭐 튼튼한 몸 만들어서. 남은 100세까지 열심히 잘 살아보고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 딸 예지 지금까지 아픈데 아빠 닮아서 건강하게 아픈데 없이 잘 커져서 고맙고 네. 앞으로도 예쁘게 건강하게 잘 커주길 바란다.
0: 아, 좋습니다.
1: 아, 네. 네. 도환님 저희는 그냥 그 과근육이라서 핏이 안 맞는다고 하시지만 그냥 그 과근육이 되게 부러워요.
2: 그거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1: 아, 그럴까요?
0: 너무 아름다우군요. 네. 알겠습니다. 도환 씨 우리 퀴즈도 준비하셨죠?
2: 예, 준비했습니다.
0: 퀴즈 부탁드립니다.
2: 네.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한창 운동할 때 제가 제일 많이 먹었던 음식은 무엇일까요? 1번 삶은 계란, 2번 소고기, 3번 맥주.
0: 삶은 계란, 소고기, 맥주 중에 맞춰주세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네, 저희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타월 세트랑 C3 홈케어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2: 감사합니다. 제가 함께해서 더 행복했습니다.
1: 아유,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2: 감사합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드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0: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백조 싱크.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B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6: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7: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6: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8: 자, 과근이 통신원이 한창 운동할 때 많이 먹었던 음식은요?
9: 3번 맥주였습니다.
8: 네?
9: 저는 완전 달걀이라고 확신했거든요.
8: 그러니까요. 특이한 케이스네. 네. 네.
9: 박혜영님, 6949님, 3850님 이분들 포함 정답자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8: 문자 하나만 더 볼게요. 최은숙님. 아들이 바디 프로필인가? 그거 있잖아요. 멋지게 네. 사진 찍는 거.
9: 네.
8: 그거 한다고 운동했는데 운동하고 집에 오는 길에 버스를 탔는데 다리가 안 올라가더래 글쎄. 그래서 억지로 다리 올리니까 아주머니가 학생 밀어줘 하면서 밀어주셨다네.
9: 뭔지 알겠다.
8: 아...
9: 버스 계단을 못 올라가는 거.
8: 그거를 못 올라가는 거.
9: 스쿼트를
8: 심했다.
9: 엄청 했나 보다.
8: 아이고.
9: 그럴 수 있지. 네. 자, 저희 뉴스 듣고 5시 5분에 이호선 교수님과 함께 할게요.
8: 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프렌트 롤팬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0: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교육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대학.
1: 농식품 품질안전 관리는 농관원.
2: 농업경영재등록도 농관원. 농산물안전성 관리도 농관원. 농식품원산지QC도 농관원.
1: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위더스 제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5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 영향으로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어제보다 0.52% 하락하며 6,700선에서 출발한 지수는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 어제보다 15.78포인트 0.23% 오른 6,835.80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모두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자사주 매입분이 포함된 기타 법인이 1조 6천억 원 넘게 주식을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코스피와 함께 하락 출발했던 코스닥은 종일 하락세를 이어가다 어제보다 13.04포인트 1.56% 내린 821.2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지 않고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세제 개편안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원상복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1인당 4억 원으로 총 8억 원만 공제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6억 원으로 상향해 단독명의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당초 계획대로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부 공동명의 실거주자라면 1인당 9억 원씩 총 18억 원을 공제해주는 개편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팔과 티베트 지역을 강타한 홍수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팔 재난당국이 현지 시간 1일 네팔에서 확인된 사망자가 987명으로 늘었다고 밝히면서 티베트 지역 16명을 포함해 사망자 수는 1,0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은 실종자는 네팔 3,916명, 티베트 546명으로 모두 4,46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네팔 당국은 또 지금까지 11,800여 명이 구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네팔 홍수 피해 지역에 44명 규모의 해외 긴급 구호대를 추가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중부지방 곳곳에 내리고 있는 비는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북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5에서 40mm 사이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대전 23도, 광주 26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또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대구와 광주 31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2: 안녕하세요. 작가 고명은입니다. 최근 제가 독서의 기술이라는 책을 펴냈는데요. 책을 즐겨

읽고 쓰는 저한테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좋은 독서법을 묻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10쪽 독서법을 자주 추천합니다. 하루에 10페이지, 아니 10 말고 한 페이지, 5분, 10분도 좋으니까 자기한테 맞는 양을 정해서 꾸준히 읽는 게 핵심인데요. 가끔 하루에 100쪽을 읽는 것보다 한 쪽씩 100일 동안 매일 읽는 게 훨씬 좋습니다. 중요한 건 반복이다. 평범을 반복하면 비범해지거든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매일 밤 8시 열심히 산 하루 끝에 든든한 내 편.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언제라도 너의 편이 돼줄게. 어디로든 같이 걸어갈게.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Let's go.
1: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2: 오늘 3, 4부는요. 최고의 부부 상담 전문가 이호선 교수님과 함께하는 신혼에서 황혼까지 이어집니다.
1: 네.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도 환영이고요. 넓게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 부모님, 뭐 시부모님과의 문제도 다 봤습니다. 어떤 일이든 가족 관련된 문제라면 사연 보내주세요.
2: 사실 진짜 가족이 제일 힘든 게 남이면 어느 정도 우리가 거리가 확보가 되는데
1: 맞아요.
2: 거리 확보가 안 되니까 생각보다 갈등이 많아요. 자,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문자로 현재 상황 남겨주시면 제작진이 전화를 드릴 겁니다. 사연 소개되시면 선물 챙겨드리고요.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음식물 처리 보내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지금 라디오 시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문자 주십시오.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2: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1: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2: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1: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2: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1: 진한 쑥향과 쫀득한 맛 춘인의 쑥갯떡에서 쑥

0: 떡을 드립니다. 부부싸움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1: 절대 가해자도 절대 피해자도 없는 복잡 미묘한 이야기.
0: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
1: 신혼에서
0: 황혼까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부부 상담계 홍길동 이호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담계의 마음 귀인 이호선입니다.
1: 네. 교수님께 이런 문자가 왔어요. 7238님이 남편이 자기 자랑을 좀 심하게 하는 편인데요. 남편이 자랑을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아우 또 시작이네 하는 표정을 짓는 게 보여서 제가 다 민망하고 미치겠어요.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걸까요? 자기 자랑 심한 사람들 왜 그러는 건지 또 고칠 방법 없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2: 아, 그럴 때는 사실 우리가 그 앞에서 면박을 주는 건 정말 잘못된 거고요.
1: 아, 그래요?
2: 따로 집에서 아, 여보 내가 자기 그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 얼굴 보고 나 살짝 조금 놀랐는데 좀 아니다 싶을 때 내가 혹시 다음에 한번 옆에 살짝 이렇게 허벅지 위에 손을 조금 얹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1: 아, 좋다, 좋다. 네.
2: 그래서 조금 기분 나빠하더라도 살짝 얹으면 사실 그게 효과가 있거든요.
1: 네. 바로 푹 치지 말고요.
2: 아, 절대 안 되세요.
0: 저기요. 팔꿈치로 그렇게 찌르면 너무 수치스러울 것 같아요.
1: 그럼요.
0: 아,
1: 알겠습니다.
0: 아까 그렇구나. 우리는 같은 편이야. 라는 느낌을 좀 주는.
1: 그쵸. 아, 허벅지 손을 싹 얹는다. 아, 교양 있다.
0: 그렇대.
1: 푹 치려는데 하나.
0: 그럼 갈비뼈 하나 나가겠는데 그 정도 힘이면. 아, 예.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상담 또 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문자로.
1: 첫 번째 상담사 예. 문자 익명 요청하셨나요?
0: 그렇습니다. 저는 6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남편은 젊었을 때 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접고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남자랑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먹는 모습입니다. 남편이 집에서 밥 먹을 때와 나가서 먹을 때 모습이 완전 달라요. 일단 집에서 밥을 먹을 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진심입니다.
3: 아우 오늘 김치찌개 어우 좋다. 아우 여보 밥 더 있지? 미리 퍼놔. 좀 너무 뜨거우면 뭐 먹기 힘들.
0: 아우 좀 알았어. 아니 입에 있는 거 좀 삼키고 얘기를 좀 밥을 다 튀어나온 거 좀. 아니 누가 쫓아오냐고 왜 이렇게 급하게 먹어?
3: 아, 맛있으니까 그러지 이거. 찌개 식기 전에 더 먹어야지 이거. 야 나 그 계란후라이 하나만 더 해줄 수 있을까 이거?
0: 진짜로 여러분 안 보셔서 모르죠. 눈을 막 이렇게 꽉 뒤집어가지고 막 희번덕거려요. 아니 진짜 이렇게 말하면 내가 남편한테 미안하지만 그 옛날에 그 머슴 있잖아요. 그렇게 먹는다니까. 아 근데 며칠 전 지인들이랑 같이 고깃집에서 밥을 먹는데
4: 자 고기 다 익었네요. 예 다들 드시면 되겠습니다.
0: 아우 맛있게 잘 굽었다. 당신도 집게 내려놓고 얼른 먹어.
4: 아니야 다들 먼저 드세요. 예예 예.
5: 아이고 형님도 좀 드십시오. 왜 계속 굽기만 하십니까?
4: 예? 아 그래 예. 아, 천천히 먹을게. 나는 고기 굽는 걸 좋아해서 그래요.
0: 어머 세상에. 그리고는 보는 사람 밥맛 뚝뚝 떨어질 정도로 아주 그냥 깨작깨작 천천히 먹고 대화하느라 거의 음식을 못 먹어요. 그러다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갑자기
4: 아 여보 얼른 물부터 올려. 물부터.
0: 어 왜?
4: 라면 먹게. 나 고기 몇 점 못 먹었잖아. 아 거기서 미치겠네. 라면 두 봉지.
0: 아 그러니까 아까 먹으라니까 그 좋은 음식 안 먹고 왜 그?
4: 아 그 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짭조름하게 먹게.
0: 늘 이런 식이라 제가 한 번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진지하게 물어봤거든요.
4: 아 왜 그러긴 당신이 해준 게 너무 맛있어서 그렇지.
0: 근데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아니야.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밖에서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하고 집에서는 아 진짜 왜 저러지 싶어 속 터지는 남편. 어떻게 이 식사 습관 이거 뭐 바꿀 방법이 있을까요?
1: 와 처음 보는 유형의
0: 여러분 문천식 씨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시기에 한 그릇 똑딱한 것 같은데 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2: 저는 사람 입에서 네. 그렇게 먹는 소리가 이렇게 다채롭게 나오는 줄 몰랐어요. 네.
0: 지금 다들 음식 먹으면서 방송하는 거 아니야? 먹방 아니야? 이러실까
1: 봐. 없습니다. 근데 아내분이 보기에는 네. 눈을 희번덕 거리실 정도로
0: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뜬눈 있잖아요. 그 이성을 잃은 눈. 그걸 보셨나 봐요. 근데 식탐이 많고 급하게 드시는 분은 제가 많이 있고 저도 뭐 식탐이 있어서 소화기가 항상 불량한데 네. 남편분은 밖에서 이렇게 자제한다는 게 이게 좀 독특해요, 저는.
2: 어우, 다행이죠.
0: 아, 그렇긴 한데.
2: 다행이죠.
0: 뭐,
6: 뭘까요, 이 심리는?
2: 일단 밖에서 그렇게 희번덕하고 먹었으면 사회생활 진짜 어렵다.

0: 어려웠을 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0: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사회생활을 할 때 네? 사회적 교양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땐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사회적인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회적인 옷을 벗는 게 바로 집이잖아요. 네. 집에 오면 이제 본연의 것으로.
1: 그렇죠. 파자마 갈아입듯이.
0: 그렇죠. 그래서 이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는 것이긴 한데 아내 입장에서 보면 다중이죠. 두인격이. 밖에 나가서
2: 적응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0: 갑자기 이렇게 교양 있고 우아한 남편이 내 옆에 있고 집에 들어오면 알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그쵸. 또 다른 인류가 내 옆에서 도구를 쓰지 않는 것 같고 모든 것을 혀로 해결할 것 같은 이런 이제 인상을 주니까 그러니까 납득이 되지 않고 이 두 삶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난처한 느낌 이게 도대체 왜 이런가 싶지만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 남편 애쓰고 있다.
1: 애쓰고 있다.
0: 애쓰고 있다. 정말 이 사람은 원래 음식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근데 제가 또 이 남편을 정말 또 예쁘게 하나 더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한번 왜 그러냐 이렇게 물었더니 남편이 그랬잖아요. 당신이 해준 게 너무 맛있어서 그렇다고. 그
2: 스윗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0: 네. 그래서 저는 어쩌면 내 옆에서 정말 며칠 그 굶은 귀신처럼 막 확 먹고 막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는 밖에 나가 그러지 않는 거 너무 고맙고 또 한 가지는 집에 와서 그 먹는 것도 당신이 해줘서 그게 맛있어서 그렇다는 그 말이 저는 소리 내어 먹고 후루룩 먹고 많이 먹고 빨리 먹고 급하게 먹고 이 모든 것으로 다 먹어 치울 것 같은 이 남자지만 이 사람은 나에게 사랑을 먹이고 있다. 그것만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2: 선생님 집에서 아까 해주신 솔루션처럼 집에서 그렇게 후룩 쩝쩝 후룩 쩝쩝 하실 때 살그마니 무릎에 손을 올려놓는 건 어떨까?
0: 아마 못 느낄 거예요.
1: 아마 무시 못 하실 거예요.
0: 못 느낄 거예요.
1: 왜냐면
2: 더 눌러주는 건 어떨까요?
1: 전 놀란 게 60대 형님이신데 라면 두 개 끓이신다는 거 보고 소화력이 식사 자체를 좋아하시는 소화력이 좋으신 형님.
2: 그리고 약간 부인을 되게 편하고 좋은 고향처럼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0: 약간 엄마처럼
2: 그렇죠. 저도 무장해제되는
0: 저도 집에 가면 엄청 많이 먹거든요. 빨리 먹고 저희 남편이 요리를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정말 빛의 속도로 너무나 맛있게 먹어요.
2: 어쩐지 저도, 교수님이 저도. 상담이 조금 남편 쪽으로 쏠리셨다.
1: 너그러우셔.
2: 먹는 거에서
1: 너그러우셔.
0: 이분 훌륭한 분이에요.
2: 관성을 잃으셨네.
1: 그러면 교수님 아내분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드신 게 좀 싫으니까 좀 이렇게 물을 좀 먹으라고 할까요? 물을
2: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내분이 생각에는 또 남편이 너무 그 격식을 안 차리고 내 앞에서 막 흡입하듯이 먹으면 어떤 날은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1: 같이 먹고 있는데
2: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내 앞에서 싫은 모습 자꾸 보여주지. 고각도를 좀 바꿔서 아유 귀여운 사람 얼마나 밖에서 긴장도가 심했으면 내 앞에서 이렇게 무너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네요.
0: 그것도 좋고요. 그래도 밖에 나가서는 안 그러니 다행이다.
1: 다행이다.
2: 그렇게
1: 좋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0: 그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집은 사이가 좋은 집이에요.
1: 맞아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도 아내는 바로 그 해주고
2: 물어주고
0: 다 해주잖아요. 알지만 납득이 안다는 그 양면의 모습 때문에 질문을 하신 것이 남편이 싫거나 부끄럽거나 그런 게 아닌 게 이 남편은 보니까 충분히 밖에서는 타인의 상황을 챙기고
2: 맞아요.
0: 집에서는 아내의 마음을 챙기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말씀도 이쁘게 하세요. 계란 후라이 하나만 더 해줄 수 있을까? 맞아. 그죠? 예쁘게 하시잖아요.
2: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 진상 남편 잘 하잖아요, 연기.
1: 빠이빠이빠이, 후라후라후라. 빠이빠이, 후라후라.
2: 빠이빠이가 너무 싫어, 나는. 빨리빨리 할 시간도 아까워서 빠이빠이빠이빠이.
1: 후라후라후라.
2: 알았어 할 시간도 아까워서 아싸, 아싸, 아싸. 진짜 싫어, 되게.
1: 그런 분도 있어요, 진짜 있어요.
2: 맞아요. 절대적으로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 듯합니다.
1: 맞습니다.
2: 자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철이와 미애입니다. 너는 왜?

0: 자, 이번에 상담 요청하신 분은요, 문자로 익명 요청하셨습니다.
1: 저희 부부는 평소에 외식을 잘 안 하는 편인데요. 며칠 전 오랜만에 돈가스가 너무 먹고 싶어서 큰맘 먹고 근처에 있는 맛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먹으려는데 잠깐만 여보.
2: 어?
1: 어머 이거 봐봐. 접시 깨져 있어.
2: 어디 봐봐. 아이 끝에 조금 깨졌네. 어? 돈가스에 문제는 거 아니잖아. 그냥 먹어.
1: 아니지. 돈 주고 먹는 건데. 아니 다른 접시들은 다 멀쩡하잖아. 하필 우리 것만 이렇게 깨져 있는. 에이.
2: 어?
1: 그리고 이런 건 발견한 사람이 말을 해줘야 돼. 이거 그냥 두면 완전 깨질 수도 있고 더 큰 문제가 생겨.
2: 아이고 참 사람 참 까탈스럽기는. 아 다들 저 바빠 보이는데 말해서 뭐 어쩌게. 그냥 먹어 그냥.
1: 결국 그날은 남편 말대로 그냥 먹었는데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찜찜해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직원분한테 살짝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우리 남편은요 어디 가서 싫은 소리나 아쉬운 소리를 진짜 못해요. 또 한 번은요. 아 여보 오는 길에 회 좀 떠와. 그리고 상추랑 깻잎이랑 초장 그런 거 좀 잘 좀 챙겨달라고 얘기하고 아 매운탕 거리고 서더리 매운탕 주는지 꼭 물어봐. 빠뜨리지 말고.
2: 알았어.
1: 잠시 후 남편이 집에 왔는데
2: 여기요.
1: 아, 잘 사왔어? 맛있겠다. 어디 보자. 잠깐만. 어?
2: 왜?
1: 매운탕 거리는? 안 줬어? 아니 이거 원래 주는 건데. 아유 빠뜨렸나 보다. 가게 전화해야겠다.
2: 아이 또 뭘 전화를 해. 해서 뭐라고 하게.
1: 아니 매운탕 거리 안 줬다고 말을 해야지.
2: 아이 내가 달라고 말을 안 한 것 같아. 아 그리고 좀 빠뜨릴 수도 있지. 당신은 뭐 툭하면 전화하고 묻고 따지고 그러더라. 그 매운탕 먹고 싶으면 매운탕 가게 가서 먹어.
1: 남편은요 이런 제 행동이 상대방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도 물론 무조건 싸우고 따지자는 거 아니죠. 근데 할 말은 하고 살자 이런 주의거든요. 아 근데 남편이 이런 말을 너무 못하고 안 하려고 하니까 결국 제가 다 나서서야 하는 거예요. 밖에서 싫은 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아쉬운 소리는 더더욱 못하는 남편 때문에 저도 기분 상할 때가 많다니까요. 이런 남편을 그냥 성격이려니 하고 제가 이해해야 할까요? 진짜 많은 분들이 이러는데.
2: 맞아요.
1: 근데 남편

0: 남편분만 저도 그러는데요. 저도
1: 남편은 둥글게 이거고 아내분은 할 말은 해야 된다.
0: 근데 매운탕은 저도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접시 깨져 나온 거는
1: 아 지금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검은색 접시인데 하얀 부분 이가 나간 부분이 보이긴 보이네요.
2: 조그맣게.
0: 근데 이거 얘기를 해도 아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이건 나중에 쓰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말을 첨부하면 저는 충분히 얘기할 수
1: 나가는 길에 생각하는데. 그 정도면 괜찮죠.
0: 근데 남편은 이거조차도 그러니까 누구에게 주목받는 게 싫으신가?
2: 아니 그리고 이렇게 제가 좀 접시 봤는데요. 저라도 얘기 안 하겠는데요.
0: 저도 얘기 안 합니다만 아니 굳이 얘기를 할 때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쵸. 다른 손님이 또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2: 이게 제가 보니까 이 아내가 무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나갈 때 이제 살짝 얘기한 걸 보니까.
0: 네, 맞아요.
2: 실제 뭐 이렇게 손을 들어서 그 뭐 집주인 와가지고 보라 그래도 크게 얘기하실 분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1: 맞아요. 진짜 별로인 분들은 이거 얘기해서 음식 바꿔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0: 어우, 맞아.
1: 이거 찝찝하다고.
0: 왜냐면 이거 파편이 여기 들어갔을 줄 어떻게 알아요?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2: 예민한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그 다음에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바로 이 사연을 주신 아내분 같은데요.
0: 그러니까 남편은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다 유난스럽다 생각하시나 봐요.
2: 유난스럽기도 하고 그냥 뭐 그냥 웬만하면 넘어가자.
1: 그런가 봐요. 넘어가자 되는가 봐요.
2: 그래서 이렇게 이 남편이 이 무던하니까 이 아내랑 사는 거예요.
0: 잘 만나셨네.
2: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1: 그러네.
0: 축하드립니다.
2: 사실 이 아내가 이렇게 까다로운 부분이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쵸? 때로는 이런 분들이 약간은 날카롭고 뾰족뾰족한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남편이 보니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사는 분 같은데 저는 이게 어쩌면 약간은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하고 말해야 될 것도 안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답답한 면을 느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할 말 많지만 하지 않고 감정 올라오지만 다 드러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0: 근데요 선생님 있잖아요. 제가 부인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나만 나쁜 사람 만드는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2: 아니, 그런 느낌이 있죠.
0: 그죠? 왜냐하면 이거는 소비자의 권리이기도 하고 또 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어서 나는 정당한 이유로 얘기를 하려는데 마치 나를 블랙 컨슈머처럼 그냥 컴플레인만 계속하는 사람처럼 남편의 리액션이 만든다면 저 같아도 빈정상할 것 같아요.
2: 그렇죠. 보통 이제 이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면 말을 하는 쪽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니까.
0: 그러니까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이런
1: 그렇죠. 저희 아내도 마트 갔다 와서 영수증을 하나하나 다 보는 거예요. 매번 그걸 뭘 그렇게 봤는데 진짜 한번 빠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때 알았어. 보긴 봐야 되는 거구나.
2: 근데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사실은 세상도 변화하는 거고요.
0: 맞아.
2: 꼼꼼하게 챙기면서 권리도 보존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이 집이 정말 잘 만났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 남편이 이 무던한 특성이 어떻게 보면 답답하지만 그게 나를 이해하는 특성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편할 거고요. 대신 남편이 이렇게 나쁜 말로 하자면 권리 주장을 못하는 건데 이 부분을 아내가 아르게 쫀쫀하고 그리고 아주 의미 있게 짚어서 더군다나 이 안에는 매너가 있잖아요.
1: 맞아요.
2: 네, 매너를 가지고 이렇게 살짝 이야기하는 정도면 제가 볼 땐 이 부부가 한 사람은 덮는 것으로 사랑하고 한 사람은 밝히는 것으로 권리를 잃지 않는.
0: 맞아.
2: 제가 볼 때는 굉장히
0: 균형이다.
2: 균형이 잘 맞는 밸런스가 잘 맞는 부부라고 생각하고요.
0: 맞아.
2: 그리고 이제 이거 가지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긴 한데 다툰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왜냐하면 아내분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요 이런 분이 아닌
2: 그럼요.
0: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존중하시네요 서로를. 네,
2: 전 제가 볼 때는 되게 약간 뭐랄까 아주 젠틀한 도시녀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격인 건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누가 더 답답하냐. 아내가 당연히 더 답답하죠.
0: 그렇죠.
2: 급한 사람이 더 답답한 거고 꼼꼼한 사람이 더 답답한 거라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남편의 이런 특성이 때로는 나의 여러 허점들이나 날카로움을 덮는 특성이기도 하겠구나. 그래서 내 아이가 권리만 주장한다면 친구가 없을 거예요.
0: 그쵸.
2: 그러나 무덤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이 때로는 답답하고 한쪽은 좀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또 그렇게 우리가 같이 어우러지며 사는 또 힘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0: 그쵸.
2: 아마 이 가운데 자란 아이는 엄마의 이런 아주 잘 잡아내면서도 동시에 권리를 주장할 줄 아는 이 일종의 시민의식도 있고 동시에 따뜻함으로 또 품어낼 수 있는 온도도 있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전 너무 예쁘게 잘할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하긴 서로 달라야 절충안을 찾고 또 달라야 균형을 잡지 같으면 치우치잖아요.
1: 그러네요.
0: 그러네요 진짜. 전생연분인 걸 여기서 확인하셨네.
1: 그러네요. 자, 사연 좀 이렇게 타월 세트 보내드릴게요.
0: 네, 광고 듣고 저희가 다음 사연 또 만나볼게요. 네.
3: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7: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8: 신사람이 살아있는 수삼.
7: 정성으로 완성한 육년근 홍삼.
8: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7: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8: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9: 전북인 삼농협.
10: 커져라 친환경. 친환경 농산물 무농약으로 믿고 먹지.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으로 건강하자.
11: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9: 친환경 농산물.
1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13: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입맛 아닙니까?
12: 세종 기프트.
14: 청취율 1위 뉴스 하이킥, 양희은의 여성시대, 배철수의 음악캠프.
15: 출근부터 퇴근까지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라디오를 듣는 시대.
14: 준콩과 함께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서 최소비용으로 광고를 시작해보세요.
15: 인터넷 라디오 광고를 하고 싶다면
14: 준비된 콤비 준콩.

0: 정설은 무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신혼에서 황혼까지 부부상담 전문가 이호선 교수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자, 이번 사연도 익명을 요청해 주셔서 지라시 대표 가명 김정희님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부부에게는 딸이 셋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나 예쁘고 소중한 아이들인데요. 그런데 셋째 딸을 낳고부터 시댁과의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틈만 나면 아들 얘기를 꺼내셨는데요.
2: 아가 그래 저 딸 셋 좋지. 근데 말이다, 그 이 집에 시집을 왔으면 아들을 낳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게야. 며느리로서 대를 이어야 되지 않겠니?
1: 그래 맞아. 아들은 하나 있어야지.
2: 그럼 그럼.
1: 나도 딸 둘에 아들 하나 낳았잖니.
2: 그렇지.
1: 나중에 다 키워봐라. 이 아들이 참 얼마나 든든한지.
2: 그럼.
1: 그러지 말고 이참에 그냥 하나 더 낳는 건 어때?
2: 그래 어떠니?
1: 처음에는 저도 아유 그냥 옛날 분들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기려고 했어요. 아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어떤 앙금이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두 분이 하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자꾸 신경이 쓰였고 혹시라도 우리 딸들이 이런 분위기를 눈치챌까 겁이 났습니다. 그렇게 셋째 딸이 5살 때쯤 시댁의 압박은 좀 더 심해졌고 노력 끝에 넷째를 가졌는데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유산을 했고 아이고. 원형 탈모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에게 제 속마음을 얘기했죠. 여보, 나 아무래도 이렇게는 내가 못 살 것 같아. 어머님 아버님 생각은 절대 안 바뀌실 텐데 그럼 앞으로 내 삶이 너무 불행할 것 같아. 남편은 제 마음을 이해해줬고요. 오히려 제 입장에서 더 화를 내주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시댁과 연락을 끊게 됐는데요. 그렇게 산 지 결국 벌써 7년이 됐네요. 솔직히 처음 몇 년은 마음이 편했어요. 명절이 다가와도 시댁에 가서 무슨 말을 들을까 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가족 모임을 다녀와 혼자 속상해할 일도 없어졌으니까요. 그래 잘한 선택이야. 뭐 우리 가족끼리 편안하게 살면 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고민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3: 엄마 근데 우리는 왜 할머니 집에 안 가? 친구들은 다 명절이니까 할머니 집에 간대. 우리 할머니는 어디 살아? 우리 안 보고 싶으시대?
1: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른들 사이의 일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설명할 수도 없어 그때마다 적당히 둘러대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면 남편도 마음에 걸려요. 제 앞에서는 부모님 이야기 거의 하지 않지만 괜히 더 밝은 척 괜찮은 척 하는 남편을 보면 짠하고 나 때문에 부모님하고 멀어진 건 아닐까 싶어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더라고요. 저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자꾸만 그 선택에 자신이 없어지네요. 애들한테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지낼 기회를 빼앗은 건 아닐까 미안하기도 하고요. 아 그렇다고 괜히 관계를 회복했다가 저와 아이들이 또 상처받게 될까봐 그 걱정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의 거리를 지키며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교수님이 좋은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아, 교수님 요즘도 이런 사연들이 있군요.
1: 그러니까 많죠.
5: 아니, 이게 지금 40대신데 네. 아이를 셋 낳고 그리고 나서 아들을 꼭 낳아야 된다. 이게 우리 집의 대를 잇는 거다. 야, 요새는 종갓집에서도 이런 집 이런 얘기 안 해요.
1: 근데 의외로요. 특이하네요. 아들 압박 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4: 네. 그렇군요. 네,
1: 알게 모르게.
0: 어쨌든 문제는 시댁과의 관계를 끊은 지 7년. 이제 아이들 문제가 걸리면서 계속 이렇게 지낸 게 맞나 하시는 이게 고민이네요.
5: 네.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제가 이 사연을 보면서 참 이 아내가 왜 이렇게 이 마음에 이렇게 뭉글뭉글한 게 올라오는가 생각해 봤는데 제가 볼 땐 아이들도 있는데요. 네. 남편이 보이는 것 같아요. 남편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네. 나도 딸 둘의 아들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외아들이에요. 아들이 귀하다고 얘기했던 그 집의 외아들이 부모들하고 지금 절연을 한 거잖아요.
1: 7년 동안.
5: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거리를 두고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 네. 그 남편이 그 전에도 아마 꽤 보였을 거예요. 느껴졌을 것이고. 네. 근데 봤더니 이 남편이 보통 남편이 아니에요.
4: 네.
5: 그 아들 낳는 거 나 힘들고 그런 압박이 정말 견디기 어렵다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의 마음 이해해주고 오히려 아내 입장에서 더 화를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락을 끊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괜찮다 괜찮은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그 얘기는 티를 안 내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 남편 정말 대단하다.
0: 제가 여쭤봤는데요. 사연자분이 또 전화 연결은 원치 않으셔서 오늘은 전화 통화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5: 그렇군요.
1: 참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이 7년의 기간이 되게 길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 사연자분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7년이 흘러버린 케이스인 것 같아요.
5: 원래 관계라는 게 딱 맘먹고 7년 이게 아니고요. 맞아요. 어떻게 할까 보면 흰머리가 나 있어요.
1: 그렇죠. 우리도 아까 그랬잖아.
0: 맞아요.
1: 아니 지금 잠깐 9월이라고? 막 이러면서.
0: 그렇죠.
5: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독이고 때로는 약이고 참 어려운 지경에서 맞아요. 지금 결정 앞에 서 계신 것 같아요.
0: 지금 상담을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이 부부가 풀어나갈 문제들 많을 것 같아요. 지금 그죠?
1: 맞아요.
5: 일단 보니까 막내가 5살 때부터 이제 시가하고 절연을 한 것 같은데 그럼 그 아이가 지금 12살이에요.
0: 그런데 그 친구는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을 기억 못할 것 같아요.
5: 기억 못하죠.
1: 그러니까 애들은 다 방학 때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거나 휴가 가거나 뭐 이런 얘기를 듣겠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아마 그 질문을 하는 거겠죠.
5: 그리고 아마도 그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우리가 왜 뭐 유치원 어린이집 때는 잘 모르지만 커가면서 초등학교 특별히 다닐 동안은 가족들 사진 붙이고 오려오고 가져오는
1: 맞아.
5: 그 가운데 그렇다. 이 조부모님을 어떻게 노출했을지 제가 볼 때는 노출을 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1: 못하죠.
5: 들어요.
1: 네.
5: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아이들이 조부모를 만나고 그들과 좋은 인연을 맺고 세월의 켜를 함께 느끼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의 권리인데 이게 조금 막힌 부분에 대해서도 이 엄마로서 또 내 남편의 아내로서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아서 이 마음은 너무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1: 네네.
5: 그러면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간다면 다시금 또 한 번의 반복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지금도 그렇죠. 늦지 않았다.
1: 두렵죠.
5: 이제 막내가 12살인데 너 아직 젊지. 왜? 40대니까.
1: 그렇죠.
5: 그리고 너 아직 태가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안 만나자니 내 남편도 걸리고 내 아이들도 걸리고 또 제 생각에는 이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1: 네.
5: 남편하고 먼저 논의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먼저 얘기하지 마시고 남편 마음은 어떤지.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남편은 난 당신이 마음 편한 대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 위로 누나인지 모르겠지만 딸 둘이 또

0: 그 시가 쪽에 있었으니까 네, 네, 그렇죠. 연락하는 형제가 아마 있을 겁니다.
1: 맞아.
0: 남 모르게 그쵸. 연락하는 형제가 있을 텐데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남편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 아들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진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간에도 마음은 불편했지만 늘 함께 생각하고 또 만날 그 그림은 그리고 있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남편에게 전달하고 남편이 먼저 시가하고 물꼬를 좀 트는 게 어떨까.
1: 맞아. 제 생각인데 이 남편분이 왜 이 아이 문제 하나로 절연을 한 것 같지 않고 왠지.
2: 왠지.
1: 왜냐하면 이분은 자꾸 자기 때문에 아들 하나를 내가 뺏은 건가라는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살짝 남편분이 아이도 아닌데 그 한 가지 이슈뿐이었을까. 뭔가 의견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의 갈증과 또 이 괴로움이 그간 있었던 게 쌓였던 게 조금 있진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남편의 의견을 좀 들어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0: 예. 그리고 이제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사이에 애들만 큰 게 아니라 우리도 나이 먹었어요.
1: 그쵸?
0: 이 맞아, 부부도 맞아.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1: 부모님도.
0: 참 이게 장남이라고 하는 게 희한하더라고요. 네.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왠지 마음에 무게가 있고 저 안쪽에 내가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늘이 있는데 이 그늘을 아마 남편이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모르죠. 막상 했더니 난 참이야. 난 진짜야. 뭐 이럴 수도 있지만
1: 그렇죠.
0: 그게 또 그렇게 쉽게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에게 아이들 없을 때 정말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시고요. 나와 관계없이 내 의사와 관계없이 먼저 당신은 어머님 아버님 뵈도 괜찮다. 그런 제안을 한번 해 주셔서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느라고 사실은 뵙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가지 못했던 말 못하는 사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남편하고 이 마음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고요. 대신 이 이야기를 나누고 남편이 만약에 시가와 이제 오래간만에 물꼬를 터서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 가족이 함께 가는 과정에 몇 가지 전제는 걸어야 된다는 거죠. 아들 얘기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과거와 관련해서 서로 간에 미안한 부분에 대해서 내 아내가 지금 약간은 좀 이 세월을 안타까워하는 게 있으니까
2: 그쵸.
0: 부모님께는 일단 그동안 뵙지 못해서 죄송하다 찾아뵙지 못해서 저희가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 정도는 하시고 아이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미안해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1: 그렇죠.
0: 그러나 매너로는 이럴 수 있죠. 마음 간절하신 거 알지만 저희가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1: 맞아.
0: 한 번쯤은 정확하게 남편을 통해서 전달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 나도 한번 하고 그렇게 그래서 마침표는 한번 찍어야 될 것이다.
2: 맞아요. 네.
1: 그 암묵적인 룰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또 도돌이표가 될 수 있으니까.
0: 그럼요.
1: 네, 장치는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네요.
0: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런 사례를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 가족들 중에 나쁜 가족이 없어요.
1: 그렇죠.
0: 그냥 소망이 충돌하는 거예요.
1: 맞아.
0: 이 소망이 충돌하는데 대신 이 소망이 충돌하는 과정에 상대방의 이 소망을 무작정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강요하거나 압박을 준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고 그 7년 전에 이 밸런스가 깨지는 일이 생겼던 거잖아요. 그런데
2: 네.
0: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지금 7년 안 만났죠. 이번에 새롭게 만났는데 이 문제가 다시 나오면 이 집은 14년 안 만나요.
1: 맞아. 그렇게 되더라고요.
0: 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그 이제 누님 두 분 그리고 우리 시가 쪽에 아버님 어머님이 우리 지라시를 들으신다면 어쩌면 나의 소망도 있고 간절함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아있는 세 손녀들이 있죠. 이 세 명의 손녀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나의 외아들 너무나 보고 싶고 간절했던 그 아들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늘 우리의 소망을 실현하며 100% 실현하며 살아간 건 아니거든요.
1: 그쵸.
0: 그리고 내 소망과 그들의 소망이 같지 않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좀 꼭 기억해 주시고
1: 맞아요.
0: 기꺼이 용기 내서 온 아들과 또 며느리 그리고 세 명의 이 사랑스러운 보고 싶었던 손녀들을 큰 마음으로 좀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애기들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 되게 눈치 빨라요.
0: 아유, 알거든 네, 알죠.
1: 진짜로.
0: 요즘 애들 정말 태어나면 바로 가방 메고 학교 가고요.
2: 그러네, 진짜.
0: 그리고, 그리고 요즘 애들이 얼마나 그 성장이 빠르다는 얘기는 정신적인, 정서적인 성장도 그만큼 함께 빠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막상 찾아갔을 때 이 아이들도 혹시 상처받지 않도록 어머니, 아버지께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기 전에 사전에 이런 이야기들 간단하게라도 아들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거는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어른들의 소망일 뿐이다. 그러니 마음 편하게 너희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관계를 만

0: 직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예예.
2: 네. 아, 예. 아, 네, 오늘 진짜 진심을 담은 이 상담 내용 잘 흡수하셔서 네. 지혜롭게 잘 쓰실 거라 믿습니다.
1: 방송 듣고 계실 거예요.
2: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좋은 노래로 배웅하겠습니다. 네. 이범학 씨의 마음의 거리 듣고 마무리할게요. 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딱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딱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뭔데 사람 듣기 좋게, 가차운데 사람 보기 좋게.
3: 애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북한 평안도 철산 지역에서 재록된 나무하는 소리입니다.
2: 여기도 또 올라올로만 가는구네.
3: 논내일을 끝내고 조금은 한가로운 이맘때 땔나무를 가득 장만해 두면 마음까지 넉넉해졌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4: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5: 네, 교수님. 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갈등이 있어서 사람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6: 그럼요.
5: 네, 왜냐하면 진짜 편하게 혼자 사는 건 제일 좋아요. 근데 성장이 더뎌요.
6: 아니, 넘어져야 일어서요.
5: 그러니까.
7: 아, 그러네요. 네,
6: 그래서
7: 네,
6: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 까진 상처가 때로는 두 번 넘어지지 않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는 것도 그렇죠.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조심하게 되니까.
6: 네.
7: 네.
6: 네.
5: 네, 이효성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6: 모두 건강하시고요.
7: 네, 안녕하세요.
5: 끝곡으로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까요?
7: 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5분에 돌아올게요.
5: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팬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3: 실사 출력 가능한

주문 간편한 에르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르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지 않고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세제 개편안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원상복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1인당 4억 원으로 총 8억 원만 공제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6억 원으로 상향해 단독명의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는 당초 계획대로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부 공동명의 실거주자라면 1인당 9억 원씩 총 18억 원을 공제해주는 개편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네팔 홍수 피해 지역에 44명 규모의 해외 긴급 구호대를 추가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지역 수색과 구조활동 지원을 위한 네팔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을 구호대장으로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 소방청 등 4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해외 긴급 구호대는 오늘 밤 군 수송기를 통해 네팔로 출국하며 약 10일간의 일정으로 연락이 닿지 않은 우리 국민을 포함해 피해자 수색 구조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서 네팔 홍수 대응 지원을 위해 현지활동 국제기구를 통한 100만 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네팔 정부와 소통을 지속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이를 덜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제주경찰청 브리핑에 따르면 구속된 부모 경장은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미 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부경장이 자체 종결한 실종 사건 298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10건에서 허위 종결 의심 사례가 추가 발견됐고 15건은 신고 당시 신변이 확인됐지만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삭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 영향으로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현재 중부지방 곳곳에 내리고 있는 비는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북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5에서 40mm 사이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대전 23도, 광주 26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대구와 광주 31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3: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4: 대문어 개태는 아버지의 열성으로 어릴 때 6개 국어를 배웠고 철학자 몽테뉴도 라틴어를 구사하는 한유에 둘러싸여 엘리트 조기 교육을 받았다죠. 역시 금수저를 물어야만 크게 되느냐. 다행히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힘을 줍니다. 가난해서 교회 목사님 후원으로 초등교육을 받고 대학을 9년이나 휴학하고 가장 역할을 했지만 14살에 전염병으로 여인 문맹 어머니에게 정직과 호기심을 배웠다며 당당했던 무수저 칸트. 그 이름은 철학사에 영원히 위대합니다.
5: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조승훈의 뉴스 하이킥.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화요일 저녁 거침없는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퇴했습니다. 청와대는 경질성 교체라는 평가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를 무리하게 추진했다가는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 조국 전 대표가 오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조 전 대표는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런 경고를 했을까요? 놓치면 안 될 오늘 뉴스, 뉴스 신세계에서 곽우신 기자가 정리합니다. 정치권에선 용혜인 후보자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노영희, 박상수 두 분과 얘기 나눕니다. 닥치고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주택 공급을 경기 회복 정책으로 주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뉴스하이킥 부동산 진단 제3탄. 오늘은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정부의 공급 정책 짚어봅니다. 국민의힘이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들과 밀착하고 있습니다. 보수 대개혁과 통합은 과연 이뤄질 수 있을까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4부에 인터뷰합니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 오늘도 조목조목 시원한 질문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Walk it,
1: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하고 알찬 퇴근길 진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오늘의 뉴스, 뉴스의 신들이 신선하고 신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3: 뉴스 신세계. 뉴스 신뢰도 99.9% 시사 뉴스계의 공인인증서 오마이뉴스 과구신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십니까?
3: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를 했어요.
4: 맞습니다. 네,
3: 세상일 참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어제까지 안 물러날 거다라고 네. 바로 이 스튜디오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자고 일어나 보니 사퇴를 했습니다.
4: 아, 사실 뭐 예를 들면 박용택 해설위원도 항상 맞는 말을 하지만 예측과 반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3: 네.
4: 그 틀렸다고 해서 꼭 틀린 말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3: 예상했습니까?
4: 사실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3: 네.
4: 김용범 실장이 물러나지 않으면 개각의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사실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3: 네.
4: 특히나 야권에서도 그걸 계속 공세를 고리로 걸고 거니까 여기에 대한 좀 추가적인 인선의 순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나 싶기는 합니다.
3: 네.
4: 일단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번에 물러나게 되면 약 15개월 만이 되는 거죠.
3: 네.
4: 강유정 대변인이 오늘 오전 뭐라고 했냐.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3: 네.
4: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한미통상협상부터 반도체 산업 육성,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3대 메가 프로젝트까지 경제정책 전반을 지휘를 해왔는데 최근에는 역시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에 따라서 증시 급등락 여기에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책임론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3: 사의 표명하자마자 바로 사표 수리. 이거는 뭐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겠네요.
4: 그러니까 전혀 물밑에서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수리를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3: 그러니까요.
4: 될 것 같습니다.
3: 네.
4: 청와대에서 근데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 혹시 경질 아니냐라는 거에는 분명히 좀 거리를 뒀습니다.
3: 네.
4: 정책 집행에 있어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참모가 바뀐 것이다 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었는데요. 또 청와대 참모의 평균 재임 기간이 1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라면서 김 전 실장의 이번 15개월 재임이 특별히 짧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대통령이 최근 정부 출범 1년을 넘긴 만큼 일하는 방식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연장선이다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후임에 대해서는 2기 경제 정책 라인 활성화와 가속화를 위한 인사를 추진하겠다라면서 새 정책실장이 정해질 때까진 비서실장과 각 수석이 업무 공백을 메울 것이다 이렇게도 부연했습니다.
3: 알겠습니다. 뭐 경질로 해석은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선을 긋긴 했지만 모양새를 보면 사실 용퇴라기보다는 뭔가 책임을 물은 거로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4: 근데 또 만약에 처음부터 개각을 할 때 사표
3: 그러니까요.
4: 받고 쫙 했으면은 그때 뭔가 효과 임팩트는 컸겠지만
3: 네.
4: 그래도 김용범 실장에 대한 어떤 예우 차원이라고 할까요?
3: 네.
4: 그러니까 좀 이거 정말로 경질로 가게 되는 순간 이재명 정부가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될 수 있기
3: 네.
4: 때문에 그런 모양새는 약간 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용범 실장이 스스로 사표를 쓸 때까지 약간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게 아닌가
3: 네.
4: 이런 해석도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3: 여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4: 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청와대 인사의 거리를 두면서 내부에서는 이번 교체 어느 정도 예상됐다
3: 네.
4: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요.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이제 사견을 전제로 중요한 정책 업무의 기반을 닦아놓은 만큼 국정 공백 우려는 없을 것이다 라고
3: 네.
4: 했습니다. 또 다른 중진 의원 레버리지 ETF부터 부동산 세제까지 정책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오니 본인은 부담스럽지 않았겠느냐라는 것도 있었고요. 또 언론에 보도된 초선 의원의 입장 저번에 김 전 실장이 교체되지 않은 개각 발표 자체가 팥 없는 찐빵이었다라면서 김 실장이 빠지면 이제 제대로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3: 네.
4: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인적 쇄신 필요성에는 상당한 좀 공감대가 있었다. 하지만 또 공개적으로 환영할 만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입을 조금 자제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3: 결국은 지지율 때문에 지지율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ETF를 놓고 책임질 사람
4: 그렇죠.
3: 누군가는 필요했다는 걸로 보여요. 자, 야권에서는 꼬리 자르기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네요.
4: 네. 국민의힘은 일단 이번 김용범 전 실장의 사퇴를 꼬리 자르기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조용실 대변인, 정책 실패 책임을 물어 해임하기는커녕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만들어 사실상 명예로운 퇴장의 길을 열어줬다라고 꼬집었고요. 장동혁 대표도 국민에게 쫓겨난 것이다 라면서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이미 작성했고 특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조국 혁신당도 책임론에 가세를 했습니다. 네.

0: 임명희 대변인 관치금융의 실패를 책임지고 김 전 실장이 물러났다라면서 늦었지만 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의 사퇴로 정리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2억 원 금융위원장의 사퇴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의 이번 최근의 여러 논란들에 대한 책임을 함께 물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요즘 조국 혁신당이 상당히 과거하고 좀 달라요. 목소리 내는 뉘앙스도 다르고 톤도 다릅니다.
0: 확실히 범여권으로 같이 묶이긴 하지만 네. 견제 쪽에 조금 방점을 찍고 최근에 메시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TV 첫 방송했죠?
0: 네, 그렇습니다. 기존 민주당 공식 채널인 데일리민주를 확대 개편한 민주당 TV, 약칭이 이제 민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전 7시 첫 파일럿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는 김민석 대표 이제 예고가 된 것처럼 네. 김 대표는 좋은 방송이 많이 있지만 여러 해설이 헷갈릴 경우도 있다라면서 당의 기조를 매일 책임 있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새로운 소식은 우리에게서 시작하는 게 맞다 이렇게 창설 취지를 설명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첫 방송의 핵심 주제가 뭐였냐? 아, 김 대표가 추진하는 10개 특별기구 이른바 메가10이었습니다. 대통합을 기반으로 정당을 혁신하고 청년과 함께하면서 민생을 중심으로 국가의 대대적인 성장을 이루는 구조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진행자가 이거 좀 당원 교육을 받는 느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김 대표는 공부하는 정치가 최고의 정치다. 공부하는 느낌을 주는 방송이라면 최고의 찬사라고 했습니다. 오늘 파일럿은 37분 동안 진행이 됐고요. 오는 14일 정규 방송 개국을 목표로 몇 번의 파일럿이 더 있을 예정입니다.
1: 공부하는 느낌을 주는 방송. 뭐 민주당판 뭐 EBS 뭐 그런 느낌이 네. 좀 드는데.
0: EBS 표현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1: 아니 교과서 같은 방송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0: 맞습니다. 네.
1: 자. 첫날 성적 어땠습니까?
0: 첫날 성과 나쁘지 않았습니다.
1: 아, 그래요?
0: 정당 자체 방송이기도 하고 네. 또 김민석 대표가 본인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노잼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우려가 없지 않았지만 민주당 TV 측 집계로 최고 동시 접속자는 5만 5천 명을 넘었다.
1: 이 정도면은 상당한 거 아니에요?
0: 상당하죠 사실은.
1: 네. 동접이 5만 5천 명? 이야 부럽습니다.
0: 네. 평소에 민주당 최고위원회 유튜브 생중계가 한 3천에서 6천 명 수준이었다고 네. 합니다. 확실히 많이 뛴 거고요. 김 대표도 방송 뒤에 SNS에 당 유튜브와 본인의 채널 등을 합쳐서 5만 8천 동접이었다.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다. 민주당의 힘이라고 자평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또 언론 보도에서는 네. 동시간대 여러 채널들이 있습니다만 굳이 또 김어준 씨의 겸손을 힘들다 뉴스공장과 비교를 했습니다. 경공 같은 경우는 20만 명의 동시 접속사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첫 방송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끌었지만 이 유튜브 시장에서 기존 대형 채널과의 영향력은 좀 차이가 있는 건 분명했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1: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0: 사실 뭐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아 이거 겸공 견제형이다. 이거 겸공과 대립패라든가라는 해석이 워낙 많아서 당에서 계속 아 절대 그런 거 아니다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하지만 역시나 뭐 동접자 비교도 나오고 앞으로도 뭐 누가 출연했니 많이 여러 이야기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0: 일단 당내에서도 네. 첫 출발은 성공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민주당 TV 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어준 뉴스공장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고요. 이것 때문에 오늘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한 노종면 의원에게 일부 당원들이 항의를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노 의원이 해명을 했습니다. 민주당 TV의 아침 7시 편성이 뉴스공장 대응 편성이라는 프레임에 갇힌다면 그게 오히려 실패의 지름길이다라고 했고요. 민주당 의원들의 뉴스공장 출연을 금지시키거나 위축시키는 것은 진영 전체로 자해 행위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네. 김민석 대표도 마찬가지로 출연 금지 당연히 없다. 더 많은 다양한 협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 자체 대해서는요. 네. 내용이 일목요연하고 또 정당이 자신들의 정책을 직접 설명하는 긍정적인 채널이다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반면에 첫 질문이 얼마 전 이발하신 것 같다라는 식의 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것도 그렇고 최근에 뭐 인사 논란이라든가 당정 지지율 하락 같은 민감한 현안 문제가 나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이거 좀 관제 방송식 홍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부 있었습니다.
1: 곽 기자가 보기에는 어땠습니까?
0: 아니 사실 네. 이게 뭐 언론사에서 하는 방송이면은 네. 왜 불편한 질문을 하지 않느냐 비판적 질문 안 하냐 이런 얘기가 지당한데

0: 당에서 애초부터 아, 우리는 교과서처럼 공식적으로 다른 데 해석 필터링 거치지 않고 이런 걸로 가겠습니다라고 설명한 채널이기 때문에 약간의 노잼, 약간의 이런 거는 조금 어쩔 수 없는 숙명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결코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BS도 요새 엄청 재미가를 노력 많이 하거든요. 교육방송을 재미있게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조금 관전 포인트인 것 같긴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소식이 좀 화제였어요.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 이거 무리하게 추진하면 정말 낭패를 볼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0: 네, 조국 이런 혁신정책연구원장이죠. 조국 네. 원장이 오늘 민주당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냈는데 조작 기소를 이유로 공소 취소를 하려면 우선 조작 기소가 확인되어야 한다라 강조했습니다.
1: 네.
0: 이를 무시한 채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였는데요. 조금 이제 갈라서 봐야 되는 게
1: 네.
0: 공소 취소 필요성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예전에 계속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1: 그렇죠.
0: 네. 근데 국회 차원의 조작 기소 진상규명 과정에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조작이라고 확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취지였는데요. 네. 법무부 감찰이나 공수처 수사 등을 통해 먼저 이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적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라고 했는데요. 민주당이 공소 취소를 사실상 대통령 재판을 없애는 문제로 좁혀버렸다라는 취지의 비판이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또 얘기를 했던 게 1심과 2심 사건을 구분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현행 형소법의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2심에 올라가서 재판이 중지된 사건까지 특별법을 통해 취소하려고 하면 재판부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1: 자, 그러면서 또다시 또 민감한 주제를 또 건드렸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물러난 뒤에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 요 2심에서 유죄 판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0: 네. 이게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유죄 판결을 네. 받았고 민주당도 환영 논평을 내놨습니다.
1: 네.
0: 근데 이 판결이 사실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서 대법원이 내놓은 유죄 취지의 법리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라고 지적을 네. 한 겁니다. 즉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도 같은 걸 따지면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잠깐 드린 것처럼 1심에서 법적으로 공소 취소가 가능한 사건과 이미 항소심으로 넘어간 사건은 정확히 나눠야 한다라는 거고요. 범 여권에서 이렇게 민주당이 공소 취소 드라이브를 무리하게 거는 거는 문제다라고 경고를 보냈다는 점에서 오늘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1: 곽 기자는 이거 어떻게 봤어요? 왜 하필 이 시점에? 라는 생각이 저는 들던데.
0: 사실 법리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 건
1: 그러니까요.
0: 맞거든요. 왜냐하면 네.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때문에 네. 유죄로 인정을 받은 건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에도
1: 네.
0: 이거 법을 없애자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 네.
0: 주장이 나왔었는데 사실은 법사위 제동이 걸리면서 법을 이제 그대로 두는 시기였거든요. 이거 다시 가져오면 맞기는 한데 이거를 다른 스피커도 아니고 조국 원장이
1: 지금 또 이 시점에
0: 이야기한 거가 뭘까?
1: 네.
0: 이게 지금 김민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혁신당과의 관계 설정, 연합이냐 통합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실랑이가 벌어지는 와중이기 때문에
1: 네.
0: 혁신당이 최근에 여러 논평들이나 메시지를 보면 민주당과의 차별화, 선명성, 또 이제 견제구 이런 쪽에 조금 컨셉이 잡힌 것 같습니다.
1: 마침 또 오늘 신장식 대표가 민주당과의 통합과 관련해서 약간 마뜩잖다. 이런 분위기를 전해했어요.
0: 네, 이제 SBS 라디오 김태현 정치쇼에서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1: 네.
0: 김민석 대표의 아까 말씀드린 대통합 행보에 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의 협력과 민주당과의 관계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민주당은 개혁 경쟁의 상대방이자 또 연대의 대상이라고 선을 네. 그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혁신당의 통합 논의 창구를 지정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동시에 이번에 김용남 전 의원을 정책위 상임 부의장에 임명한 것을 좀 문제를 삼았는데요. 김용남 전 의원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다 기억하시겠지만 혁신당과
1: 그렇죠.
0: 상당히 강하게 충돌을 했었죠. 신 대표는 기준과 원칙은 얘기하지 않고 사람 빨리 지정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는 진심을 가지고 연대와 통합을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 공세를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과거 합당 논란의 상처도 다시 소환을 했습니다. 오른손을 내밀었다가 왼손으로 탁 쳤다. 서로 상처가 남았으면 신뢰를 회복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최근에 대통령의 개각, 이혜민 AI 수석 인선 등을 통해서 범여권의 우려에 어느 정도 반응했다고 평가한 겁니다. 하지만 김민석 대표는 대통령과 달리 엇박자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1: 요즘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관계를 보면 뭐랄까요? 참 아슬아슬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0: 이전과 비슷한 취지로 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이 끌고 가게 되면 결국엔 네. 결과도 비슷할 수밖에 없다라는 위기의식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 합당 논란이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만 논란이 됐던 게 아니라 그 결과 때문에 혁신당 당원들한테도 꽤 큰 상처가 됐던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당원들 사이에 감정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합당이라는 건 일어설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혁신당 입장에서는 지금 여전히 당의 위기 속에서도 당을 지켜주고 있는 당원들에게 우리는 이런 컨셉과 기조로 정치를 하는 집단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강화해 주는 것과 또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1: 민주당에 내는 메시지가 곧 당원들한테 내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그렇죠. 이런 해석이네요. 네. 네. 자, 국정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어느 때라도 가능한 상태다. 라면서 대화의 징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0: 오늘 이제 국회 정보위 비공개 업무 보고였습니다.
1: 네.
0: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평가했는데요. 다만 이제 실제 지금 접촉하고 있다는 정보를 확보한 건 아니었습니다. 국정원은 북미 간 구체적 접촉에 대한 팩트가 확인된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징후는 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6.25 전쟁 종식을 위한 관련 당사국 간 논의에 대해서도 현재 국정원 차원의 대화나 접촉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 간의 대화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국정원이 판단한 게 상당히 눈에 띕니다.
1: 자, 그런데 정작 그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보면 미 국무부 대변인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어요?
0: 네. 그러니까 북한 외무성의 어제 담화가 상당히 좀 강한 대미 메시지이긴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미 국무부 대변인이 먼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북한에서는 비핵화 소동이라면서 변함없는 적대시 정책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되는 한미일 프리덤 엣지 훈련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는데요. 그 어떤 긴장 완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면서 미국의 변함없는 적대 정책에 끝까지 최강경으로 대응하려는 우리의 대미 정책에는 추후의 변화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 담화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개인을 직접 비난하거나 북미 대화 제안 자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1: 북미 간에 이른바 지금 밀당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밀당의 결과가 어떨지 주목이 됩니다.
0: 맞습니다.
1: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과구신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찾아라 친환경. 친환경 농산물 무농약으로 믿고 먹지.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으로 건강하자.
1: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0: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3: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 맛 아닙니까?
2: 세종 기프트.
4: 청취율 1위 뉴스 하이킥. 양희은의 여성시대. 배철수의 음악캠프.
5: 출근부터 퇴근까지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라디오를 듣는 시대.
4: 준콩과 함께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서 최소비용으로 광고를 시작해보세요.
5: 인터넷 라디오 광고를 하고 싶다면
4: 준비된 콤비 준콤.

0: 광고주가 선택한 MBC 인터넷
1: 라디오 미니
0: 검색창에 MBC 미니 광고. 여러분께서는 거침없고 유쾌한 퇴근길 진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정치의 모든 것 여기서 탈탈 털어드립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3: 거침없이 하이킥! 노영희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4: 예, 안녕하십니까. 네,
3: 개강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용혜인 의원, 용혜인 이제 후보자로 불러야겠네요. 말이 많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4: 뭐 제가 여러 방송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정무적으로 2030 특히 또 2030 여성들을 만약에 노렸다면 정말 맞지 않는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성평등가족부가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2030 세대나 2030 여성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였다면 저는 민주당 주변에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2030들 특히 90년대생 중에서 정말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매일매일 출퇴근하면서 뭐 결혼도 하고 양육도 하고 네.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분들 중에서 이렇게 임명을 했다면 아마 지금과 다 전혀 다른 반응이 아마 나왔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신선하다. 정말 잘한 인사다. 근데 그런 분들을 임명하지도 않았고 그렇다면 이분이 뭐 여성운동 쪽에서 대단한 어떤 족적을 남긴 게 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제 아 그런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의 커리어를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아무리 살펴봐도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여성운동 쪽에서 이분이 어떤 커리어를 쌓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분의 여성운동과 관련돼서 거의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게 비동의 간음죄 동의한다. 이 정도 하나 빼고는 여성운동과 관련돼서 차라리 예전에 생각해보면 저는 여성주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동의하고 그러지 네. 않습니다. 보수 정치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과거에 그 국민 모두가 분노했던 N번방 사건을 세상에 알린 그 불꽃 출신의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비대위원장으로 또 이렇게 했던 그러한 분도 있잖아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과 크게 싸우고 나가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을 차라리 임명을 했으면 아 그러한 전문성이나 진정성은 있다. 이런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대 대표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인물을 왜?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3: 왜? 자, 노영희 변호사님. 그 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약간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특히 논란이 되는 게 양손에 떡을 쥐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 장관 들어가려면 그래도 최소한 금배지는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5: 아, 이제 뭐 법적으로 보면 사실 문제는 없죠.
3: 그렇죠.
5: 왜냐면은 네.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들은 잠깐 가더라도 그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거든요.
3: 그렇죠.
5: 그러나 이제 이건은 비례의원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는 내려놓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3: 네.
5: 게다가 이분이 비례의원을 두 번이나 하게 된 거는 저는 공정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3: 위성정당.
5: 정당하지 않다. 네. 게다가 이분은 그 더불어민주연합의 위성정당으로 두 번이나 들어가 놓고는 또 딱 당선만 되고 나면 또 자기 당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당을 위해서 이제 뭔가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의원직을 못 내려놓겠다고 한 이유도 사실은 기본소득당이 그렇게 되면은 국고보조를 못 받는다. 이걸 또 들고 있지 않습니까?
3: 그렇죠. 원외정당이 되니까요.
5: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저는 너무 미안하지만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그럼 이분의 인사를 왜 했느냐를 저는 좀 묻고 싶어요. 네. 우선 인사를 한 게 사실은 이제 그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거나 본인의 정책이 뭔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알려주거나 이제 이런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 용혜인 의원이 가진 상징성이라고 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청년이고 열심히 살았고 뭐 이런 거는 이해할 수 있겠으나 지금 사실 우리가 보는 모습은 그런 모습하고는 좀 거리가 멀기도 하고
3: 네.
5: 저는 이제 성평등 가족부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비동의 간음죄 이분 되게 열심히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 되게 반대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정말 한쪽 성은 완전히 우리가 그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만들면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한쪽 성에 대해서 좀 정말 차별적이고
3: 그런 비판 있죠.
5: 지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재판하는 과정이나 법원에서는 그냥 무조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얘기만 하면 다 받아주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여성들이 많이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비동의 간음죄가 상당히 저는 문제가 돼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조금 뭔가 좀 생각을 하고 이 현실을 좀 이해하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거를 되게 주장한 거가 사실은 성평등과 관련된 뭐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일단 못 받아들이겠고 또 하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족적을 남겼는가? 실질적으로는 이분이 입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입법 활동을 사실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따져보게 되면 또 게다가 이제 남편과 관련된 부분도 따져보면 저는 이거 되게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해요.
3: 아니,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재명 대통령은 왜 그러면 용해인원을 발탁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들잖아요. 이런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닐 것이고.
5: 우선은 뭐 의원직을 사퇴를 안 할 거다라는 거를 모르셨던 건 아닐까 생각이 첫 번째 들어요. 왜냐하면 비례의원들은 다 사실은 사퇴를 네. 하니까.
3: 아, 이거는 대통령도 네. 예상을 못 했을 것이다.
5: 몰랐을 수 있어요. 저희도 사실은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그렇게 갖다 대는 것도 사실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보고. 또 하나 대통령이 이제 그래도 용해인 의원을 후보자로 지명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꼭 민주당은 아니라 하더라도 범진보 진영에 있는 의원들이나 그분들에게도 기회를 좀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전 있었던 것 같고.
3: 네.
5: 그 다음에 이분이 그 대표 시절에 대통령의 대표 시절에 용해인 의원 되게 칭찬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용해인 의원이 또 이제 열심히도 하기도 했었지만은.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인상 같은 것들도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청년을 좀 대신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은 저는 그런 부분은 아니어서 이번 인사는 대통령이 선의를 행한 것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얘기가 흘러가는 것 같고 저는 용해인 의원이 특히 좀 너무 이기적으로도 이 공정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안 맞게 지금 현재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이런 것도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4: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만난 민주당 패널들과는 좀 다른
3: 네.
4: 노영희 변호사의 말씀에 많은 공감을 하게 되면서 제가 오늘 방송을 하게 되는데 네. 다른 방송에서 어떤 다른 민주당 패널은 용해인 의원을 워킹맘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걸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워킹맘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 우리가 일반적으로 워킹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대리 과장급으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아이 육아 맡겨야 될 때가 어디에 맡겨야 될지 그것도 못 찾고 그다음에 애가 조금 열이 나거나 하면은 소아과 갈 그 휴가 한번 쓰는 것도 눈치 보이고 이런 분들이 지금 2030 세대 90년대생의 워킹맘들이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을 하면서 아이를 기르고 장관을 하면서 아이를 기르는데 워킹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국회의원이랑 장관은 사회 지도층이죠. 이걸 워킹맘이라고 표현하면서 민주당 패널들이 얘기를 하는데 와 이렇게까지 옹호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리고 용해인 의원은 민주당 출신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5: 어쨌든 저는 용해인 의원이 좀 욕심을 내려놓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장관직을 받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어쨌든 기본소득당이라고 하는 그 당의 가치를 내세우고 싶고 그 당을 살리고 싶은 거잖아요. 본인이. 그리고 원내정당으로 남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장관직 안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3: 장관을 하고 싶으면 의원직이라도 네. 내려놓든지 그렇죠. 아니면 의원을 네. 계속 하고 싶으면 장관직을 네. 받지 말든지.
5: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남편과 관련된 부분이 바로 경력 단절 그 부분이고 워킹맘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신 건데 그것도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많은 수많은 일하는 여성분들이 보기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남편이 자기 대신해 가지고 사실은 많이 이제 이걸 같이 한다는 걸 되게 또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실제 또 따지고 보면은 본인이 결국은 국고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당직자도 월급을 준다는 얘기고 남편이 결국은 그 당직계의 또 주요한 사람이기도 하면 이게 뭡니까 돌고 도는 그런 자기네끼리 안에서 이제 막 이런 얘기잖아요. 게다가 용의하는 좀 정치자금법 그러니까 정치자금 받은 걸 가지고 또 기본소득당에 이제 환원시켰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또 그걸 가지고 당 운영에 또 쓸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여러모로 봤을 때 조금 깔끔하지는 않죠.
3: 그런데 이렇게 여권에서도 여권 내부에서도 이런 비판이 좀 있는 걸 볼 때 비례대표 이렇게 안 내려놓고 지금 청문회 들어가면 이게 통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터널을.
5: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조금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사실은 민주진보 진영 쪽에서도 뭐 대통령이 인사를 했으니 이제 믿어야 된다라는 의견과
3: 네.
5: 그렇지 않고 실제 이거 대통령의 인사와 무관하게 내지는 좀 용해인 의원의 그런 태도 때문에 오히려 2030 남성들이나 2030 분들의 분노를 더 사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에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용단을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한 사람들 많습니다.
4: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는 그래서 진짜는 뒤에 김승원 후보자가 있고 김성은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서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 중에 그 물소떼 전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을 건너갈 때는 한꺼번에 건너가야 한 마리씩 건너가면 하나하나 타겟팅돼서 가는데 그래서 지금 그 물소떼 전략에서 김성은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 공소취소 모임의 대표기도 한 수장이기도 한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 이런 카드를 쓴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있어요.
1: 그러니까 여섯 명 다 지키기는 어려울 테니까 그러니까요. 그중에 하나 희생양이 필요했다 이런.
4: 그렇죠. 그런 의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돼서 누굴 그럼 결국 지키려 하는 거냐. 공소취소를 결국에는 이뤄낼 수 있을 의지가 있을 김승원 후보자를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공소취소 모임의 대표까지 하셨으니까.
1: 네. 뭐 설마 그 얘기하겠습니까?
5: 그러니까 저렇게 너무 누구라도 얘기해서 1차원적인 그런 의심을 아유. 본인이 감수해가면서까지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안 좋고 대통령직 여러모로 좀 힘든 상황인데 거기서 솔직히 김승원 의원이 그걸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면 김승원 의원 말고 어떤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건 이거예요. 뭐냐면 좀 그 원래 김승원 의원의 팬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처음에 박균택 의원이라든가 그렇죠. 이건태 그렇죠. 의원이라든가 맞아요. 검사 출신들은 이제 한다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왜 검사 출신을 넣냐. 검사는 지금 검찰청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했어요. 다들. 그런데 그러면 검사 안 된다? 그러면은 교수들은 그동안의 실무적인 능력이나 뭐 실무적으로 일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게다가 법무부 장관 교수 시켜놨더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통제가 좀 안 되고 힘든 부분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호사나 판사 출신에서 해야지 뭐 완전히 아무런 것도 없는 뭐 문외한이나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앉힐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이 너덜너덜해져 있고 검찰청법이 너덜너덜해져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지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누군가는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누가 사실은 그 자리가 저는 가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말해서 김승원 의원이 저는 꼭 그 자리를 원하지도 않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봤자 욕만 얻어먹을 게 뻔하고요. 김승원 의원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 내걸고 공소시설을 본인이 주장한다? 그럼 본인의 정치 인생을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김승원 의원 자체도 사실 이걸 하고 싶었던 부분은 아니고 법무부 장관은 누가 보더라도 뜨거운 감자였어요. 그거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할 때 얼마나 욕받이처럼 정말 힘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정말 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그럼 그 자리에 그럼 누가 가겠습니까? 누구를 추천하겠어요? 우리 저기 변호사님 박상수 변호사님 추천하면 가겠어요?
4: 아 근데 사실 그 노영희 변호사도 변협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저도 변협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변협에서 활동을 하면서 국회의원분들을 저희들이 대국회 업무를 하다 보니까 많이 만나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변협회 부협회장 있을 때부터 뭐 정성호 의원이나 김성원 의원이나 다 원래 구면입니다. 다 만났었고 그랬었는데 제가 받은 인상은 적어도 그랬어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래도 정치인이라기보다는 법률가적인 성격이 확실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 이번에 드러났다고 보거든요.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네. 이런 데 있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률가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김성원 의원은 제가 그때 만날 때부터도 어떤 인상이었냐면 정치인입니다. 판사 출신이고 법조인 출신이지만 확실히 정치인이에요. 이게 약간 그 서초동스러움과 여의도스러움이 좀 그게 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초동스러움에 가깝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여의도스러움에 가까운데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인 인물이 지금 시점에 굳이?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두 번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말고도 민주당에도 판검사 출신 그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김승원 후보자는 일단 또 기소유예가 하나 있어요. 저도 이번에 알았네요. 기소유예가 있다는 걸. 근데 다른 부서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판사 출신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인데 저스티스의 수장이 되는 곳에 기소유예는 좀 아니지 않나요?
5: 아니 기소유예가 있으면 못한다는 법이 얘기죠? 있나요? 아니 그럼, 내가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4: 문제는 또 아니잖아요.
5: 게다가 기소유예는 뭐냐면 검사가 그냥 그렇죠. 형식적으로 저기 형식이 아니 검사가 이제 네. 하는 건데 실제는 원래는 무혐의 처리를 받거나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재판 가면 무죄 받을 수 있는 것도 자기네들이 그냥 약간의 타협적인 상황으로 기소유예를 해버려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 기소유예 때문에 사람들이 헌법 소원하는 것도 헌법 많이 봤죠. 네. 아니 그러니까 네.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처분을 당하는 사람은 되게 억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한다? 저는 그 박상수 변호사의 지금 이 지적을 잘못했다고 보고 또 하나 정치인스럽다? 정성호 장관은 오히려 5선인가 6선인가 엄청나게 정치 오래 하신 분이고 변호사만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완전히 진짜 변호사 조금 하고 사실은 정치인으로 훨씬 더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에요. 완전 여의도 매니저. 근데 김승원 의원님은 재선이에요. 재선. 게다가 판사 출신이고 사실은 정치에 뛰어난 사람이 얼마 안 돼요. 이분을 보고 이 사람은 정치인이고 정성호 장관은 법률가다?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4: 근데 그거는 경력만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 노영희 변호사님도 아실 건데 지금 진영이 이렇다 보니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왜냐하면 어떤 사안이 있었을 때 그 사안이 야 이거 법리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하는데 정치적으로는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저는 그걸 넘어가는 사람을 정치인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넘어가지 않고 법률적으로 이거를 버티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법률가로서의 색깔이 아직 안 빠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여줬잖아요.
5: 그러니까 사실. 법무부 장관이 법률가로서의 물이 안 빠져야지 되고 법률가로서 물이 빠지지 않은 사람은 빠지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현실적으로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4: 말씀하신 것처럼
5: 장관이라고 지금 하는 자리는 정치적인 네. 것이 사실은 많이
4: 그거는 맞아요. 해요. 그 말씀은 맞는데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형소법이 개정되고 누더기가 된 상황에서는 법률가스러운 법무부 장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어찌됐건 간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 타겟 영순인 거죠. 그러니까 김승원 의원이 그 김승원 후보자가.
4: 그 사실 김승원 후보자도 굉장히 저희들이 강하게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죠. 그런데 네. 워낙 용해인 후보자가 거의 영화로 치면 신스틸러급의 지금 활약을 하고 계셔가지고 정말 그래서 그런 의심들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5: 저는 김승원 의원님은 장관에서 지금 뭐 공소취소 대표했다는 것 때문에 네.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은 지금 현재는 지금 상황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괜히 그거 하면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 더 떨어집니다. 저는 그걸 가지고서 그렇게 미련하고 무식하게 일차원적으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제 그거 빼놓고 그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분이 하면 안 되냐. 현실적으로 법을 잘 알면서 판사 출신이면서 또 정치를 하면서 아까 말했잖아요. 재선밖에 안 됐지만 정치인스럽다. 그럼 정치와 법률을 되게 잘 아는 분이잖아요.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럼 그분 말고 어떤 분이 그러면 돼야 되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일을 하려면 또 자기하고도 일을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승원 의원님은 아시다시피 되게 유한 사람이에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 뭐 이미지도 좀 그렇고 뭐 어떤 면에서는 자기 목소리를 많이 내지만 정치인이니까 그러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이번에 결격 사유가 있을 정도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글 하나가 굉장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일단 내용은 뭐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조작 기소라는 사실부터 명확하게 이렇게 검증이 되지 않고 이게 그 상태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정치적 그리고 법적으로 낭패를 볼 것이다라는 걸 글을 올렸는데 뭐 원론적이야 맞는 얘기죠. 그런데 왜 하필 딱 이 시기에 이런 글을 올렸을까? 해석 좀 해주시죠.
5: 먼저 하실래요?
4: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진짜 네. 결국에는 다음 총선은요. 우리 당이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그 다음 총선은 내부의 갈등을 봉합하고 중도를 공략할 수 있는 그렇죠. 정당이 무조건 이긴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네. 이번에 저는 그래도 당직 인선이나 이번 개각을 보면서 제가 이번 개각에 대해서 총평을 할 때 다른 방송들에서는 아, 우리 당에서 지금 그 올림픽공원에 가서 북치는 올림픽공원식 개각이다. 완전히 왼쪽으로 완전히 치우치는 그런 개각을 했다라고 제가 총평은 하지만 그래도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이혜민 의원을 발탁하고 이렇게 한 것.
1: 네.
4: 우리가 상당히 경계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게 쉽지 않거든요. 지난 전당대회나 그런 그 평택선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조국혁신당한테 그렇게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랑 김민석 대표가 정말 어려운 길이지만 이기는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었죠.
1: 네.
4: 근데 그냥 뺨을 한 대 그냥 쫙 올려다 붙인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뺨을 한 대 맞고 그걸 참고 계속 끌고 간다면 정말 우리 당이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건데 참을 수 있을지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5: 안 참으면 어쩌겠어요. 당연히 참겠죠. 네, 저는 근데 이 부분이 좀 되게 유감스러워요. 솔직히 말하면. 조국 그 전 대표가 이렇게 말하는 거가 하필이면 이 시점 그 타임 되게 매우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김승원 법무부 장관의 지명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뭐 오해가 네. 있을 수 있고 또 의심도 사실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현실적으로.
1: 네.
5: 그런 상황에서 이걸 갖다 주면 정말 우는 아이 뺨 때리는 거나 똑같은 격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조국 그 전 대표의 얘기를 옹호하시는 분들은 아, 취지를 읽어봐라. 그거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만 전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그 취지는 정말 교묘하게 오히려 안티다. 이건 되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민주당은 윤석열의 유죄 판결을 환영했다. 특히 공선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네. 그런데 이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법리에 충실하게 내려졌다.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에서 유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다음이 더 좀 치명적이죠. 대법관수 증언이 판결을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하지도 모른다. 저는 이거 되게 악의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사안에서 전공법은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입니다. 여기서 제가 뿜었어요. 왜냐? 지금 허위사실 공표죄를 개정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갔다가 지금 파기환송되는 그 재판에서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4: 면소 맞는 거 아니에요? 면소?
5: 그 현실적으로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까지 전부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법이 그렇게까지 바뀌어야 되는 거죠.
4: 그렇게까지 바뀌어야죠.
5: 근데 지금 그렇게 지금 바꾼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분 얘기는. 이거 뭡니까 도대체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게다가 그러면서 또 한 얘기가 조작 기소를 이유로 공소 취소를 하려면 조작 기소가 확인돼야 된다. 그러니까 조작 기소 확인도 안 했는데 니네들 왜 지금 김칫국 마시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장동 등등등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막 좀 뭐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윤석열도 얘기를 또 막 한참 또 이제 막 해요. 네. 그리고 맨 나중에 이상의 점을 무시한 채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5: 이게 도대체 뭡니까?
1: 밀어붙일 지금 태세가 아니잖아요.
5: 아니라니까요.
1: 지금,
5: 네, 저는
1: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일 상황이면 네. 그리고 법사위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 대다수가 지금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의중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5: 맞아요.
1: 왜 이 얘기를 하지?
4: 조국혁신당의 입장에서 내재적 접근을 해보면 네. 조국혁신당의 입장에서는 합당을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협상력을 최대한 키우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떨어져야 됩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더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자신들의 협상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흡수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국혁신당은 저는 단언컨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커뮤니티 민주당 커뮤니티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반 이재명은 올림픽 공원이 아니라 딴지 게시판에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그 기조가 조국 혁신당에게는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조를 계속 이어갈 건데 자 그러면 민주당에서 과연 이거를 완전히 조국 혁신당이라는 세력을 완전히 배제하고 없애버리는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해서 품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거기서 다음 총선의 결과가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반대파를 다 윤리위를 통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과연 얼마나 그 대통령도 그렇고 당대표도 그렇고 심지어 지금 현재 민주당의 지지자들이나 민주당 패널들도 얼마나 참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은데 조국 혁신당은 계속할 겁니다.
5: 근데 저희가 정말 조금 황당한 거는 네. 저는 진짜 황당한데 지금 현재 이 용혜인 의원에 대한 것을 지지하는 의견을 내신 분들이 사실은 이 조국 혁신당이나 조국 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기본적인 스탠스를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두 분의 공통점은 사실은 이제 2030들로부터 현재 사실은 지지를 못 받고 있을 뿐더러 민주당이 제일 힘들어하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도움을 못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선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 유죄 판결 난 데도 사면까지 지켜가면서 특히 그 당시에 지지율이 엄청나게 빠지는 걸 그냥 감수하면서까지 사실은 이제 본인을 다시 정치권으로 영입을 해놓은 상태인 건데 그 이후에 한 행동을 여러 가지 걸 보게 되면 사실은 이분은 민주당한테 어떤 그 빚쟁이처럼 뭔가 빚을 받아내려고만 하는 거지 민주당하고 뭔가 협력하거나 뭔가 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의심이 지금 들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용혜인 의원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 뭐 지지해야 된다 하는 분들도 같은 쪽에 지금 의견들을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조금 불쾌하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좀 전에 우리 박상수 변호사님이 뭐 참을 수 있냐 했지만 참 당연히 참겠죠. 뭐 안 참으면 어쩌겠어요. 우리가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고 이건 참고 안 참고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리고 앞으로 잘 해나가면 되겠죠. 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서로 어긋나는 길을 마치 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자꾸 견제구로 던지는 식으로 행동한다. 저는 이거는 조금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1: 오늘 그 김용범 실장 물러난 것에 대한 조국 혁신당 논평도 상당히 세더라고요. 그래서
5: 그러니까요.
1: 왜 이렇게까지 세게 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5: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약간의 전쟁성포 비슷하게 사실을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계속 전열을 가다듬고 계속해서 이 기조를 유지해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사실 들어서 저는 이 부분 좀 신중하게 계속해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1: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침없이 하이킥 노영희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4: 고맙습니다. 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현대.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3부와 4부에는 국토부 김희탁 제1차관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과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하프타임 MBC 강다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폴리텍 대학 누구든 언제든 국가대표 기술 교육을 통해 푸른 미래를 여는 한국 폴리텍
7: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 교육 한국 폴리텍 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
8: 대학 농식품 품질 안전 관리는 농관원
9: 농업 경영 재등록도 농관원 농산물 안전성 관리도 농관원 농식품 원산 지켜시도 농관원
8: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1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위더스 제약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저녁엔 뉴스.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대인 820조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이 슈퍼 예산으로 인공지능과 3대 메가 프로젝트, 청년 지원 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820조 9천억 원으로 처음으로 8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처음 700조 원을 넘었던 올해보다 93조 원, 12.8%가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는 인공지능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올해보다 2배 더 많은 21조 3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1조 5천억 원, 반도체 핵심 기술 연구 개발에 5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재정을 대거 지원하면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2030년 달 착륙을 위한 발사체를 개발하는 우주 항공 분야나 자율자동차 등 10대 전략기술 분야의 지원도 늘려 제2의 반도체 같은 먹거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취업, 결혼, 육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도 4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첨단 분야 직업훈련 대상을 2배 늘리고 맞춤형 구직 지원으로 취업 연계를 강화하는 등 청년 일자리 경험과 훈련에 5조 1000억 원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우리 아이 자립펀드를 신설해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고 출산 지원금을 기본 1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국가가 육아 양육도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역대급 예산안은 국세 수입이 증가하면서 가능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 소득세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세 수입이 194조 원 넘게 늘어난 겁니다. 정부는 넉넉해진 곳간을 바탕으로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해 내년 162조 원을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성장, 지방, 교육 등 계정으로 나눠 52조 9천억 원가량을 쓰고 나머지 100조 원가량은 여윳돈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투입한 공적 자금 부채도 내년에 모두 갚기로 해 IMF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 30년 만에 청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2: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지 않고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세제 개편안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원상 복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1인당 4억 원으로 총 8억 원만 공제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6억 원으로 상향해 단독명의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당초 계획대로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부 공동명의 실거주자라면 1인당 9억 원씩 총 18억 원을 공제해주는 개편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 영향으로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어제보다 0.52% 하락하며 6,700선으로 출발한 지수는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 어제보다 15.78포인트 0.23% 오른 6,835.80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모두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자사주 매입분이 포함된 기타 법인이 1조 6천억 원 넘게 주식을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코스피와 함께 하락 출발했던 코스닥은 종일 하락세를 이어가다 어제보다 13.04포인트 1.56% 내린 821.2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청와대가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퇴 배경에 대해 정책 집행 행위에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기자회견에서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으니 일하는

0: 경영 등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며 정책 집행 행위에 있어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참모가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퇴를 두고 국민에게 쫓겨난 것이라며 김용범은 꼬리,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SNS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김용범 작품으로 증시는 도박판이 되고 증권사들만 돈을 벌었다며 국민 피해가 54조 원에 달하는데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점식 원내대표는 레버리지 ETF 3인방 중 남은 2명인 이어권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경질할 것을 촉구한다며 사퇴와 별개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에 대해선 국정조사 등 진상규명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 겸직 문제와 관련해 여당 내부에서도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 명당에 출연해 비례대표직은 다음 순번이 대개 이미 선관위에 등록돼 있다며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어제 SNS를 통해 장관직 그리고 의원직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해달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 무엇인지 이미 용혜인 후보자는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종신고를 잇따라 허위로 종결한 제주경찰관이 할 일이 많아 업무 부담감이 많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해당 경찰관이 처리한 290여 건의 실종사건 가운데 허위로 종결한 사건이 25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지난 5월 제주에서 장모 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3시간여 만에 허위 종결한 부경장. 사건이 드러나자 부경장은 통화를 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사무실 CCTV와 전화통화 내역 등 증거에 결국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부경장은 범행 동기에 대해 실종신고를 종결하지 않으면 챙겨야 할 일이 많다며 사건 인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5명의 심리 분석관도 투입했는데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 업무 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으로 피의자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된 범행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또한 부경장이 자체 종결 처리한 실종사건 290여 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추가 허위 종결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25건을 허위 종결한 것으로 의심됐는데 10건은 이번 사건처럼 실종자 확인 없이 종결, 나머지 15건은 소재가 확인됐음에도 시스템에 교통사고 등의 내용을 입력하고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다만 허위 종결된 실종자들은 모두 신변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부경장을 직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공전자 기록 위장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0: 날씨입니다. 현재 중부지방 곳곳에 내리고 있는 비는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북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5에서 40mm 사이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이 20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2: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2: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3: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오늘 3부에서는 뉴스 하이킥 부동산 진단 제3탄입니다. 목숨 걸고 주택 공급과 전월세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힌 김희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정부의 부동산 공급정책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연달아 만나면서 보수 대통합을 노리고 있는데요. 4부에서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과 관련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AI가 생성한 음성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홍승권입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병원이죠. 그런데 막상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막막하시죠. 사실 좋은 병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선택하세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심사평가원이 합니다.
2: 가치 있는 심사평가, 같이 가는 국민건강,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4: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5: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3부는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함께 부동산 공급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관님.
6: 네, 안녕하세요. 예, 예.
5: 저희가 섭외 요청 드린 게 지난주였고요. 그런데 주말 사이에 개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홍지선 2차관이 장관 후보자로 이제 지명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 내부 반응은 어떤가요?
6: 뭐 후보자님 워낙 뭐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그 성격도 좋으시고 해서 또 이미 또 2차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조직 내부에서는 뭐 융합이 참 잘 돼 있는 분이시고 또 이 또 경기도에서 또 경험도 있으면 남양주 부시장도 하셨습니다.
5: 네네네.
6: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장형이시고 그리고 교통도 잘 아시고 하니까 그래서 주택 공급을 하는데 그 현장에 속도를 내는 데는 굉장히 적임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합니다.
5: 장관이 바뀌면 어떤 정책 기조에 어떤 약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건가요?
6: 오히려 이제 국민들께서 지금 많이 기대하시는 주택 공급의 속도를 더 낼 수 있다. 정책 기조의 변함이 없이 오히려 속도를 더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5: 하십니다. 실행력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0: 인사다라고
1: 예,
0: 평가하신 거죠?
1: 예, 현장에서 많이 20년 가까이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 뭐 남양주 시장 부시장도 하셨기 때문에 뭐 경기도에서 또 현장에 있으셔서 현장 일을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 평소 좀 친하신가 봐요.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세요.
1: 친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알겠습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 네.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세제 개편안 나온 지는 이제 한 달 정도 된 것 같고요.
1: 8월 3일이니까.
0: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이제 한 달 약간
1: 한 달
0: 안 됐나요? 한 달쯤 된 것 같고.
1: 네.
0: 그리고 공급 대책 나온 지도 이제 보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1: 8월 13일입니다.
0: 그러니까 네, 8.13 네, 대책이 네, 나온 지가. 네.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체적으로는.
1: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이 지금 기존에 이제 입주 물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0: 네.
1: 입주 물량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뭐 시장 상황 요새 보면은 강남 일부에서 이제 집값이 떨어지고 뭐 그렇긴 하지만
0: 네.
1: 전체적으로 입주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 이제 상승세가 아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0: 네.
1: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8.13 대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은 이제 20%가 공공에서 공급하고
0: 네.
1: 80%는 민간에서
0: 그렇죠.
1: 공급합니다. 그런데 네. 저희가 이 민간에 보면은 이제 주택 건설업자들이 있습니다.
0: 네.
1: 대형 건설업체들도 있고
0: 네.
1: 중소형 건설업체들이 있고 그리고 건축사분들이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0: 예.
1: 일반 주택들도 있고 또 20호 미만의 주택 판매업자
0: 네.
1: 이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분들의 의견들을 전체적으로 다 수렴을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토론회도 하시고 총리님 토론회도 하시고
0: 그랬죠.
1: 그래서 그 건의사항들 지역 그 사업자들의 건의사항들을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대부분 수용을 했다. 이번 공급 방안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자들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업을 이제 공급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공급을 하기 위한 준비를 많이들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 그 제가 그때 8.13 대책 나올 때 가장 기억 남는 게
1: 네.
0: 이제 김윤덕 장관.
1: 네, 네, 네.
0: 이재명 정부는 진보지어서 정말 미쳤냐 소리 나올 정도로 짓겠다. 마른 수건 짜내듯이
1: 네,
0: 짓겠다. 이런
1: 네.
0: 정말 표현까지 네, 쓰셨단
1: 네,
0: 말이에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서 속도전을 계속
1: 예,
0: 강조를
1: 그렇습니다.
0: 했는데
1: 예, 예.
0: 속도가 진짜 좀 올라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1: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발표를 이제 최대 37개월 절반 가까이 이제 속도를 이제
0: 네.
1: 착공하는데 인허가에서 착공하는데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0: 네.
1: 부분에 대해서 좀 미심쩍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그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법, 공공주택법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0: 네.
1: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전략영향평가 같은 게 1년 하던 거를 6개월로 이제 줄였습니다.
0: 네.
1: 예, 그렇게 이제 절차적으로 줄인 것들이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저희는 착공이 앞당겨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외에도 저희가 신속 인허가 센터라든지
0: 네.
1: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봐보시면
0: 네.
1: 착공하는 것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이 경기 변동처럼
0: 네.
1: 공급도 이제 22년에 이제 금융위기가 오고 금융 쇼크가 와가지고
0: 그랬죠.
1: 공급이 네.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0: 공급 절벽.
1: 네, 절벽이 왔었고.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지금 서서히 이제 상승세로
0: 네.
1: 이제 경기 변동처럼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0: 사이클 자체가
1: 올라가고
0: 있다.
1: 있고 네. 또 그렇게 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걸 배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1월에서 7월까지 주택 공급에 대해서 일반 주택이라든지 아파트에 대한 저희가 통계를 뽑아 보면
0: 네.
1: 지난 작년 대비해서는 일반 주택 같은 게 서울 지역은 80% 이상 늘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가면 두 배 이상 이제 착공 물량이 늘어나는 통계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통계들 보시면 또 실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제일 지금 논란이 많은 게
1: 네.
0: 사실 서울이고 그 중에서도
1: 네.
0: 가장 현안은
1: 네.
0: 용산공원입니다.
1: 네, 네, 네.
0: 서울시가
1: 네.
0: 오세훈 시장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1: 네.
0: 1%도 안 된다고 했거든요.
1: 네.
0: 근데 저런 식으로 계속 버티면 할 수 있습니까?
1: 근데 용산공원은 국유지입니다.
0: 네.
1: 국유지고 또 용산공원에 이제 그 조성을 하게 되면
0: 네.
1: 조성을 하는 그 비용도 사실은 국세로
0: 네.
1: 운영을 해야 됩니다.
0: 네.
1: 서울시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0: 네.
1: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지금 그것에 대해 운영을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미래 세대가 내야 되는 비용입니다.
0: 네.
1: 그래서 미래 세대가 내는 비용인데 그 미래 세대가 내는 비용을 이제 비용을 전체적으로 그걸 공원으로만 할 것이냐 아니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한 어포더블하고 청년들이 그 희망하는 그런 주택을 제공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협의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아직도 두 번 만났는데 네. 장관하고 시장이 두 번 네. 만났는데 네. 별다른 타협점은 없었어요 사실.
1: 계속 논의하고 계시고 네. 한 번 더 만나시기로 지금 네. 지금 되어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그 서울시에서는 이제 대체로 네. 탄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 예, 예. 네,
0: 여기가 얼마나 돼요? 13,000 가구 공급한다는 게 이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서울시 예상인 거죠?
1: 네, 이거는. 서울시 예상이고요.
0: 네, 여기는 어떻게 보세요?
1: 사실은 이 탄천 개발 얘기는 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이제 몸담고 계신 분들에는 네. 서울시의 국회의원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0: 네.
1: 구체적으로는 이제 저번에 구체적으로 그 물센터, 재생센터를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0: 네.
1: 이전지도 이제 정해야 될 거고.
0: 네.
1: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언론에 나왔지만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사업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얼마나 이제 청년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강남이라 입지 자체는 좋은 거 아닙니까?
1: 입지 좋습니다. 예.
0: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13,000 가구 여기서 좀 늘리면 뭐 15,000 가구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분들은.
1: 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0: 이 정도면 예. 나름 괜찮은 거 아닌가 싶어서.
1: 근데 이제 그게 도시개발 사업 방식인데요.
0: 네.
1: 도시개발 사업 방식인데 이제 민자 유치를 한다는 방식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청년들을 위한 어포더블한 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사업성이 있을 것이냐
0: 네.
1: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보겠다.
0: 아, 현실성 있는 정책인지를 좀 더 따져봐야 된다.
1: 예, 저희는 거죠? 현실성 있게 공급되기를 희망합니다.
0: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린벨트 일부 해제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1: 예예예. 예, 예.
0: 어떤
1: 그린벨트 제도가 30년이 넘었습니다.
0: 네.
1: 30년이 넘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훼손된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런 훼손된 지역들은 이제 신속하게
0: 네.
1: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택 공급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그 훼손된 지역은 이 또 뭐냐면은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습니다. 새로 이제 짓기만 네. 하면 네. 되는 거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공급하려고 지금 예고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신규 공공택지 이게 7만 3천 가구예요?
1: 네,
0: 이 규모가?
1: 예, 저번 8.13 대책에서 발표했던 네. 내용이 신규 공공택지 7.3 플러스 알파였습니다.
0: 그러면 이거는 서울은 아니라고 그랬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
1: 그러니까 그 당시에
0: 주로 어디예요? 그러면
1: 이제 그 지자체하고 협의가 돼서
0: 네.
1: 협의가 돼가지고 이제 발표 예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7.3만 호고 플러스 알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0: 네네네.
1: 그래서 이제 지자체 서울시하고 또 협의해서 나올 수도 있는 물량들도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0: 지금 거의 다 그럼 확정은 됐을 거고 발표는 네. 언제 하시는 거예요?
1: 그럼? 그래서 예고했던 것이 이제 9월 말 10월 초인데요.
0: 네.
1: 그냥 추석 이후겠죠.
0: 네.
1: 근데 이제 그걸 하려면은 이제 주민 공람을 하려면 이제 예. 조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0: 예, 예.
1: 뭐 직원들 다 넣어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이 투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0: 그렇죠.
1: 비밀입니다.
0: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예.
1: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고한 것이 이제 9월 말 10월 초 이렇게 예고를 드린 거고. 그래서 그 작업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밤새워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서울시하고 또 그린벨트 또 추가 해제 물량에 대해서 또 협의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면 10월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제가 지금 공급 대책 요새 계속 나오는 걸 보면서 네. 사실은 시장은 이 정부가 발표한 숫자를 그대로 믿지는 못하잖아요.
1: 네네.
0: 윤석열 때 제 기억에는 윤석열 정부 때는 뭐 200 몇십만 원 찍는다고
1: 네,
0: 했었고.
1: 예, 그렇습니다.
0: 이 숫자를 고지곳대로 믿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도
1: 네,
0: 들고
1: 예, 예.
0: 두 번째는 공급 대책이라는 게 나올 때 생각해 보면 지금 사람들은 당장 지금 목이 말라서 물 달라고 하는데 이제 우물 파는 계획을 내는 거잖아요.
1: 네.
0: 지금 공공택지 네, 네. 이런 계획들도 네, 그렇고요. 네. 시차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1: 네, 네.
0: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저희 여기 프로그램에 나온 전문가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새로 뭔가 일을 막 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 그러니까 신도시 3기
1: 네,
0: 이런 거겠죠. 이거를 네. 조금 더 속도를 좀 빨리 예, 가고 예, 뭐 GTX 같은 것도 좀 빨리 놓고
1: 예, 맞습니다.
0: 그리고 용적률도 좀 높여서 예. 하면 당장 이게 더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0: 되지 않냐라는 의견들을 예, 많이 제시를 맞습니다. 하시는데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1: 제가 민간인일 때도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3기 신도시 윤석열 정부 때 3기 신도시 빨리 해야 된다 네.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지금 이번에도 발표했지만은 그 3기 신도시 물량은 거의 91% 정도 그러니까 19만 호 정도 이상을 다 20 전체가 21만 호 정도 되는데요.
0: 네네.
1: 19만 호 정도 다 착공을 할 대부분 다 착공하려고 계획을 지금 짜봤고요. 그리고 네. 이제 착공을 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착공하면 6개월 이내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네네. 국민들이 이제 기다릴 국민들이 이제 그 분양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0: 네.
1: 그리고 또 3기 신도시 입주가 이제 금년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계양 같은 경우에 계양에 이제 금년 초부터 이제 입주를 시작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매 이제 저희가 이제 입주 예정 물량도 저희가 계속 공표하고
0: 네.
1: 분양 물량도 계속 공표하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예고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총리님하고 총리님한테 이제 상황판이 가 있습니다.
0: 네. 어떤 네. 상황판이요?
1: 주택 공급 상황판입니다.
0: 아, 네. 아, 이건 전체 상황판이요? 그러니까.
1: 예, 전체 상황판인데 이제 네. 그런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 착공하고 입주되는 상황판.
0: 네, 네.
1: 그 상황판을 이제 매주 이제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총리님 보고를 합니다.
0: 네.
1: 상황판은 매주 보고 계시고요.
0: 약간 숙제 검사 같은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그래서 사실 이제 거기에는 국방부 부지들도 있고요.
0: 네네.
1: 예, 뭐 아시면 태능이라든지
0: 네네.
1: 이 방첩사 부지, 뭐 저기 경마장 부지 이런 현안이 되는 것들, 3기 신도시 그리고 뭐 용산 국제업무지구
0: 네.
1: 국민들이 예, 예.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상황판을 가지고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3기 신도시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1: 네.
0: 용적률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1: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군사 그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완화했습니다, 국방부에서. 그래서 이제 이 고도 제한이 이제 조금 풀렸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이라든지
0: 네.
1: 수색 14지구는 이제 용적률 그 인센티브를 더 상향을 해가지고 3,700호 정도 더 늘었습니다.
0: 네.
1: 더 늘렸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용적률 상향해가지고 3기 신도시 포함해가지고 약 1.1만 호 더
0: 네.
1: 늘려놨습니다. 늘려가지고 공급할 계획입니다.
0: 3기 신도시도 선교통 후 입주 이런 원칙으로
1: 예,
0: 지금
1: 맞습니다.
0: 하고 있는 거잖아요.
1: 예, 예.
0: 근데 그러려면 지금 GTX가 지금 빨리 좀 놓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1: 그래서 저희가
0: 그게 해결이 돼야 뭔가
1: 예.
0: 좀 속도감 있게 할 수 있지
1: 예,
0: 않나
1: 맞습니다.
0: 이런 의견을 제시하시던데.
1: 그래서 그 지금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0: 네.
1: 지구 계획을 예전에는 이제 지구 계획 수립된 다음에 교통 대책을 수립했는데
0: 네.
1: 사업 계획 수립된 다음에
0: 네.
1: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지구를 지정하면 계획 수립하면서 교통 대책도 같이 수립합니다.
0: 그렇죠.
1: 예. 네. 그래서 교통 대책 수립할 때 또 지자체하고 또 협의를 합니다.
0: 네.
1: 지자체하고 협의해 지자체 건의하는 교통 대책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하고 교통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남양주에 다녀왔지만
0: 네.
1: 남양주에서도 역시 원하는 게 이 지하철입니다.
0: 네.
1: 도이철도 연결 이런 것들이 교통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그 교통부와 같이 교통부와 같이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0: 네.
1: 같이 협의
0: 1차관 2차관이 나눠서
1: 네, 그렇습니다.
0: 관리하죠.
1: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과천 지역이라든지
0: 네.
1: 그리고 태능이 있는 노원 지역 이런 쪽에 이제 철도망을 연결하는 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0: 용산 정비창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1: 용산 정비창은 이제
0: 네.
1: 거기도 사실은 10% 정도가 서울시 땅이고
0: 그러니까요.
1: 90%가 이제 서울 저기 철도청 역시
0: 네.
1: 국유지인데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이제 철도 부지를 그대로 국가가 소유하고 거기를 이제 이 그 복합 개발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배터리 미국의 그 뉴욕에 있는
0: 네.
1: 저기 뉴욕 그 남쪽에 있는 부지다든지 배터리 바크인가요? 뭐 하여튼 이 그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0: 네.
1: 하여튼 그 지역은 거기는 이제 서울시나 저희 국토부나 입장에서는 하나의 업적이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0: 네.
1: 그래서 그 지역에 지금 그런데 다만 이게 있어요. 저희는 이제 좀 만 호를 주택을 공급하자.
0: 네.
1: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제 6천 호
0: 네, 조금
1: 하자.
0: 낮게 보고 있죠 지금 계획 자체가.
1: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네. 이 비싼 땅은 좀 더 비싸게 비싼
0: 네.
1: 땅은 좀 고밀도로 개발하자는 게 원칙이고
0: 네.
1: 또 하나는 이제 주거용 시설인데 주거에서 업무용 시설도 많이 넣자는 얘기거든요. 네. 업무

0: 영양소를 많이 넣게 되면 이제 그 분양이 돼야 되겠어요, 업무용 시설들이. 그런데
1: 그렇죠.
0: 공실률이 많이 높아요, 서울 네. 지역에. 그래서 업무용 시설하고 주거시설을 같이 쓸 수 있는 용도로 쓰자.
1: 네.
0: 그러면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엊그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뭐 총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경기 회복 정책으로 주력해달라, 이런 주문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0: 일리 있으신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은
1: 네.
0: 저희가 이 착공을 해야지 돈이 이제 공사를 들어가야지 서민들이 이 일자리가 생깁니다.
1: 그렇죠.
0: 예, 그런데 그동안 그 인허가만 하고 착공을 많이 못했지 않습니까?
1: 그 단계로 넘어가질 못해요.
0: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착공을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착공 기준으로 한 거고요.
1: 네.
0: 착공 기준 주택 공급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건설업계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앞으로 나오는 물량은 많지만 착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착공을 해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네. 저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이 뉴욕 배터리 파크 시티
0: 맞습니다.
1: 네, 예. 거기라고 네. 하네요. 예. 그게 이번 용산 정기창 부지의 어떤 모델 같은 건가요, 그러면?
0: 그 영국도 그렇습니다. 영국 네. 런던도 그렇고요. 보면은 그 이 기차를요. 기차역이 있으면 거기를 데크를 씌워 가지고 거기를 복합화합니다. 다 파면은 비용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이 철도 부지들을 이제 국제 업무지구로 개발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1: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딱 하나 요것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집이 없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대통령의 얘기 그리고 오늘 차관님 얘기 믿고 앞으로는 좀 공급 많이 될 거니까 좀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0: 아닙니다. 그 저희는 네. 지금 저희는 최대한 빨리
1: 네.
0: 주택을 공급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네.
0: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도 있지만은
1: 네.
0: 비아파트라고 얘기하는 일반 주택들,
1: 네.
0: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호 미만의 이제 주택 신축 판매업자의 그 아파트 그 저기 주택들, 아파트 수준의 주택들, 그런 주택들이 이 최대한 빨리 이제 공급이 될 수 있으면 설계하는 데 6개월,
1: 네.
0: 공사하는 데 1년 하면은 또 빨리 입주가 가능하거든요.
1: 알겠습니다.
0: 네, 그렇게 저희는 최대한 빨리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을 공급하는 게 목표입니다.
1: 속도전 강조하셨습니다. 자, 국토부 김희탁 제1차관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5: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6: 신사람이 살아있는 수삼.
5: 정성으로 완성한 육년근 홍삼.
6: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5: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6: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7: 전북인 삼농협.
8: 커져라 친환경.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 맛 아닙니까?
1: 세종 기프트.
3: 청취율 1위 뉴스 하이킥, 양희은의 여성시대, 배철수의 음악캠프.
4: 출근부터 퇴근까지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라디오를 듣는 시대.
3: 준콩과 함께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서 최소비용으로 광고를 시작해보세요.
4: 인터넷 라디오 광고를 하고 싶다면
3: 준비된 콤비 준콩.

0: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지금 비가 대부분 그쳤는데 이 나머지 수도권과 강원도에 미세하게 내리는 비는 오늘 밤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겠고요. 이미 많이 내린 비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까지 발령 중이니까요. 산림 주변 접근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폭염이 기승이라서 폭염특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과 대전은 23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9도 보이겠지만 광주는 26도로 출발을 해서 대구와 함께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서평택 분기점 앞쪽에 갓길에서 사고차 처리 중입니다. 신채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환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자, 오늘 4부는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부산 친구가 정성국 의원입니다.
2: 네. 자, 먼저 예. 청와대 개각이 있었습니다.
3: 예.
2: 제가 총평 이런 거 안 물어보려고 그래요. 어차피 예. 야당 의원이시니까 예. 총평 여쭤봐야 예. 좀 또 안 좋은 얘기 계속 오래 하실 것 같아서 그냥 딱 이것만 여쭤볼게요. 예. 가장 문제 있는 인사는 어떤 인사라고
3: 두
2: 보시고
3: 분이죠. 두 분.
2: 제가 그냥 맞춰볼게요.
3: 예, 맞춰보세요.
2: 저랑 이름이 비슷한 김승원 그리고 용혜인 둘입니까?
3: 예,
2: 맞습니까?
3: 정답입니다.
2: 정답이에요? 예. 예. 이거에서 너무 의외성이 없습니다. 제가 예. 볼 때.
3: 너무 자, 좀 똑같죠.
2: 그러면 또 하나만. 이 인사는 그래도 괜찮다. 야당 의원이지만 그래도 요거는 좀 인정해 줄 만하다.
3: 예. 그 뭐 굳이 장관급에서 따져 본다면은 네. 그래도 우리 이소영 의원도 아. 뭐 그래도 제가 또 그분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건 아니지만
2: 네.
3: 국회 운영위에서 같이 또 활동도 해보고 그분의 또 정치 이력을 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2: 네.
3: 뭐 그래도 뭐 그 나름 그래도 이중화에서는 좀 괜찮지 않느냐는 야, 느낌.
2: 이소영 의원은 평이 다 좋네요 보니까. 어제 우리 방송할 때 패널들 분들도 예. 보수 패널 분들도 다 예.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 뭐 제가 운영위에서 한 6개월 같이 해봤거든요. 아. 그러니까 같이 해봤기 때문에 저 정도 분이라면은 아무리 뭐 민주당 의원이지만 네. 그래도 뭐 무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2: 알겠습니다.
3: 예.
2: 자, 김용범 실장. 예. 야당에서 예.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공격 많이 했잖아요.
3: 예.
2: 왜 안 물러나냐고. 근데 물러났어요 또.
3: 예. 예.
2: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3: 지금 뭐 김용범 실장이 그동안 또 실언도 많이 했잖아요. 사실은 국민의 마음에 뭐 어떻게 보면 염장을 좀 지르는 주식 관련한 부분 그리고 레버리지 ETF 부분은 사실은 네. 정책의 실패고요.
2: 네.
3: 이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식을 통해서 수입을 얻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사람이 더 많습니다.
2: 네.
3: 근데 주식을 하면 다 될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었던 분이기 때문에 집중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장관 지금 재정경부 장관하고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2: 그렇죠.
3: 경제팀을 좀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실장을 그대로 둔다. 우리가 인사가 만사를 하지 않습니까?
2: 네.
3: 또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대통령 인사권자의 의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2: 네.
3: 그렇다면은 김용범 실장이 사의를 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2: 네.
3: 당연한 것이고 이게 사의를 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2: 네.
3: 왜냐하면 우리가 정책을 실패한 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또 물어야죠. 그게 본인도 뭐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지는 않았겠지만 우리 그 국민들의 마음에 많은 상처를 좀 준 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래 그만뒀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우리 김용범 실장에 대한 비판 사의를 했지만 비판은 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2: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좀
3: 예,
2: 넘어가.
3: 저희 당으로.
2: 예,
3: 예, 예. 예.
2: 정점식 원내대표가 요새 행보가 굉장히 광폭입니다.
3: 예.
2: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가서 그다음 연찬회 초청도 했고요.
3: 예.
2: 예. 그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또 만났어요.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3: 보기 좋은 모습은 당 대표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있습니다.
2: 네.
3: 사실은 원내대표도 투톱이라 하지만
2: 네.
3: 사실은 당대표가 우선이죠. 그죠?

0: 휴가 온 전임 대통령들을 찾아뵙고 뭐 연찬에 초대한다든지 네. 또는 당에 좋은 말씀을 하는 걸 듣는 부분이 더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정점식 원내대표께서 가셔서 두 분 다 만나고 네. 또 이제 연찬에 초청까지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죠. 전 대통령은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수가 지금 사실 우리 당이 좀 어른 역할을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다선들이 계시긴 하지만 이런 정치적 어려움이 있을 때라든지 이럴 때 좀 우리 후배들이 많이 따를 수 있는 분이 지금 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보수가 배출했던 대통령, 이 대통령들께 가서 조언을 구하고 하는 이런 뭐 의미지만 네. 저는 그 정도로 좀 거쳤으면 좋겠는데 네. 자꾸 여기에 정치적 의미를 자꾸 넣더라고요. 사실은
1: 누가요?
0: 그러니까. 뭐 그런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대한 이유는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런 평가를 네. 하는데 네. 저는 냉정하게 네. 전직 대통령과 만났다는 이유 하나가 뭐 어떤 지금 상태에서 큰 어떤 국민들에게 어떤 어마어마한 의미를 준다거나 또는 우리 당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좋은 의견을 듣고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 해석을 그렇게 깊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1: 아니 그런데 일단 예. 전직 두 대통령 보수권에 전직 대통령 두 명을 다 이렇게 접촉을 하고 이런 행보 자체가 예. 일각에서 볼 때는 이거 좀 과거로의 어떤 퇴행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한 분은 어찌됐건 간에 탄핵을 당했던 예. 분이고 예. 또 다른 한 명은 어찌됐건 불법 행위로 교도소까지 갔다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이게 과연 뭐지 싶은 생각이 들던데.
0: 그런 지적은 뭐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뭐 우리 당이 그 배출한 대통령이시지만 그런 지적은 할 수 있어요. 있는데 네. 그래도 저희가 뭐 아까 다시 한번 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1: 네.
0: 저희 당이 상당히 어렵고 또 어른 역할을 하는 분이 안 계시고
1: 네.
0: 또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또 지금 대구 경북 지역 안에서의 나름의 그 어떤 존재감은 여전히 좀 살아있지 네. 않습니까? 그 정치라는 게 옳고 그름으로 뭐 옳았다 그렇다 말도 하지만 여전히 그분에 대한 향수
1: 네.
0: 또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그런 또 향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서 아직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좋아한다거나
1: 네.
0: 따르는 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부분도 우리 당의 또 어떤 구성원이지 않습니까? 네. 당원이라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겠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런 비판을 하지만 그분들을 모시지 말라는 법도 또 없잖아요. 우리가 물론 그런 과거가 있었다 하는 분이라 하지만
1: 네.
0: 뭐 그분들을 만나면 안 되고 그분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할 수는 왜 그분들이 그런 실체가 있었다 하더라도 또 대통령으로 있었던 좋은 경험이나 또 대통령을 재임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좀 받아들여주면 어떻겠나 이렇게 봅니다.
1: 네, 정치 전면에 이렇게 끌어내는 게 저는 맞는 일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0: 그래서 그 정치 전면으로 끌어들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인가를
1: 네. 아니 연찬회에다가 그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사실.
0: 예, 뭐 사실 잘 없는 일인데.
1: 그리고 다 막 폴더 인사하고 같이 막 사진 찍고 약간 좀 그 탄핵을 겪었던 대통령인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0: 의원들이 예의를 갖춘 거라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물론 마음속으로 그런 존경의 마음을 가진 분도 계시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얘기했던 분들도 제법 계시거든요.
1: 네.
0: 그렇지만 또 우리가 왔을 때는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예의를 갖추는 네.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1: 알겠습니다.
0: 예.
1: 그 전직 대통령 얘기 여기까지만 좀 하나 더 하고 갈게요.
0: 예.
1: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런 얘기했어요. 지도부 중심의 단합. 네. 지도부 중심으로 뭉쳐라.
0: 예,
1: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게 멘트가 좀 달라요. 원내 역할이 더 크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차이.
0: 뭐 방향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도부 중심의 단합을 좀 더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뭐 의원천에 와가지고 그런 말씀 원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우리 당 지도부가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일단 전직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당의 단합을 주문하는 것은
1: 네.
0: 뭐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고요.
1: 네.
0: 이명박 전 대통령 말씀하신 원내 중심의 그런 활약들
1: 네.
0: 이런 부분들 요청하지 않았으면 그건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되었고 오늘 시작됐습니다. 그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1: 아.
0: 국정감사 또 지금 이제 선관위 특검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이 속에서 우리 원내 역할이 가장 중요한 때가 네. 왔다.
1: 지금 시기가
0: 그런 부분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원내가

0: 중심이 돼서 나가는 의미를 다른 쪽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정점식 네.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1: 네.
0: 지금 뭐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 보시기에도 지금 오늘부터 이제 한 두세 달 정도는 국회 시간이니까
1: 네.
0: 국회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대정부를 정부를 상대로 야당 역할을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명호 대통령도 그런 마음을 담았지 않겠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 그래도 정점식 원내대표는 그 말 듣고 기분은 꽤 좋았을 것 같아요. 그쵸?
0: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부인하고 싶진 않네요.
1: 그러니까 예, 예.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0: 예,
1: 것 같다.
0: 원내의 그 사령탑의 아니, 위치를 네. 더 이제 공고해 주신 거니까. 예.
1: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요.
0: 예.
1: 그 영상 보셨어요? 그 어제인가요? 그 올림픽공원 여전히 계속 가던데 오늘 예. 뭐 난타인가요? 이게 막 예, 북을 예. 치는데 야, 드럼을 배우신 분도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드럼을 잘, 아이고, 북을 잘 치시나 싶을 정도로 제가 궁금한 거는
0: 예.
1: 지금 특검도 이게 이제 하잖아요.
0: 예,
1: 이제.
0: 합니다.
1: 예. 네.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계속 거기에 머물러 계시고 북까지 치고 계시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0: 그 선관위 특검법이 7월 네. 30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1: 그렇죠.
0: 네. 이제 선관위 특검법 국정조사 끝나고 특검법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특검에 맡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는 저 장외투쟁으로 가시는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1: 네.
0: 그 마음을
1: 가는 예,
0: 어떻게 알겠냐마는 네. 뭐 제가 여쭤보질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쪽에 가면 우리가 이제 환호하는 지지층이 있잖아요.
1: 네.
0: 정치인은 또 사실 쓴소리를 많이 듣고 있잖아요. 비판도 많이 듣고 있고 장동혁 대표가
1: 네.
0: 그런 중에 그 집회를 갔을 때 받는 어떤 위안이나 격려나 응원이 정치하는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치인들이 보면 저도 뭐 이제 어디 대중들 앞에서 연설도 해보고 하지 않습니까?
1: 길을 받으러 가시는군요.
0: 뭐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실은 이 부분을 이제 연결의 감으로 인해서.
1: 네네.
0: 본인에게 환호하는 분들이 자꾸 비춰지잖아요.
1: 네.
0: 그 숫자가 그 광장에서 보인 분들이 숫자가 얼마를 다 떠나서 그 함성과 그 열기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보이게 되면 그걸 보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아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저렇게 참 계시구나. 이게 본인이 입장에서 장 대표 입장에서는
1: 그
0: 손해볼 일이 아닌
1: 것 같아요.
0: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1: 거죠?
0: 그리고 물론 뭐 다 폄훼하고 싶진 않아요. 뭐냐면 뭐. 우리가 지금 사실 선관위의 부실 선거가 잘못된 건 사실이니까
1: 네.
0: 그 부분을 지적하는 데 대해서만큼은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걸 명분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은 다 합쳐져서 아마 지금 계속 이렇게 끝나지 않고 가는 행보를 보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1: 자기 지지세도 과시도 어느 정도 하고 그다음에 또 지지세력 결집의 의도도 있는.
0: 그런 의도도 저는 있다고 보고
1: 네.
0: 다시 말씀드리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뭐 제일 야당 대표로서 선관위 이 부실 선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니까
1: 네.
0: 국민들의 그 오신 분들 중에서 순수한 마음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국민들도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분들의 마음을 잃는다는 또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는 양쪽 다 보고 있습니다.
1: 네.
0: 예.
1: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0: 예.
1: 조금 좀 너무 계속 가는 건 좀
0: 그래요. 뭐 우리 의원들도
1: 어떻게 보세요?
0: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110명의 의원이 계시는데
1: 네.
0: 그게 함께하는 분들이 사실은 한정돼 있잖아요.
1: 그러니까
0: 그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1: 네. 아니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냐는 거죠.
0: 제가 왜 안 가겠어요?
1: 네.
0: 한 번도 안 가지 않습니까?
1: 그렇게 그 말에 답이
0: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1: 네.
0: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자, 딱 바로 이해했습니다.
0: 예.
1: 자, 장동혁 대표가 이 당협위원장 직선제로 하자. 근데 이게 브레이크가 세게 걸렸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0: 예.
1: 이제는 그냥 단계적으로 하자라는 식으로 약간 한 발 물러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과정은?
0: 사실은 의총에서 의원들의 네. 그 이야기가 상당히 컸습니다. 대다수가 다 반대를 했습니다.
1: 네.
0: 일단은 의원총회의 그 의사를 제대로 묻지 않고 좀 제가 통보받는 느낌에 대한 불만들이 많았고요.
1: 네.
0: 이재기가 많았고.
1: 아, 상당히 오히려 의원총회가 굉장히 분위기가
0: 예.
1: 의원들 반발이
0: 다수였습니다. 다수.
1: 예상보다 세군요.
0: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을 다수가 전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1: 네네.
0: 또 중진들이 또 그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이게 이 당협위원장을 하면
1: 네.
0: 사실은 현직 국회의원들은 당협위원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1: 네.
0: 그 현직 국회의원들을 두고 새로운 당협위원장을 뽑으면 그 지역에서 두 명의 헤드가 나오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럼 그 당원들은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1: 네.
0: 그러면 그 자체가 우리 당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1: 네.
0: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실착이 이렇게 두드러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왜 우리 안에 분열을 자꾸 일으키냐. 우리가 함께가 또 지금 부족한데 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고 당해에 대해서만 하겠다 했고요. 네. 아직 불신은 남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또 지금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네. 뭐 다음에 또 뭐 당무 감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게 네.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 예.
1: 장도혁 대표가 1주년 기자회견하면서 예. 보수 세력 연대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동훈 의원과는 또 인사를 나누는 장면. 사실은 그동안은 약간 좀 피해가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요 장면은 어떻게
0: 행사장에서 뭐 단 한 번 마주친 거니까
1: 네. 별 큰 의미 없어요.
0: 의미 없다고 봅니다. 아, 의미 없다고 보고요. 어.
1: 조금 뭐 변화가 있지 않아요?
0: 저는 그래 보지 않습니다.
1: 전혀.
0: 장동혁 대표의 마음은 여전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한동훈 의원은 안 된다.
1: 네.
0: 그런데 우리는 대묻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공천했던 박민식 후보를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이긴 것을 누가 뽑아줬죠?
1: 네.
0: 국민들이 뽑았죠. 그것도 부산이라는
1: 네.
0: 한동훈 의원의 영국 아닌 부산. 그것도 전재수 의원의 지금 부산시장의 지역구였던 부산 북구 갑에서 국민들이 한동훈 의원을 뽑았습니다.
1: 네.
0: 그것도 43%라는 가까운. 그럼 이 국민의 여러 그 뜻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1: 네.
0: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한동훈 전 대표 즉 의원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요. 저는 그게 1%도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말하는 이 보수 연대 네. 그리고 보수 세력 연대는 어떤 걸 의미한다고?
0: 저도 보면? 그래서 다시 묻고 싶어요.
1: 네.
0: 장동혁 대표께서 말하는 보수 대 연대라는 게 뭘 말하는지
1: 네.
0: 한동훈 의원이 보수의 한 큰 축이라는 부분은 정접식 원내대표도 이야기했고
1: 네.
0: 우리 국민의원들이 대부분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물론 일부 비토하는 분도 계시지만
1: 네.
0: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의 보수의 한 축을 크게 담당하고 있다는 걸 누구나 부정하지 않아요. 누구도. 맞죠?
1: 네.
0: 그런데 장동혁 대표께서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하잖아요. 한동훈 의원의 위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래도 저는 보수의 통합을 하겠다 하시는데 그럼 한동훈을 제외하고 하겠다는 뜻이냐. 그 제외를 해버린다면 우리 국민들이 뽑았던 그 한동훈 의원에 대한 그 가치와 그 비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 통합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1: 네.
0: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하시잖아요.
1: 그 한동훈 의원 복당에 대해 당내의 여론은 어때요?
0: 지금 좀 잠복해 있는 상황이고요.
1: 네.
0: 복당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다수가 다 동의를 하는데.
1: 아, 대다수가요?
0: 예, 동의를 하는데 몇몇 분은 비토를 하죠. 그런데 네. 다수가 동의를 하는데 이게 시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물어익어야 되는데
1: 네.
0: 우리가 이제 당선되고 오자마자 바로 복당을 추진하는 것은 한동훈 의원이 국회에도 적응하고 또 많은 또 의원과의 교감을 나누면서
1: 그렇죠. 스킨십이 좀
0: 약간
1: 필요하죠,
0: 오해도
1: 지금.
0: 풀고
1: 네.
0: 또 비토 감정도 좀 줄이고
1: 네.
0: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능력도 보이고
1: 네.
0: 이러면서 차츰차츰 복당에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많았기
1: 시간이
0: 때문에
1: 시간이 필요하다.
0: 뭐 지금도 사실은 뭐 네. 이게 당장 이루어져야 될 정도로 급박한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지금은 이제 또 워낙 또 당이 또 시끄럽잖아요.
1: 네.
0: 뭐 윤리 징계라든지 또는 뭐 지금 당위원장 직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시끄럽고 또 지금 또 정기국회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국감도 다가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의원의 그 복당 문제는 일단은 지금 뭐 공론화되거나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는데 언제든지 이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하나의 또 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앞으로 보수 통합 혹은 이런 결집 어떤 흐름으로 갈 거라고 좀 보세요? 좀 짧게 한번.
0: 그 볼 때는 한동훈 의원은 지금 이제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1: 네.
0: 일단 본인의 의정활동을 해가면서 스킨십을 넓히면 되는 거고요.
1: 네.
0: 오세훈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2심이 너무 중요합니다.
1: 그렇죠.
0: 2심 결과 올해 말에는 나오죠. 안에는 이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1: 네.
0: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거나 이래 되면
1: 네.
0: 완전히 또 오세훈 시장은 한동훈 의원과 함께 보수를 대표하는 또 대선 대권 주자가
1: 구심점.
0: 되는 거죠.
1: 네.
0: 그리고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늘 우리가 보수 대통합의 대상이긴 한데
1: 네.
0: 지금 이번에 당대표를 그만두면서 입지가 많이 약해졌어요.
1: 네.
0: 그래서 이 좀 약화된 입지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우리 당과 함께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1: 자,
0: 이래 보입니다.
1: 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었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0: 떨어지지 않았죠. 진심을 나눈 순간을 오래 기억하는 존재가 꼭 사람만은 아닌가 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1: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2: 내일은 MBC 현영준 기자, 곽상준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 더불어민주당 하헌 기전 상금 부대변인,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조국혁신당 조호재 공보국 부국장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3: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4: 최근 일부 버스 정류장이 편리한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냉난방 기기나 충전 설비를 제공해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편의를 돕는 거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일부 지자체의 얘기일 뿐 지방 소도시의 버스 정류소는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가 아닌 이면도로나 차도의 가장자리에 표지판만 덜렁 세워놓는 식인데요. 차량과 사람 사이가 가까워서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편의는커녕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버스 정류소, 방호 울타리를 세우는 등 최소한의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3: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5: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0: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3: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8시 뉴스입니다.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네팔 대웅수로 연락이 끊긴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해 네팔 군과 합동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간

0: 오늘 오전 8시 반쯤 네팔 육군과 함께 사고 지역 일대에서 합동 수색을 실시했으나 이번 수색에서 특이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육로 수색팀이 사고 현장 인근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구간에서 네팔군의 도움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네팔 당국과 협력해 수색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신속 대응팀 내 육로 수색팀 9명은 어제 실종자들이 머물던 캠프에서 약 2km 떨어진 람체와 실종자 1명이 근무한 위어댐에서 약 2km 떨어진 둔체까지 진입했으며 드론을 띄우는 등 사고 현장 주변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퇴 배경에 대해 정책 집행 행위의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기자회견에서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으니 일하는 방향 등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며 정책 집행 행위에 있어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참모가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참모의 경우 평균적으로 일하는 기간이 1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 가량이라고 설명했는데, 김 실장이 약 15개월 재직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 나온 경질성 교체라는 해석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지 않고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세제 개편안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원상 복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1인당 4억 원으로 총 8억 원만 공제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6억 원으로 상향해 단독명의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는 당초 계획대로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부 공동 명의 실거주자라면 1인당 9억 원씩 총 18억 원을 공제해주는 개편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현재 중부지방 곳곳에 내리고 있는 비는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북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5에서 40mm 사이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대전 23도, 광주 26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5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부채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무더위 속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무인생수 나눔 냉장고 이용해 보셨나요? 폭염에 지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시원한 생수 한 병. 이런 게 바로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일 텐데요. 문제는 이 생수가 빨리 동날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일부 시민이 여러 병을 가져가거나 반복해서 이용하는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도입되고 있는 것이 QR코드나 전화 ARS 인증 방식입니다. 별도의 관리 인력 없이도 이용자가 인증을 거쳐야만 생수가 배출되는 방식인데요. 생명을 위협하는 극한 더위 대처하는 방식도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있잖아, 어차피 라디오 듣는 거면 신나게 손틀어 듣는 거야. 청취율 불러달라.
1: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평일 낮 2시 20분, 주말 2시 10분, 다 같이 손틀어 듣는 거야.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3: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간 지역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9월이니까 제법 가을 냄새 나는 소식으로 문을 열어볼게요. 여러분, 설악산에 드디어 단풍이 관측됐다고 합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는 해발 1708m인 대청봉 일대에서 단풍이 관측됐다고 밝혔는데요. 설악산은 국내에서 단풍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대표적인 산이고요. 최근 대청봉 일대 평균 기온이 약 16도를 기록하고 일교차도 커지면서 일부 나뭇잎이 노란색과 붉은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만 산 전체 기준으로 20%가량이 물들어야 첫 단풍으로 인정을 하는데 아직 첫 단풍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설악산이 울긋불긋 물들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이제 진짜 가을이 코앞까지 다가온 게 실감나는 것 같습니다. 9월에는 가을을 대표하는 절기죠. 백로와 추분도 들었고요. 또 가을 대표 명절 추석도 들어있는데요. 아직 좀 덜 시원해도 슬슬 가을을 만끽할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2026년 9월 1일 화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양희은의 걸어요 전해드렸습니다. 4477님이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서 걷고 있어요. 양희은의 걸어요 들려주세요 하고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와, 이 노래 들으니까 진짜 저도 당장 나가서 막 걷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명선님, 9월이다. 벌써 단풍이 관측되면 조금 있으면 춥다 춥다 하겠어요. 서정성님, 올 가을은 오래 머물다가 갔으면 좋겠네요. 2037님은 젠디 반가 반가. 오늘은 9월의 첫날인데 오전에는 가을비가 내려서 흐린 화요일이었네요. 그달 첫날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누군가가 행복해진다고 하네요. 오늘도 젠디 목소리 듣고 파서 오당제로 쏙 들어왔어요. 그 달의 첫날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그 누군가가 행복해진다는 말이 참 좋네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980님은 9월은 그냥 즐겁게, 9월 즐겁게 보내볼래요 하면서 문자 보내주셨고, 손민수님, 젠디 안녕하세요. 지금 엄마 병원에 걸어가고 있는데 저녁엔 진짜 시원해졌어요. 어제 젠디 응원 덕분에 엄마가 힘이 난대요. 아, 어제 어머님 수술 받고 입원해 계시다고 우리 민수님 사연 주셨는데, 어머님이 조금이나마 힘이 나신다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빨리 나으시기를 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을게요. 9월의 첫날인데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9월의 첫날을 맞아서 또 단풍 소식으로 시작을 해봤는데 설악산에 드디어 단풍이 관측됐다고 하네요. 대청봉 일대에서 단풍이 관측됐다는 소식이었는데 아직 이제 첫 단풍으로 공식적인 그 첫 단풍은 아니지만 그래도 벌써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러다 보면 또 금방 단풍이 지고 또 가을도 가고 아니 가을 시작인데 벌써 겨울 얘기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지금 이 계절을 즐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9월의 시작 어떻게 보내셨는지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시고요. 또 9월에 어떤 마음으로 또 맞이하고 계신지 어떤 특별한 일들 있으신지도 저희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화요일 3부, 오늘만 남의 편 준비돼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준 변호사님이 작별을 고하셔서 섭섭한 분들 많으셨죠. 오늘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또 굉장한 분이 와주신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 김준상 아나운서도 많이 많이 반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답답한 고민 사연 간직하고 계시다면 저희 오당제 홈페이지 화요일 게시판에 꼭 사연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우리 ENL 하루틴, 본 컴퍼니,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현대 오피스, 데이팩, 국민연료, 썬연료, 환인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네팔과 중국 국경지대에서 대홍수가 발생한 지 일주일째인 오늘 전체 사망자 수는 1,000명을 넘어섰고 실종자 수는 4,4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팔 당국은 9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실종된 피해 지역의 댐 건설 현장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네팔 총리는 발전소 현장에서 지금까지 270여 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네팔 측의 요청에 따라 오늘 밤 홍수 피해 지역에 44명 규모의 해외 긴급 구호대를 추가 파견하기로 했는데요. 구호대는 내일부터 약 열흘간의 일정으로 현지에서 네팔 정부와 협력하면서 연락이 닿지 않는 우리 국민을 포함한 피해자 수색과 구조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네팔 외무장관은 어제 진행된 TV 인터뷰에서 우리가 만들지 않은 지구적 위기에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면서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 인도 등 주요 산업국은 네팔과 같은 기후 취약국에 보상해야 할 역사적인 책임이 있다고 직접 겨냥하고 앞으로 개최되는 모든 국제 포럼에서 이 문제를 단호하게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실종신고 두 건을 허위로 종결해서 구속된 현지 경찰관이 사건을 종결하지 않으면 챙겨야 할 일이 많아서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 브리핑에서 A 경장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누적된 업무 부담 속에서 회피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프로파일러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러면서 A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제주 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종결한 298건의 실종신고 중에 기존 두 건 외에 허위 종결 의심 사례 25건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전자 기록 위장 및 행사와 위계 공무 집행 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된 A 경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층간소음에 항의하던 50대가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0대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위층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9차례에 걸쳐서 효자손으로 천장을 두드렸는데요. 윗집에서 주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여러 차례 인터폰을 걸어서 항의했다고 합니다. 이후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연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인터폰 호출과 천장 두드리기를 이어갔고 결국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에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 가족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스토킹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정은지 하림의 하늘 바라기 듣고 왔습니다. 7668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오늘 뉴스 전해드렸는데 그 뉴스 중에서 제주에서 실종신고 두 건을 허위로 종결해서 구속된 현직 경찰관 소식을 전해드렸죠. 처음에는 이제 실종자와 통화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CCTV 통화 내역 등 증거가 제시되자 거짓말이었다고 인정을 했고 실종신고를 종결하지 않으면 챙겨야 할 일이 많아지고 사건을 인계하는 것도 부담스러웠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추가 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허위 종결한 사례가 25건이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이 소식 들으면서 진짜 너무 충격적이고 사실 실종 사건은 정말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의 생사가 걸린 절박한 문제잖아요. 근데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또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이런 한 사람의 실종 사건을 서류상으로 이렇게 본인의 의지대로 끝나버린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의 뉴스 전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 보내주신 문자 미니 메시지 좀 더 소개해드릴게요. 이동훈 님이 신청해주신 팀의 별.

0: 킴의 별, 이동훈 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1794 님이 9월에도 매 순간 순간 행복하고 건강하고 복이 넘치고 오당제도 응원하고 하면서 숫자 9로 이렇게 예쁜 운율을 만들어서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1794 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복도 넘치시고 응원하고 행복한 9월 보내세요. 김순옥 님, 젠디 안녕하세요. 9월의 첫날인데요. 저는 일이 잘 안 풀리네요. 유유. 아, 9월을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셨을 텐데 오늘따라 좀 힘들고 일도 잘 안 풀리고 그러셨나 봐요. 근데 너무 걱정 마세요, 순옥님. 이제 하루 지났으니까요. 오늘 하루 잘 안 풀렸다고 막 9월 한 달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살다 보면 뭐 유난히 좀 힘든 날도 있고 반대로 별 기대 안 했는데 너무 일이 잘 풀리는 날도 있고 그렇잖아요. 오늘은 그냥 좀 힘들었다 하고 넘기시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니까 내일부터 다시 천천히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일들 가득한 9월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순옥님. 천민진님. 낮엔 좀 덥긴 하지만 밤에는 선선하니 가을 느낌이 나네요. 저녁 먹고 산책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남편이랑 창원 장미공원 산책 중입니다. 그쵸. 아침 저녁으로는 진짜 공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9월 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비가 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다시 더워진다고 했었나? 아무튼 민지님 지금 산책하면서 듣고 계시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1: 아, 꽂히려면 어디로 가야 돼?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 맛 아닙니까? 세종.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9월이 시작된 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소소한 이야기도 모두 환영이니까요.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저녁에 뭐 드셨는지 다 좋습니다.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청취자 한 분과 전화 데이트도 해볼게요. 저랑 전화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나 미니에 사연 남겨주세요.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우리말 나들이 촬영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PD를 하고 있는데 우리말 나들이 촬영하고 또 같이 점심도 먹고 그렇게 또 시간을 보냈는데 또 일도 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0912님 수영하고 집에 가고 있어요. 진짜 가기 싫었는데 하고 나니까 개운하네요. 그렇죠. 진짜 수영은 다른 운동도 물론 그렇지만 수영은 정말 하러 가는 길이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수영을 안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가면 이제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이제 끝나고 나서 씻고 또 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이 다른 운동에 비해서 하긴 다른 운동도 옷은 갈아입어야 되긴 하네요. 어쨌든 그렇긴 하지만 가기가 정말 싫을 것 같아. 그 마음이 공감이 되는데 막상 가고 나면은 갔다 오는 길에 가장 뿌듯한 운동 중에 또 하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0912님 오늘도 9월의 첫날 아주 잘 시작하신 것 같아요. 0603님 저는 울진에 살아요. 낚시 갔다가 비가 많이 와서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오 낚시 가셨구나. 오늘 비가 서울도 하루 종일 내렸는데 울진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비 많이 오는 날은 낚시 가시면 좀 위험하잖아요. 다들 안전하게 다니시길 바랍니다. 최두철님 누구나 가끔씩 자기만의 동굴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퇴근길에 만화카페의 작은 골방에 자리 잡고 있네요. 젠디도 혹시 동굴에 들어가나요? 저는 뭐 인생이 거의 하루 종일 동굴에 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회사에서도 이게 사람들 제일 안 다니는 엘리베이터 이런 거 골라 타고 뭐 사람들 제일 안 가는 화장실 가고 막 이런 거 동굴을 좋아합니다. 우리 두철리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만의 동굴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만화카페. 뭔가 감성 있네요. 또 비 오는 날 만화카페는 더욱더. 김여민님. 젠디 저는 9월의 첫날인 오늘 대구 당일치기 여행을 와서 볶음국수와 막창에 감동을 받고 KTX 기다리는 중이에요. 대구만의 특색에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네요. 오, 9월 첫날에 또 대구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오, 좋으셨겠다. 볶음국수랑 막창이 맛있어요, 대구? 그렇군요. 또 즐거운 여행을 하고 오신 것 같아서 좋네요. 저희랑도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9월 첫날 많은 일들을 하셨네요, 여러분. 남승희님, 젠디 안녕하세요 하셨는데 오랜만에 또 승희님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9302님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중반 아빠입니다. 딸아이와 라디오를 듣는 게 처음이라서 아이가 라디오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라디오 방송이 라이브라고 했더니 도통 믿지를 않네요. 딸아이에게 라디오가 라이브라는 걸 증명해주고 싶어요. 귀엽다. 따님이 라디오 들으면서 아빠가 이거 지금 생방송으로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믿기지 않았나 봐요, 딸이. 한번 그래서 우리 9302님 따님한테 라디오가 라이브라는 사실을 제가 또 몸소 증명을 해주고 싶어서 오늘은 9302님과 전화 데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2: 아,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먼저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고양시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왕성준이라고 합니다.
0: 고향에 살고 계시는 성준님 반갑습니다.
2: 네. 아,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
2: 아, 네, 먹었습니다.
0: 뭐 드셨어요?
2: 오늘은 그 보쌈을 먹었습니다.
0: 네?
2: 보쌈이요, 보쌈.
0: 보쌈. 네네네. 아이들이 좋아하잖아요, 보쌈.
2: 네네네네.
0: 아니, 문자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딸아이가 라디오가 생방송이라는 걸 못 믿는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직접 전화를 드렸어요.
2: 아, 네네네.
0: 지금 혹시 옆에 딸도 같이 있나요?
2: 네, 있습니다.
0: 듣고 있나요?
2: 네네네.
0: 우와, 이름이 뭐예요?
2: 지금 겹친다고 해서 다른 방에서 지금 듣고 있고.
0: 다른 방에서?
2: 네네네.
0: 혹시 따님 이름이 어떻게 돼요?
2: 이름이 왕하윤입니다.
0: 하윤이?
2: 네네네.

0: 하윤아, 듣고 있니? 지금 아빠랑 이 언니가 같이, 언니라고 해도 되나? 이모가 언니라고 할래요. 언니랑 같이 통화를 하고 있어. 이게 라이브란다. 하윤이가 신기해하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1: 너무, 그러니까 워낙 호기심도 많은데 아마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0: 아이가
1: 지금
0: 그러면,
1: 이 시간이 저녁 시간이니까 막 라디오란 개념을 처음 이제 그저께 들었던 거라.
0: 아,
1: 예.
0: 그럼 그동안 라디오를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하윤이는?
1: 라디오를 집에서 틀어놔도 이게 이제 관심을 크게 안 가졌던 것 같아요. 특히 어릴 때는
0: 아, 오.
1: 이게 그냥 뭘 틀어놓은 게 라디오인지 뭔지에 대한 뭐 관심을 크게 안 가졌던 것 같고.
0: 아, 그렇구나.
1: 네네네네.
0: 근데 사실 이제 생각해보면 TV는 뭐 이렇게 소통을 직접 할수 있는 방송은 아니잖아요.
1: 그쵸,
0: 근데
1: 네네.
0: 이제 라디오는 내가 사연을 보내면 그걸 바로 소개해주고 이렇게 대화를 할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신기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처음 들으면.
1: 아, 네네, 맞습니다.
0: 아이가
1: 계속 믿지를 않더라고요,
0: 믿질
1: 그래서.
0: 않아요.
1: 네네, 지금은 이제 믿을 것 같습니다.
0: 오, 그럼
1: 네네.
0: 제일 뭐 들으면서 뭐가 제일 궁금하대요?
1: 아니, 이제 저녁 시간, 이 지금 그 방송이 8시부터 10시까지 하니까, 저녁 시간이면 보통은 다 이제 회사 퇴근하고 보통은 일하는 사람들 다뭐 쉬는 시간이고 하잖아요, 사실 집에서. 근데 이제 이 시간에 지금 우리 이제 DJ님이 이렇게 뭐 방송을 지금 방송국에서는 하고 있다, 라이브로 생방송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굉장히 좀 처음 이제 경험을 하는 거다 보니까. 네네네네.
0: 신기하다. 그런 부분이 신기할 수 있겠다. 저 사람들은 왜 집에 안 가? 이렇게
1: 아, 맞습니다.
0: 다들 집에 있을 시간인데.
1: 네네네.
0: 어떻게 우리 성주님은 좀 원래 평소에 라디오 즐겨 들으세요?
1: 저는 라디오를 많이 즐겨 듣고, 저녁 때 이제 운동을 하면서 보통은 이 방송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네.
0: 그럼 뭐뭐 들으세요? 오당재랑
1: 보통은 이제 이 지금 방송 전에는 그 배철수 형님의
0: 백캠
1: 음악 캠프,
0: 들으시고 오
1: 그거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채널을 바꿔서,
0: 오당재 들으시고
1: 네네네, 요, 오늘
0: 와우
1: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주로 그러면 운동하시면서 들으시고.
1: 보통에 저녁에 이제 걷고 살짝씩 뭐 뛰고 걷고 하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0: 네.
1: 네네.
0: 그러면 운동할 때 저희 오당재를 선택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 그 오당재 어떤 매력 때문에 계속 듣게 되셨는지.
1: 일단 우리 그 아나운서님 뭐 목소리가 너무 좋기도 하고,
0: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이제 좋은,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우연히 이제 틀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계속 연속해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노래를 라디오라는 게 원래 이제 제가 어떤 기대하고 있는 노래가 갑자기 나오거나 되게 반갑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맛으로
0: 그쵸.
1: 듣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막 그런 것
0: 오.
1: 때문에 계속 듣게 됐던 것 같아요.
0: 또 오당재 선곡을 빼놓을 수 없죠. 선곡 때문에 듣게 되는.
1: 네네.
0: 어떻게 하윤 학생도 뭐 엊그제 처음 듣긴 했지만 들어보니까 오당재 마음에 들었다고 하나요? 좋아하나요?
1: 아, 너무, 그리고 우리 DJ님 목소리 너무 좋다고.
0: 오.
1: 제가 이제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서 사진도 보여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0: 진짜?
1: 네네네네.
0: 그랬더니 뭐래요?
1: 아, 너무 이쁜데, 엄마보다는 안 이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아, 착한 딸.
1: 네네네. 너무 착한
0: 진짜.
1: 딸입니다.
0: 하윤님. 진짜 똑똑하고 착하네요.
1: 네네.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너무 영광, 처음 이렇게 해보는 거라 너무, 너무 영광입니다.
0: 아우, 저희가 영광입니다. 이렇게 또 같이 따님까지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개학하는 학교가 많았잖아요. 하윤 학생도 오늘 개학했나요?
1: 계약은, 초등학교 계약은 지지난주 8월 19일 날 했고, 여기는 아마 다 다른, 네, 여기는 8월 19일 날 했어요.
0: 일찍 했군요. 오,
1: 네네네네. 네,
0: 요새는 다 달라서 또 하윤이는 일찍 계약을
1: 맞습니다.
0: 했고.
1: 네네.
0: 또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됐으니까 성준님 오늘 통화도
1: 네.
0: 너무 재밌었고 마지막으로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듣고 있는 딸한테 또 가족들한테 음성 편지 한번 남겨볼까요?
1: 아, 네네. 일단, 딸한테 일단 먼저.
0: 네.
1: 사랑하는 우리 왕하윤이, 지금처럼 활동적이고 친구들이랑 사이도 좋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무럭무럭 잘 자랐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하윤아. 그리고 이제 가족들한테는, 아마 이게 아마 저희 와이프랑 같이 듣고 있으니까, 저희 가족들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고, 저희 이제 어머님이나 저희 친누나들, 모두 다 건강하고 하는 일이 다잘 됐으면 좋겠고, 모두 다 사랑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또 담백하게 진심을 남겨주셨는데, 다음에는 하윤이랑도 한번 통화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 제가 부지런히 또 사연을 보내겠습니다.
0: 오, 좋습니다. 박지연님이 하윤이 오늘부터 신세계 영접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성준님 마지막으로 신청해주세요.
1: 제가 아마 그 이문세님의 그녀의 웃음소리뿐, 그 노래를 시청하겠습니다.

0: 오, 이 노래 듣고 싶으세요? 네, 이 노래 전해드릴 거고요. 다음에 또 하윤이와 통화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자주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1: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를 처음 접해서 신기해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하윤이의 아버지 왕성준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문세의 그녀의 웃음소리뿐 듣고 왔어요. 신현아님이 너무 귀엽네요. 잰디가 중간중간에 현재 몇 시입니다 하면서 시각을 알려주면 하윤이도 라이브 방송인 거 믿지 않을까요? 하셨는데 진짜 좋은 방법이죠. 지금 현재 시각 8시 46분 22초 23초 지나고 있습니다. 김명자님, 옛날에 텔레비전 보면서 사람이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닌가라는 황당한 생각도 했었죠. 크크. 그죠.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하윤이가 그럴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귀여워요. 다 집에서 이제 저녁 먹고 자고 내일도 출근할 학교 가고 이런 준비할 시간인데 누군가가 아직도 집에 안 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는 그 말이 너무 귀엽고, 재밌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전화 연결해봤고요. 노래 한 곡 듣고 굿뉴스 퀴즈로 돌아올게요. 김현철의 평범함의 위대함.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 씨가 소아암을 앓고 있는 어린이 팬을 격려한 모습이 화제가 되면서 전 세계 팬들이 기부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15일 방탄소년단은 미국 텍사스에서 월드투어 공연을 했는데요. 이날 공연에는 소아암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이 특별 손님으로 초대됐다고 해요. 공연 중에 지민은 객석에 있던 올리비아에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안아주고 볼에 뽀뽀도 해줬는데요.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이 빠르게 퍼지면서 팬들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팬들은 올리비아의 사연을 공유하고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건 물론이고 소아암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가족들을 돕는 기부에도 함께했는데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부가 이어지면서 약 1억 3천만 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지민 씨의 이런 따뜻한 모습에 팬들은 지민의 세계적인 인기만큼 이것도 월드클래스라면서 응원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인성, 2번 개성, 3번 감성. 사람의 성품을 말하는 두 글자. 1번 인성, 2번 개성, 3번 감성.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BTS 지민과 하성운 씨가 함께한 With You.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프렌트 롤팬.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폴리텍 대학 누구든 언제든 국가대표 기술 교육을 통해 푸른 미래를 여는 한국 폴리텍.
7: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 교육 한국 폴리텍 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
8: 대학. 농식품 품질 안정 관리는 농관원.
9: 농업 경영 재등록도 농관원. 농산물 안전성 관리도 농관원. 농식품 원산지 QC도 농관원.
8: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10: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위더스 제약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9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지 않고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세제 개편안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원상복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1인당 4억 원으로 총 8억 원만 공제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6억 원으로 상향해 단독 명의 보유자만 마찬가지로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당초 계획대로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부 공동명의

0: 7명이 실거주자라면 1인당 9억 원씩 총 18억 원을 공제해주는 개편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가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퇴 배경에 대해 정책 집행 행위에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기자회견에서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으니 일하는 방향 등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면서 정책 집행 행위에 있어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참모가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참모의 경우 평균적으로 일하는 기간이 1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가량이라고 설명했는데, 김 실장이 약 15개월 재직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 나온 경질성 교체라는 해석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네팔 대홍수로 연락이 끊긴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해 네팔군과 합동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각 오늘 오전 8시 반쯤 네팔 육군과 함께 사고 지역 일대에서 합동 수색을 실시했으나 이번 수색에서 특이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육로 수색팀이 사고 현장 인근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구간에서 네팔군의 도움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네팔 당국과 협력해서 수색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신속 대응팀 내 육로 수색팀 9명은 어제 실종자들이 머물던 캠프에서 약 2km 떨어진 람체와 실종자 1명이 근무한 위어댐에서 약 2km 떨어진 둔체까지 진입했으며 드론을 띄우는 등 사고 현장 주변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부지방 곳곳에 내리고 있는 비는 밤까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북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5에서 40mm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재생에너지는 날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불안정하다.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원전은 날씨 변수에서 자유로울까요? 극심한 폭염이 찾아왔던 올 여름, 유럽 지역의 많은 원전이 멈춰서야 했습니다.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열을 찬물로 식혀야 하는데, 강물이 마르거나 수온이 높아서 냉각수를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이렇듯 원전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어떤 에너지를 얼마나 써야 할지 깊게 고민해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30년 차 MBC 기자 조승원입니다. 태안 기름 유출부터 숭례문 화재, 버닝썬 게이트까지 수많은 현장을 취재했고 끝까지 질문했습니다. 이제 그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4: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방탄소년단 팬들은 지민 씨 이런 모습을 보고 세계적인 인기만큼 이것도 월드클래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9173님 정답 1번 인성이요. 선한 영향력 덕분에 팬들도 기부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네요. 취지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우리 9173님 오늘 정답 맞춰주셔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0: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리비아의 가족은 아이가 너무 기뻐했고 또 지민이 자신을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선물까지 줬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면서 고마움을 전했다고 합니다. 소아암 어린이들을 돕는 미국 비영리 단체에서도 올리비아에게 가장 달콤한 포옹을 선물해준 방탄소년단에게 감사하다. 절대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이 될 것이라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오늘도 훈훈한 굿뉴스 퀴즈였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분은요.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현대오피스, 키온스 글로벌, 국제우주항공 기술대전과 함께합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0: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6: 고민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7: 누구인가? 누가 고민 소리를 내었는가?
0: 고민밖에 모르는 이 시대의 또 다른 고민 해결사들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때론 섭섭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8: 오늘만 남의 편!
0: 자, 이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2주 만에 돌아온 고민 해결사 MBC 김준상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8: 네, 안녕하세요. 아, 보고 싶었습니다.
0: 아, 지난주에 안 그래도 박준 변호사님 마지막을 같이 못해서 아쉬웠어요. 아이고.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8: 출장을 다녀왔는데.
0: 출장 다녀왔구나.
8: 그 시간에 라디오를 들을 수도 없었어요.
0: 진짜 힘들었다면서요.
8: 밤 9시에도 일을 하고 있었고. 와. 심지어 마지막 날은 밤 12시에 분명히 끝내준다고 네. 보내준다고 했는데 새벽 4시에 끝나서 정말 아직도 이 방송가에서는 시청자들을 위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구나.
0: 그러니까. 네,
8: 정말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0: 고생 많았어요. 네. 자, 그래서 그 빈자리를 든든하게 채워주실 이 목소리를 이분을 모셨습니다. 앞에서 궁예를 성공해서 선택해주셔서 너무 잘하셔가지고. 혹시 목소리만으로도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신은희님이 누구신가 하셨는데 여러분.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라디오에 아주 친숙하고 익숙한 목소리죠. 노중훈 여행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9: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 안녕하세요. 아니 목소리가 네. 정말 좋으세요.
0: 그러니까 라디오 워낙도 많이 하시고 목소리만으로도 알아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9: 그래요?
0: 네.
9: 알아채신 분들 문자 주십시오. 설마. 네. 반갑습니다.
0: 어서 오세요. 네. 혹시 준상 아나운서는 우리 노중훈 작가님 혹시 만나 본 적 있어요?
8: 전 처음 뵙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9: 저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존재는 당연히 알고 있었고.
8: 네. 진짜요?
9: 언젠간 저를요? 한번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아, 제가 어떻게 하냐면. 네. 그 MBC 아나운서들 그 너튜브 있잖아요.
8: 네. 뉴스 아나니.
9: 아나니. 한때 엄청 즐겨봤었어요.
0: 진짜요?
8: 네. 진짜.
0: 그럼 준상 씨 나오는 편 보셨나요?
9: 그쵸.
0: 보다.
8: 저도 보셨어요.
9: 그럼요.
8: 어떤 이미지로 좀 기억하고 계세요?
9: 어중간해.
0: 정확하게 제대로 보셨다.
8: 제대로 보셨다. 제대로 보셨다.
9: 아니, 근데 그게 매력이에요.
0: 우와.
8: 저는 저도 알고 있어요.
9: 한쪽으로 꽉 치우치는 사람보다
0: 네.
9: 네. 그런 약간 좋아요.
0: 혹시 저도 보셨어요?
9: 봤죠.
0: 어떠셨어요?
9: 그냥 제가 생각한 이미지랑 똑같았어요.
0: 진짜. 네.
9: 질서 정연하고 단정하며
8: 진짜 열심히 보셨네요.
9: 빈틈 찾기가 좀 어렵고
0: 빈틈은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잘 보셨네요.
9: 그렇죠.
8: 실제로도 그러세요.
0: 그렇죠.
9: 젠디라고 불리는
0: 맞아요. 네.
9: 젠데이아라는 별명도 있습니까?
0: 젠디.
9: 네. 아니 젠데이아.
8: 젠데이아 요즘 핫한.
0: 괜찮은데?
8: 젠데이아. 이거 너무 좋다.
0: 앞으로 젠데이아로 좀 해볼까 봐요.
8: 네.
0: 우리 노중훈 작가님이 추천해줬다고 말해야겠다. 예. 누가 뭐라고 하면 아니에요. 우리 노중훈 작가님이 추천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자, 벌써 많은 분들이 반가워해주고 계시네요. 네,
8: 서정석님, 노중훈 작가.

0: 님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라디오계에 맞는 게스트 노 작가님 환영합니다.
1: 6316님도 와 노 작가님 여기 결이랑 맞을까요? 크크크크크 하셨는데 우당제 결이 어때서?
2: 아 이게 걱정은 되는 게 많은 분들이 야 진짜 MBC에 인재풀이 없구나 지겹다 또 노중훈이냐
0: 아 벌써 그런 문자가 왔나요?
2: 아니 그런 걱정은
0: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문자네.
2: 보따리째 들고 왔어요.
1: 아 네.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
2: 여러분 진짜 제가 뭐 오래 하겠어요? 그러니까 좀만 참으시고 그 다음에 뭐 네. 이게 요즘 청년 취업도 너무 힘들지만 네. 중장년의 재취업도 너무 힘들거든요. 조금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니 근데 네. 방송국 사람들 아시잖아요. 네. 이 방송국 분들이
0: 냉정합니다.
1: 냉정하거든요.
0: 정말로.
1: 아니면은 안 찾아줄 텐데 이렇게 또 우리 노 작가님을 찾는 이유가 다 있어요.
2: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안 찾아요. MBC에서 나 하나예요. 두시 데이트.
0: 아 정말요?
2: 아 그 토사구팽 당한 지 오래됐어요.
0: 이번 일의 계기로. 네. 다시 한번 일어서 보시. 일어서나
2: 보실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0: 죄송합니다.
2: 나야 일어서고 싶죠.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1: 두 분의 케미가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되는데. 이상권 네. 님이 오늘 두 대에 이어 두 번이나 뵙네요. 노 작가님 하셨는데. 아, 오늘 네. 두 대.
2: 두 대. 유일한 지금 제가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한때는 MBC에서 각광받는 게스트였답니다. 지금은
1: 아,
2: 뭐
1: 저기
2: 뒷편에 서 있는.
0: 너무 기대가 됩니다.
1: 그러니까 혹시 노 작가님의 요즘 고민이 뭔지 갑자기 궁금해. 중장년 취업 문제인가요? 어떠신가요?
2: 정확히 짚으죠. 실제로
0: 정말로?
2: 제가 올해 53인데 뭘 먹고 살아야 하는 걸까? 왜냐면 이제 여행 작가로서 또 라디오 게스트로서 시효가 거의 다 한 것 같아가지고 다음 먹거리는 무엇일까? 진짜 고민 엄청 많아요.
1: 진짜. 네. 그럼 고민을 아직 하실 네? 정도 아니. 일단 우리 박수로 환영을
0: 해봤습니다.
1: 어서 오십시오.
0: 올라갈 때는 박수가 최고예요.
1: 그러니까.
0: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 부분도.
1: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고요. 자 네. 이제 오늘만 남의 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코너는 청취자분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지만 무조건 청취자 편만 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도 같이 생각을 해보는 당신 편도 될 수 있고 남의 편도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고민 사연은 저희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홈페이지에 오늘만 남의 편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샵 8001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오늘의 고민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어느 분께서 보내주셨나요?
0: 경기도에 사는 여자분 윤고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1: 저는 이번 여름이 정말 괴로웠습니다. 같이 일하는 팀장님 때문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팀장님이 다이어트 선전포고를 하시더라고요.
2: 아 진짜 나 하루에 두 끼밖에 안 먹잖아. 근데 왜 이렇게 살이 찌니? 내년이면 50대인데 아 살 빼기 더 힘들어지겠지? 안 되겠어. 하여튼 이번 여름에는 무슨 수를 내가 써서라도 최소 5kg 빼고 만다 내가.
3: 정말요? 팀장님 파이팅!
1: 그런데 팀장님이 혼자 하면 의욕도 안 생기고 심심하다면서 자꾸 저한테 같이 다이어트를 하자는 겁니다. 저는 기분이 좀 나빴어요.
2: 준숙 씨, 우리 같이 다이어트 하는 거 어때요?
3: 아 왜요? 제가 뚱뚱해 보이세요? 제가 뼈대가 굵어서 그렇지 몸무게 얼마 안 나가거든요.
2: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하면 같이 하면 좋잖아. 의지도 되고 또 밥 먹을 때 적게 먹으라고 말려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다이어트 같이 하는 거 어때요?
3: 어머머 전 싫어요. 저 그냥 생긴 대로 살 거예요. 팀장님 혼자 많이 예뻐지세요.
2: 같이 예뻐지면 좋잖아.
3: 아 싫다니까요. 저는 생각 없어요.
1: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할 생각이 없다고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했는데요. 근데 팀장님이 그 후로 자꾸 저 먹는 것까지 관리를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2: 누가? 이 무슨 소리야? 어머, 준숙 씨. 혼자 지금 과자 까먹는 거야? 세 봉지나? 이거 하나에 480칼로리야. 이거 세 봉지면 밥 8공기다?
3: 어머, 그래요?
2: 아이 그렇다니까 준숙 씨 이제 큰일 났다. 얼굴에 아주 그냥 보름달 두 개 붙인 것만 해지겠네.
3: 어머머
1: 쿠키 좀 먹었다고 얼굴이 보름달만 해지겠다면서 겁을 주고요. 커피를 사러 가서도
2: 어디서 보니까 말이야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뱃살 빼는데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 나는 당연히 따 마셔야지. 준숙 씨는?
3: 전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또요.
2: 캐러멜? 미쳤어 바지 터지고 싶어? 왜 그래?
3: 진짜 왜 그러세요 진짜. 이거 한 잔 마신다고 설마 바지가 안 잠기겠어요?
4: 이거 한 잔만 마시는 게 아니잖아. 아까 과자 세 봉지 부셨지. 준숙 씨 왜 그래? 기부업? 인생 포기한 거야?
3: 어머 팀장님 뭘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전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살 거예요.
4: 아유 저거 봐 저거 통뼈냐 뼈대도 굵어요. 걱정 안 돼요. 살찌는 거 금방이라고.
1: 이렇게 간섭을 하고 스트레스를 줍니다. 저는 다이어트할 생각이 없는데 올 여름 내내 이런 식이었다니까요. 팀장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살이 더 찐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좀 별론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감도 살짝 떨어진 것 같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고 해도 잘 안 되네요. 세 분 제 고민 좀 해결해 주세요. 와,
0: 야, 역시 와,
1: 노 작가님 역시 이
0: 연기력이
1: 내공이.
2: 제가 예전에 두 대 하면서 지금은 이제 없어진 코너인데 영화 소개하면서 그 안영미 씨한테 예. 그 영화 배역소 네. 그 연기 지도를 좀 받았었어요.
1: 안영미 씨 느낌이 아, 난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네. 네 아까 뭐 기부업 이렇게 하시는데 그 애드립이 와 김명자님이 네. 노 작가님하고 준디하고 목소리가 비슷해요. 결이 맞네요.
0: 어
1: 그니까 좀 약간
2: 아, 비슷해요 우리가
0: 좀 비슷한 느낌. 한석규 성대모사 오,
1: 잘하실 것 같아요.
0: 한석규 씨 성대모사
2: 먼저 한번 해봐요. 시범을
1: 오케이 오케이 아,
0: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2: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1: 뭐 한석규
0: 안 석규래. 아니 내가 더 안 석규지.
2: 아 잘하시네.
0: 잘하시잖아요.
1: 아 우리 작가님이 혜영 작가님 이정섭 씨 같다고.
0: 이정섭. 그 느낌도 좀 있어요.
1: 챔기름 한번 해 봐.
0: 예.
2: 뭐라고?
1: 그 챔기름 그거 알아?
0: 챔기름 이거 모르세요? 이정섭.
2: 아 예전에 그
1: 예. 어, 지금 어, 예전에
0: 챔기름.
1: 아
0: 진짜 잘하신다.
1: 와 진짜 이러다가 누가 네. 누가 지금 말씀하고 계신지 헷갈릴 정도예요. 심은섭님, 노종훈 작가님 연기 너무 웃겨요. 파이팅입니다 하고.
2: 아 고맙습니다. 요즘 뭐 잘 안 해본 거라서 할 때 되게 떨렸는데 고맙습니다.
1: 이제 매주 네. 하셔야 돼요 이거.
2: 예?
1: 네.
0: 매주 매주.
2: 아니 뭐 몇 번 하다니 그냥. 그만두겠지 뭐.
0: 아닙니다.
2: 예, 예. 예.
1: 자,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서 예. 두 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2: 아, 터줏대감부터.
0: 아, 저는 좀 이 팀장님께서 나쁜 의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의도랑 다르게 네. 그 비치는 모습은 정말 그 쿨한 척하면서 나는 후배를 위해주는 멋진 팀장이야. 나만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라 나 정말 멋지지 않아? 아, 내 우리 후배 과자 못 먹게 챙겨주고 같이 다이어트 해야지 하지만 본질은 이게 후배에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1: 진짜 스트레스지.
0: 근데 팀장님 모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걸.
2: 아니면 또 뭐 팀장님 입장에서는 좀 편견이 있을 수도 있지. 특히 요즘 이제 여성분인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2: 젊은 특히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를 누구나 갈망할 것이다. 누구나 관심이 많을 것이다라는 약간의 그 지레짐작 이런 게 있지 않을까.
1: 근데 보면 윤고민님은 분명히 다이어트 자기 안 하겠다고 거절 의사를 밝혔거든요.
2: 그렇죠.
1: 근데 팀장님은 왜 다이어트를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건지.
2: 이거를 제 생각에는 다각도로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1: 네.
2: 하나는 그 업무 배제설.
1: 업무 배제.
2: 팀장님이 회사에서 중요한 네. 업무에서 배제가 된 거예요.
1: 네, 네, 네.
2: 그 얘기는 뭡니까? 시간이 많아요. 막 참견하고 싶고 같이 뭘 권유하고 싶고 뭐 그런 거죠.
1: 안 돼, 안 돼.
2: 두 번째는 약 비슷한 결인데 중년 고독설. 아, 외로워요. 친구들도 연락도 잘 안 되고
1: 네.
2: 예전처럼 만나기 쉽지 않고 결이 비슷한 사람 만나긴 더 어렵고 그러니까 역시 또 시간이 많아. 역시 또 참견할 여지가 많아진 거죠. 그런 걸 수도 있고.
1: 일단 진짜 시간이 많은 네. 거는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괜히 관심을 줄 수 있는.
0: 관심을 많이 주고. 그렇죠.
2: 그러니까. 아니 저도 그렇거든요. 왜냐면 이분의 사연 속에서 50대쯤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제 나이랑 비슷비슷한 거잖아요. 네. 저도 그렇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훨씬 활동력은 줄어들고 일도 감소하고 남는 시간은 흘러넘치고
0: 참견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2: 해요.
1: 진짜?
2: 하고 네. 남들이 잘 안 보는 거 이런 거 걸쩍하게 봤다가 지적하고
1: 그럼 준상 아나운서는 어때요? 그 회사 상사 중에 참견 많이 하는 사람
0: 아,
1: 관심 그럼 참견 말고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
0: 관심을 많이 근데 그 관심이 좀 내가 하고 있는 걸 지지해주는 관심이어야지. 나는 하기 싫다고 이미 의사표시를 했는데 네. 그거를 아니야. 내가 이미 어른이 돼서 아는데 이거 하는 게 좋은 거야. 이런 거 말하는 사람을 뭐 속된 말로 흔히 꼰대라고 좀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아, 저도 굉장히 피곤해하는 편입니다.
2: 좀 전에 그 젠디 질문의 의도는 네. 그 실명을 거론하라 뭐 이런 거였나?
1: 아니 전혀
2: 그런 건 아니고.
1: 네네. 네네. 어떤가
0: 저희
1: 이제.
0: 국에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1: 그렇죠. 없죠. 없죠. 네.
2: 근데 어때요 젠디는 실제 어떤 선배예요?
1: 저는 너무 관심이 없어서 탈이죠.
2: 아 그래?
1: 네. 그래서 좀 약간
0: 오히려 관심을 주면 너무 반가운. 젠디는
1: 진짜?
0: 예, 후배에게 관심을 줄 때
1: 다행이다.
0: 뭐 이렇게 안부 물어볼 때 되게 반가운.
2: 왜 그래요?
1: 방금도 약간 너무 관심을 준 것 같아서
0: 아니에요.
1: 약간 괜히 내가 관심 너무
0: 아닙니다,
1: 줬다 이제 관심 꺼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 관심
2: 상대방이 좀... 부담스러울까봐 그러는구나.
1: 왜냐면
2: 일부러.
1: 저도 누가 저한테 관심 가지는 거 싫거든요. 관심 안 가졌으면 좋겠어. 그냥 뭐 알아서 잘 하겠지. 이게 진짜 믿음인 것 같아가지고.
2: 알았어요.
1: 아니 아니 아니야. 같이 일하는 사람은 관심 가져주면 좋죠.
2: 나갈 때 아주 그냥 차갑게 나가.
1: 아니.
2: 네, 외면하고.
1: 그런 느낌은 아니고 이제 네네. 일적인 부분하고 이제 약간 사적인 부분은 다르니까.
2: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약간 다이어트는 근데 좀 사적인 거잖아요.
0: 거잖아요. 너무나 그렇죠.
2: 그러니까 이럴 때 제일 힘든 거죠. 사적인 영역인데 공적인 영역에서 만나는 사람과 이게 얽힐 때 네.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사연 고민녀 입장에서
1: 그래요, 그래요. 네.
2: 이걸 어떻게 이 고민을 타개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건 어때요? 그 팀장님이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건 네. 이제 추측을 해보면 분명히 뭐 살도 좀 찌시고 그 얘기는 먹는 걸 좋아한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0: 그렇죠.
2: 그래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팀장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알아내는 거예요.
1: 네.
2: 어떠한 경우에도 방어가 안 되는 필살기. 또 자연스럽게 식사 자리나 네. 뭐 간식탐 이런 걸 유도해서 그 음식을 데려가는 거죠.
0: 네.
2: 그래서 팀장님이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1: 오, 그냥 다이어트고 먹어 오히려. 때려쳐. 이렇게.
2: 그렇지.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1: 아, 좋은 방법인데.
2: 왜냐하면 저에게 제가 만약 다이어트를 결심해도 저 네. 옆에 찐만두를 한 대령으로 하면 저는 바로 주저앉아요. 저는 만두 귀신이어가지고.
1: 진짜.
2: 네. 그런 거 없어요?
1: 저는 뭐 있어요. 소울푸드.
2: 뭐?
1: 김치찌개.
2: 오.
1: 김치찌개 있으면.
2: 돼지 참치.
1: 둘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토핑은 상관없어요. 뭐든.
2: 준상.
0: 저는 그렇게.
1: 아 먹는 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0: 관심이 별로 없어요.
2: 근데 뭐에 관심 있어요?
0: 사랑.
1: 맞아. 사랑에 관심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작가님 우리가 네. 이 시간이. 아, 9833님이 마침 작가님은 접근법이 다르다 역시 하셨는데 오 진짜 그런 진짜. 것 같아요.
2: 진짜 먹는 걸 네. 좋아하니까.
1: 근데 네. 우리가 이제 남의 편을 좀 들어봐야 되니까 팀장님 입장에서 팀장님 편을 좀 살짝 들어볼까요, 준상 씨?
0: 팀장님 편을 들자면 사연자는 분명히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했지만 사실 그 요즘 현대인들의 저희 직장 동료들도 다이어트를 달고 살잖아요. 다들 날씬하고 그렇죠. 말랐지만 아마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몇 번 내뱉지 않았을까? 본인에게 약간 그 건덕지를 제공하지 않았을까? 저는 좀 이런 합리적인 의심 정도?
2: 아, 그러니까 아닐 뭐 것 같아요. 팀장님이랑 이 고민녀랑 나이 차이랑 경력 차이가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접점을 찾기가 좀 어렵겠죠. 이야기 소재든
1: 그쵸.
2: 뭐 말, 대화의 어떤 물꼬를 틀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을 찾기가 어려웠을 텐데 그게 그나마 다이어트가 아닐까. 물론 이제 본인이 직접 필요에 의해서 꺼낸 걸 수도 있겠지만 이걸 어떤 접점, 기화로 삼아가지고 뭔가 좀 중년의 고독자로서 살펴보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 약간은 발현 아닐까.
1: 관심의 표현.
2: 그렇죠.
1: 그럴 수 있겠다. 뭔가 대화라도.
2: 돼봐요.
1: 네. 그치, 그치.
2: 50대 되면
1: 맞아.
2: 보통은 외로워.
1: 그렇죠. 아, 자,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거나 윤고민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아마 이 윤고민님이 팀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이게 아닐까. 날 그만 잊어요. 거미의 노래 듣고 올게요.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3: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4: 신선함이 살아있는 수삼.
3: 정성으로 완성한 6년근 홍삼.
4: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3: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4: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전북인 삼농협.
5: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화요일 3부, 4부네요. 이제 오늘만 남의 편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윤고민님 사연 만나봤어요.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의견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6: 네, 신은희님. 팀장님이 외로우신 분인가 봐요.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럴 수 있어요.
7: 저도 신은희 씨 의견 한 표.
5: 외로워서.
7: 그리고 이지영님인데요. 팀장님의 최애 사원인 듯.
6: 그렇게 보실 수도 있구나.
5: 아, 근데 그럴 수 있어. 사실은 팀장님들 같은 분들은 자기가 아끼거나 좋아하지 않으면 이렇게 관심 주지도 않잖아요. 그쵸?
7: 지금 팀장 아니에요?
5: 저요? 어. 아, 아직 저는 차장.
7: 차장.
5: 직함만 차장.
7: 차장.
5: 네. 아직.
6: 9065님, 아무리 좋은 말도 매일 반복되면 조언이 아니라 잔소리로 들릴 수 있죠. 저 같아도 듣기 싫을 듯.
7: 맞아. 이것도 관건이긴 해. 그게 이제
5: 그래.
7: 반복되는 거.
5: 맞아.
7: 그쵸? 네. 그럼 이제 듣는 사람이 좋은 뭐 꽃노래도 하루 맞아. 이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하죠.
5: 네.
7: 2037님, 직장 상사만 아니면 과격합니다. 뒤통수라도 한 대 칠 텐데.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네요. 근데 팀장님이 살이 빠지긴 했나.
5: 궁금하다.
6: 아, 좋다.
5: 이렇게 하셔서 진짜 팀장님 살 빠지셨나?
6: 오히려 팀장님한테 이런 질문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팀장님, 근데 요즘 맨날 다이어트 얘기하는데 살은 좀 빠지셨어요?
5: 진짜 한번 물어보시죠.
7: 그러면 내가 보기에 뇌관을 건드리는 걸 수도 있고.
5: 그래요.
7: 아니면 아예 아까 음식 이야기처럼 요즘에 러닝 하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더 세게 나가. 저랑 매일 오히려. 아침 아니면 뭐 퇴근 후에 5km 뛰자. 근데 요런 이렇게 입으로 많이 다이어트 강조하시는 분들 대부분 뛰는 걸 싫어해요. 저처럼.
6: 맞아요.
7: 네, 그래서 약간 좀 후퇴하게끔 하는 방법은 또 어떨까
5: 괜찮은 방법 오늘 많이 알려주시네요.
6: 6203님, 저도 다이어트를 안 하는 사람인데요. 몸무게도 변동 없어요. 헌데 같이 일하는 동료가 무슨 음식 만날 때마다 살이 얼마나 찌는지 아냐? 야, 칼로리가 이만큼은 될 거다 해대니까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도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5: 그치.
6: 마치 칼로리 폭탄인 음식을 먹을 때는 뭐 제가 타락을 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윤고민님하고 진짜 똑같은 상황.
5: 그렇네.
7: 두 분은 칼로리를 따져요?
6: 저는 전혀.
7: 전혀.
5: 안 따져? 안 따져?
6: 저는 저는 오히려 그 좀 제가 오늘 말을 좀 아꼈던 게 저는 살이 안 쪄서 고민이.
5: 아, 진짜? 그러니까
7: 나가요. 나가.
6: 정말 죄송합니다.
7: 많이 죄송해야겠네.
6: 진짜.
5: 그래도 단백질 근데, 같은 거 잘 챙기잖아요.
6: 이게 정말 힘든 게 아시겠지만 저는 회사에 닭가슴살을 싸들고 다녀요.
5: 그러니까.
6: 살을 찌우기 위해서.
5: 아, 그게 그 살 중간에, 찌우기 위해서구나.
6: 중간에 간식처럼 그걸 냉장고에서 꺼내서 먹거든요.
7: 아, 죄송한데 살을 찌우겠다는 분이 닭가슴살을 먹어요?
6: 그러니까
7: 돼지 껍데기나 대창.
5: 그러니까 그런 거
6: 그런
5: 먹어야지.
6: 소화를 못 시켜요, 몸이.
5: 진짜.
6: 그러니까 단백질을 이 근육으로 만드는 건 가능이 안, 가능한데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7: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죄송할 일은 아닌데.
6: 정말 죄송합니다.
7: 예.
5: 사죄를 하신 우리 준상 아나운서. 1064님.
7: 네, 운동과 다이어트는 절대 누구와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전 운동을 좋아하지만 절대 가족과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5: 진짜?
7: 스스로 하고자 하기 전까지는요.
6: 아, 그렇죠.
7: 그런데 싫어하는 다이어트를 함께한다? 둘 사이 깨어지는 건 불보듯 하네요. 이 말 맞는 것 같은데.
5: 그러니까 마치 운전 가르쳐주는 것 같은 건가? 어떻게 비유하자면? 다이어트 같이 하는
6: 그 정도까지는
5: 거?
6: 아닌 그 정도까지는 것 같기는 한데. 왜요? 저는 같이 하는 거 좋을 것 같은데.
5: 운동?
6: 예, 네, 운동, 다이어트 좋지 않나요?
7: 근데 제가 요즘에 보는 그 너튜브에 그 자기 관리를 주제로 해서 그 영상 만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혼자 하긴 합디다.
5: 그렇죠.
7: 예, 뭐 물론 크루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거의 대부분 혼자. 저는 1963님 말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5: 가족이랑도 운동을 하지 않으신다는. 이재영님?
6: 네. 팀장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별 생각 없었는데 계속 자기가 먹고 싶은 걸 고민님이 먹으니까 폭발한 거 아닐까요? 가뜩이나 다이어트 중이라 예민한데.
5: 그럴 수 있겠다.
6: 저도 이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5: 그럴 수 있겠다.
7: 아, 그러니까 아까 그쵸? 과자 세 봉지가 약간 트리거였구나. 그렇네. 야, 내가 좋아하는 과자인데 나는 안 못 먹는데. 그러니까. 네가 다 먹어? 네. 이런 거구나.
6: 저는 진짜? 그럴 때 이 생각했는데 오히려 윤 고민님이 팀장님 이런 거 먹는 거 보면서도 참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진짜
5: 너무 얄미운 거 아니야? 그럼
6: 진정한 다이어트는 참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5: 어떨까? 아 진짜.
7: 근데 그 정도의 그 우리 고민녀가 예. 마음이 좀 굳세고
6: 그렇죠.
7: 대받아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사연 안 보냈겠지.
6: 아, 그렇긴 하네요.
5: 이미 뭐 맞네요. 해결을 하셨겠죠.
7: 0172님 차라리 이참에 같이 다이어트 하세요.
6: 오~
7: 근데 고민은 하고 싶지 않다잖아요.
6: 하고 싶지 않아요.
5: 그러니까. 근데 뭐 회사에서만큼은 조금 절제한다. 이런 느낌?
7: 그러니까.
6: 아, 네. 그것도 좋네요. 네네. 퇴근하고 나서
5: 퇴근하고
6: 맛있는
5: 뭐 맛있는 거 먹고.
6: 좋다. 네. 3679님, 우리 팀장님이 윤고민님네로 이직하셨나?
5: 아, 이런 분들이 많이 있나
6: 보다. 많으시구나.
7: 그래?
6: 엄청 괴로우실 텐데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 그런 사람은 재밌어서 더 하니까 그냥 무반응으로 더 맛있게 더 소리내서 더 즐기면서 드세요. 이거 아~ 너무 재밌다.
7: 이야. 아, 그래. 다음 날은 과자를 6봉지를 먹는 거예요. 그 다음은 12봉지.
5: 그러다가 살이 찌겠는데?
7: 아, 그러다 진짜 찌겠구나.
5: 네네.
7: 제가 최근에 그 왜 1,000원대 가격이 많은 그 유명한 샵 있잖아요. 네. 거기 과자도 많이 팔아요. 저렴하거든요.
5: 맞아요.
7: 그 한 번에 20몇 개를 샀어요.
5: 뭘 사셨어요?
7: 정말 뭐
5: 봉지,
7: 뭐 비스킷이 다 일주일 만에 다 먹었네.
5: 진짜.
6: 네. 마르셨는데. 작가님도?
5: 진짜 어떻게
7: 말 조심하세요. 나 체형과 몸무게 모르잖아요. 처음 본 이제
6: 죄송합니다.
7: 예. 상을 많이 하시네. 아니,
5: 드시는 거, 그 정도 과자를 아니, 드시는 거 비해서
6: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5: 그러니까
7: 구예찬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무래도 팀장님께서는 혼자 다이어트하기보다는 같이 할 상대로 사연자분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주변 회사 동료분들 중에 혹시 다이어트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함께 운동해보라고 권해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려봅니다. 이것도 뭐 현실적인
5: 그렇네요.
7: 될 수도 있겠죠.
5: 자, 오늘도 진짜 많이들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방금 나온 의견들이 우리 윤고민님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오늘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니 노 작가님이 뭐 오늘 처음이신데 거의 뭐 늘 계셨던 것처럼 너무 익숙해요.
6: 맞아요.
7: 어떻게 보면 지금 2주 연속 음식과 관련된 우리 사연이잖아. 지난주 복숭아. 이번 주 다이어트.
5: 지난주 것도 들으셨어요?
7: 왜냐하면 또 우리 지훈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5: 박진 변호사랑 인연이 있으시구나.
7: 한 번도 온 적 없죠.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그게 지훈이지 그냥. 예예. 예. 그래서 이제 들었어요 그때. 어쨌든 아 지난주 저 분개 많이 했습니다.
5: 어떠셨어요
7: 있을 수 없죠.
5: 진짜.
7: 아 그럼요. 물론 이제 뭐 생채기가 나와도 괜찮은 과일들이 있지만
5: 그렇죠.
7: 거의 뭐 썩었대며 사진 보니까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건 안 되지.
5: 아, 지난주에 복숭아 사연이 뭐였냐면은 친구가 이제 같이 뭐 아는 분이 복숭아를 뭐 한 박스 살래 해가지고 동아리 회원이
7: 안면
5: 했는데
7: 있으니까.
5: 그래서 싸게 줄게 해가지고 뭐 싸게 샀다고는 하는데 다 물러 있었던 거예요. 거의 그 정영한 아나운서의 표현에 따르면 복숭아가 아니라 무화과인 줄 알았다. 색깔이 그 정도로 이제 썩어 있었던.
7: 아니 지난주 자리 비운 건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다시 듣기로 들어야죠. 코너지기로서 약간 의무감이 조금 느슬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5: 노 작가님한테 지금 스며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노며든다. 진짜.
6: 오늘 사과 많이 드립니다.
7: 네. 이렇게 돼요. 지적질을 아니, 많이 하게 되고.
5: 우리 준상 씨가 빛이 나는 게 약간 이런 분이 계셔야 약간 구박을 계속 해줘야 이렇게 빛이 나는.
6: 잡돌이맨.
5: 네.
6: 알겠습니다.
5: 너무 기대되는 두 분의 케미.
6: 진짜.
5: 다음 주도 기대해보고요. 1974님이 노 작가님 여기서도 오래오래 버텨요. 작가님 할 수 있을 거예요. 파이팅 외쳐주셨어요.
7: 고맙습니다. 1974님. 제가 1973년생이니까 뭐 하여튼 번호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5: 준상아 나도 한마디도 못했으니까
6: 너무
5: 한마디.
6: 기대가 됩니다.
5: 앞으로 가고 단단히
6: 박변호사님 보고 싶어요.
5: 두 분 보내드리면서 노래 한 곡 들을게요. 김원성님이 신청해 주신 비틀즈의 We Can Work It Out. 감사합니다.

김원성님이 신청해주신 비틀즈의 We Can Work It Out 듣고 왔습니다. 이정희님이 무슨 일이에요? 너무너무 잼나요? 크크 하셨는데요. 오, 진짜 노 작가님이 거의 뭐 늘 계셨던 것처럼 오늘 너무 재밌게 잘 해주셨고 또 작가님한테 잡돌이를 당하는 우리 준상 아나운서의 모습도 너무 재밌고 두 분의 케미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고요. 9566님이 작가님 진짜 재밌었어요. 젠디 9월엔 추석 배를 따야 하는데 오늘 소나기가 와서 못 땄어요. 젠디에게 무지개 사진을 보내요 하면서 우와 무지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진짜 무지개가 엄청 길고 이 정도면 되게 선명하고 또렷한 것 같아요. 오늘인가? 오늘 비 그치고 나서 이렇게 너무 예쁜 무지개가 떴나 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진 공개해 주셔서. 7673님, 오늘 사회복지학과 만학도 2학기 개강해서 간만에 교수님도 뵙고 30대에서 70대 학우들과 즐거운 만남으로 학기 시작했어요. 마무리할 때까지 모두들 건강한 모습이었으면 합니다. 그쵸, 오늘 2학기 개강 시작하신 분들, 개강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학기 즐겁게 열심히 해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8351님, 포도 작업을 하는데 비가 너무 와서 수화 같은 포도가 다 터졌어요. 어떡해. 하나하나 수작업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네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아, 오늘 비가 많이 와가지고 포도들이 좀 많이 터졌나 봐요. 진짜 속상하셨겠다. 이거 다 엄청 소중하게 또 이렇게 정성껏 갖고 온 포도인데 그걸 이제 그 터진 포도들을 좀 골라내고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신가 봐요. 그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너무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 8351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포도가 또 잘 자라길 응원하겠습니다. 그 언제 수확하죠? 아, 수확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곧 따야 되는 거죠? 9936님, 저는 밭에서 깻잎순 꺾다가 집에 가는 중입니다. 처서가 지나면 모기 입도 비뚤어진다는데 모기에 물려서 엄청 따갑고 간지럽네요. 저는 곤충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땀냄새도 나네요. 예쁘게 비오는 밤, 파이팅! 깻잎순을 또 꺾다가 집에 가고 계시는 우리 9936님. 모기에 물리셨어요? 아, 이 시기에 또 모기가 많죠. 요즘에 또 모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을 모기라고도 하죠. 이게 또 한번 물리면 엄청 따갑고 빨갛게 부풀어 오르고 그렇기도 하니까 모기 물리지 않도록 또 잘 주의를 해주시고요. 곤충 알레르기가 또 있으시구나. 8698님은 9월 5일이 조카 결혼식인데 형님 네 분이 멀리 떠나셔서 저희 부부가 혼주석에 앉게 됐습니다. 기쁜 날인데 형님 생각이 나서 마냥 기쁘지만은 않네요. 젠디 축하해주세요. 아, 우리 조카분이 또 결혼을 하시는군요. 9월 5일이면 이번 주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 우리 8698님 부부가 같이 우리 조카를 위해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축하해 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잖아요. 우리 조카분 결혼식 마음껏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6983님. 안녕하세요 젠디. 매번 미니로 남기다가 오늘은 문자로 보내봅니다. 사진도 함께요. 젠디도 땅콩 과자빵, 호두 과자 좋아하시나요? 점심때 먹었던 밥집 근처에 땅콩 과자를 파는 가게가 생겼길래 퇴근길에 따뜻한 걸로 사왔어요. 사실 슈크림 호두 과자도 먹고 싶었는데 다 팔려서 아쉬워하고 있으니까 사장님께서 다른 맛으로 서비스 넣어주셨어요. 냠냠. 마음씨 좋은 사장님 번창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슈크림 호두 과자 꼭 사 먹으러 갈 거예요 하면서 아 땅콩 과자에다가 그 가운데 보니까 호두 과자도 들어있네요. 저 땅콩 과자 진짜 좋아해요. 땅콩 과자랑 호두 과자는 사실 팥을 그렇게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니긴 한데 슈크림 호두 과자 진짜 먹어보고 싶어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우리 6983님이 또 메시지 중간중간에 웃음 웃음 표지도 넣어주시고 물결도 막 넣어주시고 그 오늘 행복했던 기분이 막 문자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저도 소개해드리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다음에 꼭 슈크림 호두 과자 사 먹어보시고 어떠셨는지 후기도 알려주세요. 5174님, 안녕하세요 오당재. 이제 점점 가을이 오나 봐요. 동네 공원 감나무에 열매가 조금씩 조금씩 익어가서 찍어서 보내요 하면서 사진도 공유해 주셨는데 저도 이 곳곳에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열린 감나무
요즘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 예쁘다. 오, 큼지막하게 잘 열렸네. 이러면서 바라보곤 했었는데 딱그 사진을 오늘 공유해 주셨네요. 우리 5174님이. 진짜 이 초록 열매들이 곧 이렇게 노랗게 또 주황빛으로 변해가겠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보겠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내실 건지,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오당지에 공유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0570님이 신청해주신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3, 2, 1,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2: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최민지님은 옥수수 농부예요. 내일도 옥수수 수확하는데 여기는 비 예보가 없어서 수월하게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젠디 옥수수 좋아해요? 하고 물어보셨네요. 그럼요. 옥수수 너무 좋아하죠. 오, 저희 근데 옥수수 농사 지으시는 청취자분들이 꽤 계시네요. 우리 민지님도 옥수수를 농사 짓고 계시고 내일도 수확을 앞두고 많이 분주하시겠어요. 그래도 내일은 다행히 비가 안 온다고 하니까 즐겁게 수확하셨으면 좋겠고 날씨가 잘 도와줘서 옥수수 수확도 수월하게 하시고 또 열심히 키운 옥수수 하나하나 잘 거두는 그 기쁨도 마음껏 누리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지연님, 내일은 수술 후 넉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서류를 챙겨서 보험 청구 후에 오후에는 가족들과 갈비를 먹을 예정입니다. 오늘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내주셨어요. 병원에 또 입원해 계셨어. 우리 지원님은 또 오늘 수술을 받으셨군요. 잘 회복되셨길 바라면서 내일 가족분들과 갈비도 맛있게 드시고요. 이혜원님, 열흘 전에 헤어진 애인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이 저의 내일 목표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하던 연락을 안 하니 허헛하고 또 전화 문자 하고 싶은 마음을 참기가 어렵네요. 점점점. 우리 회원님이 그 목표를 잘 지키셔야 될 텐데 그 열흘 전에 헤어졌는데도 그쵸.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죠.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이라면 그립고 그냥 한번 연락해볼까? 잘 지내나 한번 물어볼까? 뭐 해? 한번 보내볼까? 이런 마음 들 수 있겠지만 회원님 이렇게 하루하루 절 버티는 거예요. 일단 내일 하루 연락하지 않기 목표 잘 지켜보시고 외롭고 힘들 때 또 헛헛한 마음 드실 때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회원님의 마음껏 털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9173님이 골라주신 끝곡은요. 야호! 끝곡 선곡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적 윤석철의 쉼표 신청할게요. 우리 9173님이 신청해 주신 이적과 윤석철이 함께한 쉼표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3: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0시 뉴스입니다.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네팔 대홍수로 연락이 끊긴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해 네팔군과 합동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각 오늘 오전 8시 반쯤 네팔 육군과 함께 사고 지역 일대에서 합동수색을 실시했으나 이번 수색에서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육로수색팀이 사고 현장 인근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구간에서 네팔군의 도움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네팔 당국과 협력해서 수색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신속대응팀 내 육로수색팀 9명은 어제 실종자들이 머물던 캠프에서 약 2km 떨어진 람체와 실종자 1명이 근무한 위어댐에서 약 2km 떨어진 둔체까지 진입했으며 드론을 띄우는 등 사고 현장 주변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당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달 20일 고발인 조사 이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조 대법원장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경호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서 계엄의

0: 위헌, 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이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고발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도 해당 사건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배추, 사과, 소고기 등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8만 톤 이상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1,030억 원을 투입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추석 민생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대규모 금융지원도 이뤄져 대출과 보증을 포함해 명절 자금을 역대 최대인 43조 4천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 촉진을 위해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한시적으로 7%에서 10%로 높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가 개봉 27일 차인 31일 누적 관객수 9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개봉 27일 차에 900만 명을 넘어선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와 같은 속도입니다.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곳곳에 내리고 있는 비는 밤까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북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5에서 40mm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2도입니다. 박지민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부채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무더위 속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무인 생수 나눔 냉장고 이용해 보셨나요? 폭염에 지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시원한 생수 한 병. 이런 게 바로 생활 밀착형 복지 정책일 텐데요. 문제는 이 생수가 빨리 동날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일부 시민이 여러 병을 가져가거나 반복해서 이용하는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도입되고 있는 것이 QR코드나 전화 ARS 인증 방식입니다. 별도의 관리 인력 없이도 이용자가 인증을 거쳐야만 생수가 배출되는 방식인데요. 생명을 위협하는 극한 더위 대처하는 방식도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예, 안녕하세요. 손석희입니다. 지금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도연 씨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 월 1,200만 원 상당의 선물 보내준대요. 아, 진짜 대박이죠?
2: 예, 저도 상당히 마음이 끌리는데요.
3: 아, 근데 정선이 문천식 씨가 다 살려주고 이렇게 선물이 쏟아지는데 당장 써야죠.
2: 예, 그럼 저도 오늘 방송 끝나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라디오 시대 게시판에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쓰면 나 울어.
3: 아, 와, 그거 진짜 지저분해.
4: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자 컴퓨터는 아직은 먼 미래의 기술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양자 기업 파스칼이 2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나스닥에 상장했고요. 미국 정부도 최근에 양자 기업들에게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면서 직접 지분까지 확보하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양자 컴퓨터는 정말 이제 실제로 작동하면서 돈도 버는 그런 현실적인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걸까요? 양자 컴퓨터의 활용 범위부터 그 가능성, 그리고 어디까지 왔는지까지 잠시 후에 디지스트의 정지훈 겸임 교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9월 1일 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있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있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있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있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네, 양자 컴퓨터 어디까지 현실화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플러스, 디지스트의 정지훈 겸임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3: 네, 오늘은 이제 양자 컴퓨터가 뭔지,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와 있고 얼마나 현실화되어 있는지 등등 좀 어디 가서 양자 컴퓨터 얘기 좀 하면 이제 나도 좀 아는 척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좀 만들어 보려고 네. 모셨어요.
4: 네. 네, 알겠습니다.
3: 양자 컴퓨터 말고 그냥 컴퓨터는 알겠어요.
4: 네, 네.
3: 뭐 근데 양자 컴퓨터는 그럼 뭐예요?라고 물으면
4: 네, 네.
3: 뭐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하면 그나마 좀 쉬워요.
4: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문제를 잘 푸는 컴퓨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연 현상을 그대로 양자 역학 현상을 그대로 컴퓨터로 바꾼 컴퓨터. 이렇게 바꾸거든요.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3: 예.
4: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디지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실 세계를 디지털로 계산을 해내야 되니까 0101로 예. 계산을 해내야 되니까 일단 디지털 세계의 데이터로 바꿔야 돼요.
3: 그렇죠.
4: 예, 그런 걸 우리가 샘플링이라 그러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소멸되거나 생략되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3: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면 사람이랑 똑같지만 그걸 자꾸 그렇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네네네. 에이 뭔가 뭉개지네.
4: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3: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게
4: 네.
3: 0도 아니고 1도 아닌 걸 0 또는 1로 표현하다 보니 생기는 오차지요.
4: 그렇죠. 예, 지금 그것도 굉장히 좋은 비유고요.
3: 예.
4: 그런데 이제 보통의 문제는 대부분 그걸로 잘 풀 수가 있거든요.
3: 그렇죠.
4: 보통의 문제는.
3: 그렇죠.
4: 예.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화학 쪽이라든지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우주라든지 뭐 이런 거 하게 되면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 원자와 원자 뭐 이런 걸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서 현재 디지털 컴퓨터가 지금 잘 풀어내지를 못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3: 시간이 많이 걸려서.
4: 네네.
3: 예.
4: 그래서 이제 그 양자 세계의 현상은 양자 세계의 현상을 풀어낼 수 있는 컴퓨터로 풀어야 된다. 이게 이제 1981년에 이제 기자님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리차드 파인만이라고
3: 아 그분
4: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가 계십니다. 아,
3: 잘 지내시나?
4: 돌아가셨죠.
3: 돌아가셨죠.
4: 예, 1981년에 이제 리차드 파인만이 예. 81년이니까 이미 PC가 나왔을 컴퓨터가 나왔을 때거든요.
3: 네.
4: 지금 이 컴퓨터 가지고서는 이 과학자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문제 못 푼다. 이런 컴퓨터로는 지금 현재 컴퓨터로는
3: 예.
4: 그러니까 양자 역학 현상을 그대로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컴퓨터를 제안을 하고 그런 게 나와야 이런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을 거다라고 그 개념은 1981년에 잡았고요.
3: 개념은
4: 네. 근데 이제 참 웃기게 순서가 좀 재밌긴 해요. 컴퓨터가 제일 늦게 나오거든요. 2000년대 넘어서 나오는데 1990년대에 만약에 그런 컴퓨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MIT 교수님 한 분이 아 그러면 그런 컴퓨터가 나온다면 이런 문제를 잘 풀겠네 쇼라고 하는 분이 특히 유명한데 그게 암호 푸는 문제에 적용하는 알고리즘을 짜셨어요.
3: 아 컴퓨터의 원리는 이미 내 머릿속에 있고 다 있으니
4: 네네네.
3: 구현이 안 됐을 뿐이지.
4: 네, 컴퓨터가 없을 뿐이지 하고 알고리즘을 먼저 계산을 해냈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러 기업들이 진짜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실험 하다가 2000년대 후반에 드디어 컴퓨터가 나오게 된.
3: 아. 네,
4: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3: 그럼 그 컴퓨터는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건
4: 네.
3: 이놈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참 신통하게 일을 잘할 부분이 있는데 만들기가 어렵네라는 거잖아요.
4: 그렇습니다.
3: 만들기는 네. 왜 어려워요?
4: 양자 현상을 시뮬레이션 해야 되기 때문인데
3: 예.
4: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어떤 이런 세계에서는 뉴턴의 역학이 지배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3: 네.
4: 그러니까 그거는 이 세계고 거대한 걸로 가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상대성 이론이 지배를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미소한 현상이 나타나도록 환경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 환경 조성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3: 아, 양자의 세계를 컴퓨터가 직접 구현해야 거기서도 그걸 돌릴 수 있는데.
4: 그렇죠. 예, 알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네. 구현만 되면 그래서 큐비트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예.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회로를 짜고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건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큐비트를 구현해 가지고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환경을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동안 잘 못 만들었건데 최근에 이제 그 절대 영도에 가게 되면 초전도 방식으로 하면 이게 되는데 그게 제일 처음이었어요. 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쓸모가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항상. 네. 초전도 방식으로 제일 먼저 구현을 한 것들을 써보니 이거 생각보다 쓸 데가 있는데.
3: 되는데 진짜 이론처럼.
4: 네, 되기도 하고 이론처럼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큐비트 수가 좀 작으니까 이거 늘려보자 하고 이제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달라붙어서 공학자고 물리학자들이 달라붙어서 옛날에 이제 컴퓨터도 진공관 컴퓨터가 제일 처음 나왔거든요.
3: 네.
4: 그 진공관 컴퓨터가 나왔을 당시에 방만한 컴퓨터를 커지죠. 만들었었어요. 초기에
3: 예, 예.
4: 이론은 똑같은데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릴레이를 쓴다, 자석을 쓴다 여러 가지를 하다가 트랜지스터가 점령을 합니다. 나중에 트랜지스터가 IC로 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반도체 컴퓨터가 되면서 그
3: 진공광 회로를 사실상 압축시켜 놓은 거죠.
4: 그렇죠. 네, 그렇게 된 거와 마찬가지로 초전도체 방식의 슈퍼컴퓨터, 그 양자 컴퓨터가 지금은 진짜 크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돈도 많이 들고 그렇지만 좀 있으면은 이제 뭐 광자 방식이나 중성원자 방식이나 여러 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소위 얘기하는 지금 현재 컴퓨터의 트랜지스터 시대를 열기 위해 열심히 경쟁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 그럼 어디 가서 저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으면 약간 먼 산 바라보면서 그게 양자의 세계를 실제 현실에서 구현하는 게 좀 난이도가 있어서 이게 빨리 상용화되기는 좀 어렵지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너 양자 컴퓨터 좀 아는구나 이런 답을 얻겠군요.
4: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수요 공급으로 보면은 저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각자 쓰기가 어려우니까 클라우드처럼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방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3: 양자 컴퓨터를 한 대만 네. 가지고 이제
4: 나눠 쓰는 거예요.
3: 옛날에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 빌려주듯이.
4: 네, 예, 예. 그렇게 시간으로 해서 나눠 쓰는데
3: 네.
4: 제가 이제 뭐 자문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고 그다음에 글로벌하게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어떤 소식을 좀 들어보면은 수급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3: 수요가 많아요?
4: 수요가 거의 10대 1 이상. 그러니까 한참 기다려야 돼요. 양자 컴퓨터 공급을 빨리 늘릴 수가 없거든요.
3: 미세한 원자보다 작은 세계를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상태로 구현을 해야 되니까.
4: 네네네. 그걸 하기 위해서
3: 초전도도 만들어야 되고.
4: 그렇죠. 부품이나 소자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특수한 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공급이 잘 안 돼요.
3: 네.
4: 그러니까 이제 또 AI가 되니까요. AI 시대에 들어가니까 AI가 양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또 좀 해주거든요.
3: 예.
4: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알고리즘 짜서 이렇게 프로그램 하면 되겠네 하고 과학자들 같은 경우에 그걸 또 할 거 아닙니까?
3: 네.
4: 그럼 수요는 계속 늘겠죠. 그런데 공급이 안 들어가요.
3: 그럼 가격을 올려야죠.
4: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상용화가 됐냐는 질문에 상용화 이미 잘 돼서 돈들 열심히 내고 쓰고 있는데.
3: 아하, 쓰는 분들은 쓰니까 네. 상용화 되긴 된 건데.
4: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용화, 저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하고 빗대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자율주행, 그러니까 다 핸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다니는 그런 시대는 안 됐지만 요즘에 보면은 그래도 크루즈 컨트롤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자율주행 그 기능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잖아요.
3: 예.
4: 많은 차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건 상용화 되었다고 해야 되냐 상용화 되지 않았다고 해야 되냐 애매하거든요.
3: 네.
4: 예, 양자 컴퓨터도 딱 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돈 내고 쓰는 사람도 있긴 있으나
4: 그렇죠.
3: 속 시원하게 예. 다 누구나 쓰는 상황은 아니고
4: 네, 그렇죠.
3: 그 한계는 있으니
4: 예,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요.
3: 그럼 그걸로 네. 양자 컴퓨터로 만들어서 아무튼 그 한 시간에 얼마를 받든 해서 돈 버는 기업도 있다는 거잖아요.
4: 그렇죠. 네.
3: 어디가 얼마나 벌어요?
4: 뭐 숫자를 좀 보면은 예. 뭐 대표적인 데가 아이온큐 같은 회사 지금 상장돼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3: 네.
4: 아이온큐라든지 리게티라든지 이런 회사들 대부분이 돈을 좀 벌어요. 근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R&D 투자라든지 또는 뭐 구현하는 데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3: 예.
4: 아직 수지타산을 못 맞춰요.
3: 이제
4: 그게 문제지 마치 매출을 못 내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는 들어가는 돈이 그 개발비하고 이런 것이
3: 더 든다.
4: 드는 걸로 이제 어쨌든 그래도 매출이 한 세 갈래 길로 좀 나오고 있는데 가장 많은 매출 나고 있는 거는 우리가 AI 같은 거 쓸 때 클라우드 컴퓨팅 이렇게 해가지고 접속해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3: 예.
4: 그 비슷하게 시간당 단가 빌려서 얼만큼 썼다를 이제 그 계산을 해가지고 돈을
3: 예.
4: 받아요.
3: 아, 그냥 시간당으로 끊는 것도 아니고.
4: 예, 예. 네네. 시간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이걸 썼는지를 예, 활용한 그걸 딱 미터링을 쫙 해가지고 그걸로 계산을 해서 돈을 내는 방식으로 지금 제일 돈을 많이 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를 썼을 때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배터리 같은 거 개발하는 뭐 자동차 회사들이 제일 돈을 많이 쓰는데 자동차 회사라든지 아니면 제약회사들 신약 개발해야 되니까.
3: 예를 들면 어떤 때 써서 돈 벌어요? 양자 컴퓨터를 그리고 비싼 돈 내고 쓰면 돈값을 해야 되는데.
4: 네네네.
3: 예를 들면 어떤 거 필요할 때는 야 비싸도 양자 컴퓨터 잠깐 돌려봐.
4: 네네네.
3: 왜 합니까?
4: 지금 당장 같은 경우에는 논리큐빅 기준으로는 큐비트를 수십 개 정도밖에 구현을 못 하거든요. 수십 개. 그럼 수십 개 정도로 풀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3: 예.
4: 수십 개로 웬만큼 풀 수 있는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게 신약 개발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신소재 개발하는 거. 그래서 화학 계열 쪽.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양자 현상이 조그만 원자의 어떤 시뮬레이션 쪽을 잘한다 그랬잖아요.
3: 예.
4: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화학이지 않습니까?
3: 음흠.
4: 그래서 화학하고 연계되어 있는 쪽이 제일 빨리 지금 쓰고 있습니다.
3: 그게 굉장히 기존 컴퓨터로는 시간 많이 걸리는 영역이었나 봐요.
4: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양자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예. 사실은 신약을 그냥 그 간단하게 말씀을 좀 잠깐 드리면은
3: 예.
4: 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요. 약간 퍼즐 맞추기나 열쇠 꽂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단백질이라고 하면은 우리 몸은 대부분 단백질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3: 예.
4: 이 병이 생기기도 하고 치료도 하는 거거든요.
3: 음흠.
4: 그럼 구조가 되게 다양하게 생겼습니다.
3: 예.
4: 그럼 그 구조에 이 분자가 딱 끼어 들어가 가지고 그걸 막거나 아니면 흉내를 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약을 만드는 거거든요.
3: 예.
4: 실제로 이게 붙는다는 방식이 물리학적으로는 사실은 그게 굉장히 많은 양자 역학적 현상에 의해서 붙고 떨어지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3: 네.
4: 그러니까 그거를 근사해가지고 아 대충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만들면 되겠네 해서 그거를 화합물을 만든 다음에 실험을 해요.
3: 아 실제로 그러니까 붙는지.
4: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알 수가 있으니까.
3: 한번 해보려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데.
4: 그렇죠. 그래서 신약 같은 경우에도 원래 처음에 이 역사를 보시면은 독성부터 시작한 거예요. 독성부터. 독이 약되는 거거든요.
3: 어허허허.
4: 사실은.
3: 예.
4: 그 문제는 결국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이 약이 열쇠고 그다음에 이게 자물쇠, 그 붙는 자리가 자물쇠로 생각하시면
3: 네.
4: 열쇠랑 자물쇠를 잘 맞추는 작업하고 되게 비슷해집니다. 사실은.
3: 그거를 그러면 생각하면. 여러 네. 개 해보는 게 너무 어려운 상태에서 양자 컴퓨터는 그걸 빨리 하더라.
4: 네, 그렇죠. 예를 들자면 자물쇠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자물쇠에 맞는 열쇠를 어떤 건지 모르는데 8개 중에 하나야. 그럼 8번 하면 되겠죠.
3: 그렇죠.
4: 그 0101로 하면 8비트예요.
3: 네.
4: 그래서 8비트 안에 다 해결이 납니다.
3: 네,
4: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열쇠 자물쇠 작용하는 패턴이 여러 개란 말이에요. 원자 세계에 가게 되면은.
3: 음흠.
4: 이 패턴 여러 개를 동시에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수의 열쇠와 굉장히 많은 수의 자물쇠를 동시에 테스트하는 문제로 바뀌어요.
3: 아, 그러니까 자물쇠 100개 쌓아놓고 열쇠 100개 쌓아놓고 서로 네네네. 이름은 안 써놓고 그냥 대충 흩어놓은 상태에서.
4: 그렇죠.
3: 야, 그 한 쌍만 가져와봐. 그럼 미쳐버리죠.
4: 네네네.
3: 이 자물쇠에 그렇죠. 맞는 열쇠가 뭔지 뭐
4: 네.
3: 그런 상황이군요.
4: 그래서 중간 단계로 나온 게 그게 병렬 컴퓨팅. 그게 엔비디아 같은 데서 만드는 GPU가 이런 걸 이제 하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3: 무식하게 다 해보는 건가 보군요.
4: 한 번에 이제 한 개씩 하나씩 하면 8번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한 번에 열쇠 8개씩 준비할 수 있고 한 번에 자물쇠 8개씩 준비할 수 있으면
3: 그럼 빠르겠네요.
4: 그래도 좀 빠르잖아요. 그런데 이거 그래서 코어가 늘어난다는 게 그런 의미인데 그렇게 해서 중간으로 좀 해결을 해본 거고
3: 예.
4: 양자 컴퓨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좀 상상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열쇠 모양이 앞에 톱니 있잖아요.
3: 예.
4: 그게 계속 변해요.
3: 으흠.
4: 그리고 자물쇠도 모양이 계속 변해요.
3: 예.
4: 걔를 그냥 1대1로 하면
3: 예.
4: 순식간에 100개, 200개가 그냥 한 번에 시뮬레이션 돼서 답이 나와.
3: 아.
4: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3: 아, 이걸 5만 번 맞춰보지 말고.
4: 네네네.
3: 열쇠 하나를 들고 열쇠 끝에가 막 변한다고 생각하고.
4: 네네. 자물쇠도
3: 자물쇠
4: 막
3: 구멍이 막 변한다고 생각하고.
4: 그렇죠.
3: 스르르르 넣어보면.
4: 네. 그러면.
3: 르르르르 하다가 딱 답이 나온다는.
4: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물쇠 이 모양하고 열쇠 이 모양하고 답이네.
3: 그렇지.
4: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3: 예.
4: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최적화된 데 잘 풀리는데. 그 가만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배터리를 완충시키는 소재 중에 어떤 상황에서 그게 가장 잘 현상적으로 맞는지라든지
3: 아 과학자들이 일일이 해봐야 되는 거
4: 그렇죠
3: 지쳐서 떨어지는 네. 그런 걸 주로 잘하는군요. 네.

0: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어림짐작 내지는 이런 모델을 세운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시뮬레이션에서 대충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로 될것 같은데 해가지고 갖고 와서 테스트를 해요. 근데 이 테스트를 하는데
1: 시간도 걸리고.
0: 시간도 걸리고 돈도 들어가고 오열해 버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후보를 진짜 많이 줄일 수 있으면 그럼 어마어마한 발전이 일어나겠죠. 네, 그래서 신약이라든지 소재 쪽이 일단 제일 빨리 가는 게 이제 이런 이유입니다.
1: 교수님, 그거 듣다 보니까요. 그러면
0: 네.
1: 그런 거에만 쓰지 말고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 결혼 정년기 남녀들을 각각 그 실제로 뭐 성격이라든가 뭐 이런 거 구현해서
0: 네.
1: 이 사람이랑 살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는지 저 사람이랑 살면 어떤지 상황을 다 일일이 그거를 시뮬레이션 하면
0: 네. 네.
1: 야, 김똑똑 너는 저 친구하고 제일 잘 맞아.
0: 네.
1: 너는 이 친구하고 잘 맞아. 이게
0: 네.
1: 나올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조합 문제라고 부르거든요.
1: 예.
0: 조합 문제도 잘 풀어요. 그 금융 쪽에서 제일 많이 얘기가 나와요.
1: 아, 암호 푸는 거.
0: 아, 그것도 있지만 그 ETF 상품 제조합 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1: 예.
0: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ETF 같은 경우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포트폴리오가 다섯 개, 여섯 개인데 예를
1: 예.
0: 들어서 그럼 전부 다 매해 변동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가격이. 예.
0: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걸 집어넣고 어떤 거 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은 사실은 액티브 ETF다 그러면은 그 펀드 매니저들한테 그냥 맡기는 거잖아요. 예.
1: 그렇죠.
0: 근데 만약에 이거를 한 100개, 200개가 들어가 있고 그거를 어떤 걸 빼고 넣고를
1: 얘를 샀었더라면 어땠을까?
0: 그렇죠. 그런 거를 여기 계산을 갖다 이게 왜 못하냐 하면 한개 종목, 한개 종목마다 전부 다
1: 매번
0: 변동이
1: 바뀌어야
0: 심하잖아요.
1: 되니까.
0: 그리고 얼마나
1: 그렇죠.
0: 올리고 내리고도 변동이 심하잖아요.
1: 네.
0: 뭘 선택해서 뭘 조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체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계산량이 엄청나요.
1: 그렇겠네요.
0: 예,
1: 바로바로.
0: 그러니까 이제 금융회사들이 이 조합 문제 같은 경우 금융회사들이 제일 열심히 하고
1: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약을 만들어서 성공한 케이스도 나오나요?
0: 네, 지금 사실은 저도 양자 컴퓨터 전문가라기보다는 이제 테크놀로지 전반을 다 보는 쪽인데 AI도 그렇고 사실은 그래서 AI를 훨씬 더 오랫동안 해왔었는데 제가 양자 컴퓨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그 다른 사람도 생각한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 옛날에 무슨 그 소설 같은 데 나오는 거지 이게 금방 상용화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보고 있다가 2025년 1월에 그 네이처에 논문이 하나 나게 됩니다. 그게 2025년 1월 달에 케이라스라고 하는 그 항암제 그 옹코진이야 그래요. 이거 종양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종양 유전자. 이 종양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종양을 일으키게 만드는 유전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통 그 타겟으로 해가지고 항암제 개발을 많이 해요. 그런데 보통 5대 종양 유전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제가 그래도 의사 자격증이 좀 있다 보니까 이 관련된 것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1: 지금 의사 선생님이에요?
0: 네, 저 의사 자격증은 갖고 있어요.
1: 뭐 마치 뭐 운전면허증 있다는 듯이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십니까? 깜짝 놀랐네요.
0: 네, 저 이제 박사는 의공학으로
1: 아,
0: 제가 옵틱스 전공했기 때문에
1: 그러셔서,
0: 광학 전공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거를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많이 알려져 있는 소위 얘기하는 메이저 종양 유전자는 대부분 이제 타겟 그 종양 치료제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은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 하나가 아직까지도 신약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케이라스라고 부르는 친구거든요. 이 케이라스가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가장 아프면서도 이제 아직까지도 약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췌장암이에요.
1: 췌장암 예,
0: 네.
1: 들어봤어요. 예.
0: 췌장암의 90%가 케이라스를 발현하고요. 그다음에 폐암. 그러니까 이런 암들이 가장 이 중요한 유전자인데도 불구하고 약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 케이라스라고 하는 애가 자물쇠로 치자면 자물쇠에 꽂을 자리가 별로 없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아하, 잘안 맞는구나. 웬만한
0: 네, 그래서
1: 열쇠는.
0: 웬만하면 이 자물쇠 여기를 좀 집어넣는 열쇠를 만들면 될것 같은데 보통은 구멍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꽂아가지고 어떻게 좀 해결해 볼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얘가 좀 매끈매끈하게 생겨갖고 좀 그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까지 약이 안 나왔어요. 그랬는데 2025년 1월 달에 그 AI하고 16qubit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16qubit 정도의 양자 컴퓨터를 두 개를 활용을 해서 이 신약 후보를 찾아낸 논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스타트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문헌 조사를 해보면 이런 화합물은 여기 쓰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럼 이게 실험 가능한 리간드라고 불러서 650개를 그렇게 찾아요. 예, 그 다음에 이거를 650건만 하면은 이제 후보가 너무 작으니까 AI를 이용해서 증폭을 시켜요. 그렇게만 85만 개까지 늘렸습니다.
1: 예.
0: 85만 개까지 늘렸고, 그 다음에 화합물 데이터베이스에서 대충 맞을 것 같은데를 또 한 25만 개를 뽑았어요.
1: 25만 개요?
0: 네네. 그럼 110만 개가 나옵니다.
1: 예.
0: 110만 개 정도는 그래도 그 소위 얘기하는 후보로 둬야 한 개 찾을 수 있을까?
1: 그중에서 진짜로
0: 해가지고 맞는... 집어넣어요. 예, 집어넣고 나서 더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과연 그 암에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를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걸 이렇게 그 엮어가지고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엮어내가지고 만들어내는 작업은 기존 AI를 써요. 그게 이제 LSTM이라고 부르는 걸 이제 보통 많이 쓰게 되는데.
1: 그러니까 AI도 같이 힘을 같이 보태줘야 되는군요.
0: 네, 같이 예. 써야 돼요. 이거 예. 같이 쓰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AI 같은 경우에도 생성형으로 가게 되면, 생성형이거든요. 이런 종류가 다. 생성형으로 가게 되면은, 앞에 시제처럼 뭐뭐뭐를 던져줬을 때 그걸로 글을 쓰는 게 달라지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좋은 글을 쓰고 더 좋은 여러 가지를 하려면 단어 여러 개를 어떻게 조합해서 잘 던져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작업을 기존 AI가 잘 못해요. 처음에 씨앗을 만들어내는 거 잘 못하거든요.
1: 아, 그것도 또 그럼.
0: 네, 그걸 양자 컴퓨터로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걸 최종적으로 실험을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합성을 해.
1: 네.
0: 합성을 해가지고 약을 이제 동물 실험 비슷하게 그 넣어볼 거 아닙니까? 두 개가 일단 작동하는 걸 확인을 했는데 두 개 다 전부 양자 컴퓨터에서 나온 거에서 나왔고 한 개는 이제 기존의 이 케이라스 항암제 승인 난 게 딱 한 개가 있거든요.
1: 예.
0: 한 개가 있는데 이 항암제가 특정 어떤 유전 형에만 딱 작동을 해요.
1: 야, 양자 아니었으면 못 찾을 뻔한 친구네요.
0: 그렇죠. 그래서 후보를 2025년 1월 달에 이게 실제로 찾는 작업을 유수의 대학하고 기업이 같이 결합해서 이걸 하게 됩니다.
1: 야, 그러니까 없었으면 안 됐을 일이네요.
0: 네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든지 이게 된단 말이야 하면 그때부터 좀 달라지잖아요. 저도 이거 진짜로 쓸 수 있게 됐구나. 16큐빗으로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구나는 걸 알게 됐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꿈의 기술이어서 아무도 안 쓰는 소설 같은 이야기, 그런 단계는 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 쉽지는 않지만 성과가 하나씩 나온다.
0: 그렇죠. 네.
1: 알겠습니다. 2부에서는 신약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는 또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좀 들어야 되는데 2부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0: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예, 디지스트의 정지훈 겸임 교수와 함께 양자 컴퓨터의 활용 이야기를 한참 듣다가 1부가 마무리됐네요. 2부에서도 또 생각보다 재미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그러면
2: 다행이네요. 사실은
1: 먼 세상 이야기 또 와서 네. 아유 또 그 얘기 해주실 거고 나는 답답하고 그러겠는지라는 생각했는데 이게 원리도 대충 이해가 되고 특히 시간이 무한대라면 이거 없이도 되기는 되는 일이지만 사실 시간이 무한대라는 게 그게 불가능하다는 네. 얘기죠. 그런데 네. 네. 그거를 시간을 압축시켜서 내버려뒀으면 3만 년 걸리는 일을 압축해서 할 수 있다는 건 인류가 3만 년 후에나 찾아냈을 신약을 지금 찾아낸다는 거잖아요.
2: 그렇죠. 네.
1: 그러니 진짜 고맙기도 고맙고 신통하기도 신통하고 그런 거네요. 그런데 일부에서 아까 기존 방식으로 찾아낸 게 4개고 뭐 양자 컴퓨터를 동원했던 8개 나오고 하니까 꽤 많이 나오지는 않는구나.
2: 네네. 그렇죠. 그만큼 많이 돌려야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그러나 네. 양자 컴퓨터가 찾아낸 그놈이 최종 후보가 됐다는 말씀이니까.
2: 네네네.
1: 그 없었으면 4개 대충 골라놨던 거 다 실패네 하고 또 돌렸어야 되는
2: 거죠. 그렇죠. 그게 문제가 이제 그 후보로 올라가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임상까지 가게 되면은
1: 예.
2: 이게 보통 이제 성공률이 1% 보거든요. 근데 시간은 또 10년씩 걸리잖아요.
1: 그렇죠.
2: 10년 동안 돈 퍼부어가지고 이게 제일 유력한 것 같아서 만들었는데 실패했어.
1: 그렇죠. 그
2: 다른 약 이제 만들어봐. 이래야 되거든요.
1: 제 머릿속에서는 왜 10년 살았는데 이 사람 아닌 것 같아라는 그런 느낌도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2: 그렇죠.
1: 봤는데
2: 그럴 수 있죠. 초반에 알았어야 되는데
1: 그렇죠. 자꾸 그 생각이 떠오를지 모르겠는데 곧 적용된다니까. 이런 분야 말고
2: 네네.
1: 다른 분야에서는 어디서 또 활용되고 있습니까?
2: 일단 제일 많이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신약하고 비슷한 화학 계열 쪽인데
1: 예. 예.
2: 그중에서도 신소재하고 배터리 쪽이 지금 제일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배터리 안에 리튬이온 갖고 많이 하잖아요. 그럼 리튬이온이 정극하고 양극재라는 얘기 들어보셨 양극재 음극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1: 네.
2: 그런 거하고 어떤 반응을 통해 가지고 이게 충전도 되고 뭐 이러는 거거든요.
1: 그래서 소재를 되게 다양하게 쓰더군요.
2: 그렇죠. 뭐, 그래서 그 소재들을 예. 잘 조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뭐 삼원계니 LFP니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1: 예, 예, 예.
2: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의 어떤 상호작용이 전부 양자역학이에요. 생각해보면.
1: 아, 실제로 그것도 시뮬레이션 해보려면.
2: 네,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근사계산이라고 해서 기존 컴퓨터를 가지고서 해본 다음에 아,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써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실험을 그다음부터 해요.
1: 네.
2: 그래가지고 뭐 완충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안정성도 있어야 되고 폭발하면 안 되고 막 별의별 거 다 해볼 거 아닙니까?
1: 네.
2: 그렇게 해가지고 새 소재를 하나 검증하는데 보통 수년이 걸려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아까 신약이랑 비슷하죠.
1: 아니면 그 수년간의 세월이 그냥 날아가는 거죠.
2: 그렇죠. 만약에 이거 해서 충방전을 수천 사이클 했는데 아 처음에 한 20번 100번 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1: 네.
2: 야 이게 한 1000번쯤 했더니 갑자기 충전 효율이 30%로 떨어지네.
1: 음흠.
2: 이건 못 쓰잖아요.
1: 그렇죠.
2: 예, 그리고 중간에 이러다가 괜찮았는데 만 번째쯤에 폭발했어.
1: 아, 그것도 안 되지.
2: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근사한 거를 이렇게 후보해 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1: 예.
2: 만약에 여기에서 훨씬 더 근접한 거를 빨리 찾을 수 있다면 그러면 개발 기간이 통째로 줄어듭니다.
1: 그럼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그 물질을 찾으면 얘는 만 시간 하면 폭발하니까 버려. 이것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2: 아, 그거보다는 정확하게는 그 확률을 좀 낮출 수 있다는 거죠.
1: 그렇겠죠. 그럼 그 얘기죠.
2: 네, 결국에 그러니까 비용 문제예요. 아까 그 신약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논문 같은 경우에 두 개 중에 그게 얻어 사실은 그게 다 양자 컴퓨터였던 게 확률적으로 좀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1: 예.
2: 양자 컴퓨터에서 찾았다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게 이제 경우의 수를 훨씬 더 진짜 랜덤처럼 제대로 하기 때문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한 거 보면 한 30%쯤 좋았다라고 계산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 큰 거죠.
1: 그럼 양자 컴퓨터의 네. 성능이 더 좋아지면 어떻게 좋아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 성능이 좋아질수록 이 그 오차 확률이 줄어요.
1: 네,
2: 점점 더 좋아져요.
1: 마치 실제 현실을 그대로 구현했다는 걸 테니까.
2: 네, 그렇죠. 그래서 16큐비트 정도 가지고 이 정도였는데 계산해 보면 이제 32큐빗이나 64큐빗으로 했으면
1: 아, 진짜 정확한
2: 아까 20몇 프로 정도가 30% 좀 안 되게 더 좋아졌을 게 40% 6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까지 계산하고 증명했거든요. 그러니까 큐비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더 정확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고.
1: 해상도 높아진 높은 카메라로 찍으면 리얼하듯이.
2: 네네. 그래서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다들 또 이쪽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현대자동차는 아이온큐라는 회사랑 예. 작업하고 있고, 그다음에 포드라는 회사가 이제 컨티눔이란 또 회사가 또 유명한데 거기랑 예. 하고 있고, BMW, 에어버스 이런 회사들은 역시 여기도 컨티눔이랑 하고 있고, 폭스바겐도 IQM이랑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자동차에서 상당수가, 특히 전기자동차 만드는 배터리 만드는 상당수가 양자 컴퓨터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최적화하고 이 배터리 효율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고
1: 배터리에 있죠. 들어가는 좋은 재료 찾는 데 쓴다. 네.
2: 사실은 대부분의 신소재 다 해볼 수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신소재 중에서 제일 핫한 게 배터리 소재더라고요, 이게.
1: 그러니까 잘 찾으면 돈 크게 되는 거.
2: 네, 그래서 아직은 이제 그쪽으로 다들 많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금융 쪽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제일 빨리 돈이 되니까 아무래도 포트폴리오 최적화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 아주 정확하게 해낼 수 있다.
1: 미리 해보면 되니까.
2: 미리 그렇죠. 그러니까
1: 결국은 양자 컴퓨터는 요약하면 미리 해볼 수 있는 거네요.
2: 그렇죠.
1: 모든 게 다 네, 신약도 네. 얘랑 얘랑 조합해봐.
2: 그렇죠.
1: 배터리도 얘 섞어봐. 네. 금융도 얘 팔고 얘 사봐.
2: 네네.
1: 그렇죠. 그거니까.
2: 그래서 미래 예측과 관련된 쪽에도 쓰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해요.
1: 아.
2: 기상 관측.

0: 이런 데서도 잘 쓰일 수
1: 그럴
0: 있고.
1: 수 있겠네요. 잘 네. 구현만 하면.
0: 네. 종류가 이제 다 그런 종류. 그런 종류에 되게 유리한 종류고 특히 금융 같은 경우에는 JP모건 같은 경우에 정말 정말 심각하게 하고 있거든요. 사내 양자연구팀 직접 두고 있고요. 그 JP모건 그 은행에 양자 컴퓨터를 실제로 직접 드렸어요. 네, 그리고 독자 알고리즘도 같이 개발하고 그 양자 컴퓨터 개발하는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1: 바로 그거는 네. 투자 잘하면 돈이 바로 되는 거니까.
0: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여러 은행들한테 야 우리 시스템 한번 써봐 이렇게 하면서 약간 수수료식으로 받으면 굳이 상품 만드는 거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금융 쪽에서도 많이 쓰이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물류 최적화 같은 거, 물류 최적화나 스마트 도시 이런 거.
1: 아, 이것도 어떤 루트를 통해서 배달하는 게 제일 저렴하고 빠를까? 요거 일일이 다 해봐야 되는 거니까.
0: 네네네.
1: 아, 해보는 거.
0: 그렇죠. 그런 종류들 그쪽들은 또 그 돈 단위가 크잖아요. 음흠.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에 들어가는 비용 정도는 우리가 낼 수 있어. 이게 두 개가 맞아야 돼요.
1: 이론적으로는 다양하게 되는데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좋은 배우자 찾는 법 내지는 네네네. 식재료 중에 뭐 넣으면 맛있을까 이것도 될 것 같은데.
0: 네네.
1: 야 그거 찾느라고 무슨 양자 컴퓨터를 돌려 그게 한번 돌리는데 얼만데.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걸 안 네. 하는 거지.
0: 네.
1: 상용화되면 진짜 다양한 용도에서 쓰겠네요.
0: 그렇죠. 지금은 사실은 한 시간 빌려가지고 이제 어떤 양자 컴퓨터 빌리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1: 시간당 대충 얼마네요?
0: 한 천만 원 이상 들어간다.
1: 천만 원?
0: 네네. 그러니까 쉽게 쓰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중간에 양자 네. 컴퓨터 쓰기 전에
1: 예.
0: 시뮬레이션으로 프로그램 같은 건 다 짜놓고
1: 연습해보고
0: 예, 야 실험실 잠깐 빌려준대 너 들어가가지고 모든 걸 레디 고 하면
1: 바로 할
0: 그때 10번이고 20번이고 돌려가지고 이게 확률을 올려야 되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프로그래밍이고 뭐고 다 해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잠깐 빌려서 쓰는데 그 가격이 뭐 몇백만 원짜리도 있지만 뭐 천만 원 수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양자 컴퓨터도 그 제공되는 하드웨어에 따라 좀 단가가 또 다 다르고 그러거든요.
1: 네.
0: 예, 지금 그런데도 한 10대 1 정도 시간을 예약을 못할 정도로 밀려있다라고 하죠.
1: 그럼 결국은 성능 좋은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그게 더 잘 되고 빨리 되고 정확해진다는 건데.
0: 그렇죠.
1: 양자 컴퓨터라는 게 오늘 배운 바에 의하면 그 양자의 세계 우리가 그 10억 분의 1 같은 원자의 아주 작은 그쪽으로 파고 들어가면 현실과는 다른 묘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묘한 현상을 실제로 현실에서 재현을 하면
0: 네.
1: 그게 이제 양자의 원리가 되고 그 양자 컴퓨터다 그 말이잖아요.
0: 네네, 그렇죠.
1: 그러면 그거를 잘 재현하면 그게 좋은 양자 컴퓨터, 성능 좋은 양자 컴퓨터인데.
0: 네네.
1: 그 성능 좋은 양자 컴퓨터를 만들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무슨 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0: 아, 그래서 그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소프트웨어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두 가지 네, 양쪽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일 먼저 시작된 게 초전도체 방식이란 걸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1: 설명해 주셨죠? 그 초전도체 만들면
0: 네네네.
1: 뿅 된다고?
0: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소위 얘기하자면 레시피가 공개가 된 상황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에서도 초전도체 방식으로는 양자 컴퓨터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초전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 영도까지 거의 내려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273도입니다. 말이 쉽지, 그게 마이너스 273도로 내리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소위 얘기하는 어마어마한 냉장고를 하나 사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그 냉장고를 만들 수 있는 데가 딱 두 군데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 반도체 저 ASML 장비 밀려있듯이 밀려있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무식한 냉장고 쓰지 않고 하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네, 네.
0: 네, 그래서 초전도체 방식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안착도 됐고 어떻게 오류를 풀면 되는지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도 되고 이러다 보니 뭐 우리가 많이 아는 회사들 뭐 IBM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전부 초전도체 방식으로 지금 하고 네. 있고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1: 돈만 들이면 되니까.
0: 네, 그렇죠. 네, 리게티도 있고 대신에 소프트웨어라든지 환경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서 최대한 여러 군데 서버를 제공하는 쪽으로 가봅시다. 이제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1: 예.
0: 또 과학자나 또 새로 나오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트랜지스터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야심을 가진 회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1: 예.
0: 예,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이온트랩 방식이라든지 그게 이제 IonQ 같은 회사가 대표적으로 이온트랩 방식을 하는 회사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광자 방식이 굉장히 뜨고 있는데 광자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실리콘 스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성원자 아까 잠깐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파스칼이라는 회사, 프랑스 회사인데요. 예. 그 회사가 지금 생산했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 회사가 중성원자 방식하는 회사입니다. 그 창업자가 또 노벨상 타신 분인데.
1: 그럼 광자 방식이든 이온 방식이든 중성원자 방식이든.
0: 네네. 그게 다 양자 현상 일으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미세한 작은 양자의 세계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그렇죠. 다양한 방법 중에 네네네. 중성원자 이용하면 중성원자 방식이고 이온 그렇죠. 이용하면 이온 방식이고.
0: 네네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초전자체 방식은 이제 재현도 되고 여러 군데서 아 이렇게 만들면 되네 하고 만들고 있는데 너무 진공관 컴퓨터 같아서 걱정인 거고
1: 네.
0: 나머지 방식들은 다 나머지 방식들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1: 장단점이 있겠죠.
0: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고 한참 경쟁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1: 그럼 지금까지는 몰랐던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양자 현상을 재현해서 컴퓨터로 만드는 방식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겠네요.
0: 뭐, 대표적인 방식이 아까 말씀드린 지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초전도, 이온 트랩, 중성원자, 실리콘 스핀, 광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1: 예.
0: 지금 여기에는 안 썼지만 올해 초였나요? 작년 초였나?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 예.
0: 마요라나 원이라고 또 자기네도 양자 컴퓨터 새로 개발한다고 발표한 거 있잖아요. 이건 반물질 이용하는 거거든요.
1: 반물질?
0: 네. 진짜 조금은 야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 중에 제일 골 때리는 제일 황당한
1: 좋게 말하면 혁신적인
0: 네 좋죠 진짜 혁신적이에요. 왜냐하면 물질 상태 전체를 양자 컴퓨터로 만들어 버린 거기 때문에 그게 되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게 진짜 되겠냐 안 믿는데 뭐 그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실험해 보겠죠. 그 중에서 실제로 상용화도 되고, 그 다음에 좀 대량의 큐비트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좀 비용이 너무 비싸면 곤란하죠. 예를 들어, 반물질 좋은데, 반물질 만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되겠어. 뭐 이래 버릴 수도 있잖아요.
1: 예.
0: 예 그런 종류는 못 되는 거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놓고서 경쟁하고 있는 중이에요.
1: 야 이게 발전만 하면 인체도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시간만 쭉 돌리면, 15살짜리 누가 병원에 갔을 때 너 잠깐만 넌 57세쯤 되면 이쪽에서 이런 거 생길 거니까 56세쯤 되면 그때 병원 한번 와. 뭐 그것도 되겠군요.
0: 그렇죠. 양자 의학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진짜. 유전자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서열은 이미 나온 거고
1: 예.
0: 그다음에 혈액을 통해 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지표들. 그러니까 그게 단백질로 보통 지표를 잡게 되는데
1: 예.
0: 지표들 뭐 등등 여러 가지를 모아 가지고 그다음에 살아온 궤적이라든지 그동안 증상이라든지 이런 거 쫙 넣어 가지고 자, 앞으로 무슨 병에 어떻게 언제 쯤에 저거 될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방하고 이건 갈고 필요하면 유전자 치료받고 이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죠.
1: 야.
0: 그거는 또 하나의 새로운 학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1: 그러면 이게 양자 컴퓨터가 점점 상용화되고 나면 이른바 요즘 인공지능 시대에서 돈 번다는 뭐 다양한 뭐 메모리도 네. 있고 GPU도 있고 필요한 게 있잖아요.
0: 네네.
1: 그럼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고 더 많아지면 뭐가 필요하고 누가 돈을 봅니까?
0: 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제일 재밌는 사례가 엔비디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1: 예.
0: 그 양자 컴퓨터 쪽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잘 알고 투자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25년 이제 작년 1월에 CES에서 젠슨왕이 양자 컴퓨터 30년은 걸릴 거야 이래 가지고
1: 네. 예.
0: 그날 그 말 하자마자 주요 기업들 주가가 거의 평균 40%가 떨어져
1: 예,
0: 하루에
1: 예.
0: 평균 40%가 떨어지면서 진짜 엄청 핫한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1: 예.
0: 이제 두 달 뒤에 3월 달에 그 엔비디아 GTC라고 하는 되게 큰 행사가 있는데 거기서 퀀텀 데이를 따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양자 기업 CEO들 다 불러들인 다음에 젠슨왕이 사과했죠. 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라고 사고를 하고 심지어는 이제 10월 달에는 워싱턴 DC GTC에서
1: 예.
0: MVQ링크라고 해서요.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양자 컴퓨터 프로세서하고 기존 엔비디아 GPU하고 연결하는 걸 만듭니다.
1: 네.
0: 이걸 연결을 하게 되면은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를 늘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해법이 좀 나오거든요. 이게 오류 계산 상쇄를 해서
1: 아까 카메라로 비유하면 해상도 높이는 거.
0: 네네. 예. 예. 그 비슷한 작업을 예. 하는 기술을 우리 그 엔비디아가 발표를 해요.
1: 음흠.
0: 그리고 이제 연말에 이제 뭘 발표하냐면은 쿠다라고 들어보셨죠? 쿠다.
1: 네.
0: 그게 뭐 이제 그 엔비디아 GPU 시대를 연 소프트웨어 장본인이고 그걸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엔비디아 GPU가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한동안 굉장히 중요했었잖아요.
1: 엔비디아 거 안 쓰면 쿠다를 못 쓰니까.
0: 네네네.
1: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는.
0: 네. 그래서 그거를 아까 그 GPU 연결하다 보니까 CUDA에다가 양자 컴퓨터인 Q를 붙여가지고
1: 예.
0: CUDA/Q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발표를 했어요.
1: 예.
0: 그리고 개발자들한테 열심히 쓰라고 나눠주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한번 해본 게임이다. 이제 이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니네들이 CUDA-Q로 왕창 개발을 해서 엔비디아 GPU하고 양자 컴퓨터를 같이 연결한 인프라 거를 쓰기 시작을 하면
1: 엔비디아 GPU
0: 이 시장은 내 시장. 이 시장도 내 시장. 이렇게 되잖아요.
1: 예.
0: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엔비디아가 지금 가장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엠벤처스라고 엔비디아가 투자하는 투자 암이 있거든요.
1: 예.
0: 거기에서 세 군데 투자를 했거든요. 사이퀀텀이라고 광자식 양자 컴퓨터 만드는 회사랑 QIRA라고 중성원자 하는 회사랑
1: 예.
0: 퀀티눔이라고 이온트랩 하는 회사랑 세 군데를 투자를 했어요. 이게 딱 느끼기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그 초전도체 방식의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는 광자, 중성원자, 이온트랩에 하나씩 투자했잖아요.
1: 예.
0: 아무나 이겨라잖아요, 지금.
1: 음흠.
0: 얘네가 제일 유력한 것 같은데 얘네 셋 중에 하나는 1등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방식으로 가도 우리는 이 시장을 먹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엔비디아는 이렇게 가고 있고요.
1: 예.
0: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우리가 빅테크로 부르는 회사들도 침을 질질 흘리죠.
1: 뭐 아무래도 구글, MS,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0: 아마존.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GPU부터 시작해서 AI 인프라를 다 들고 있는데 엔비디아하고 똑같은 셋업을 할 수 있잖아요.
1: 아, 우리 AI를 써야만 이게 뭐 잘 돌아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0: 네네. 그래서 클라우드 인프라로
1: 네.
0: 양자 컴퓨터 회사들한테 가가지고 니네 어차피 팔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요 데이터 센터에 갖다 놓고 거기에 AI 연결해 줄 테니까 그걸 클라우드 시간으로 팝시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시간 빌리는 거 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 인프라 예. 빌려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양자 컴퓨터 회사는 그 양자 컴퓨터를 거기 제공을 하고 시간당으로 해가지고 근데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가 유통상 되는 거죠.
1: 그러네요.
0: 예, 그러면 예. 우리는 중간에 한 20% 떼고 니네 한 7, 80% 주게 그 정도나 줄지 모르겠어요. 발표가 안 나갖고 어느 정도 떼고 주는지 모르겠는데 뭐 평상 30% 먹지 않을까요?
1: 그러겠죠. 그러겠죠.
0: 네네. 그러면 이제 빅테크 입장에서도
1: 돈 되는 사업이네요. 네,
0: 돈 되는 사업이 되는 거죠.
1: 교수님은 이렇게 양자 컴퓨터를 잘 아시고 공부하셨으면 이른바 양자 컴퓨터 관련 주들 그 증시에 상장도 있잖아요.
0: 네네네.
1: 투자도 좀 하시고 돈도 버셨을 것 같은데 어때요?
0: 아, 저는 되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뭐 투자도 좀 하는데 관련해 가지고는 공통 요소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특정 방식의 양자 컴퓨터는 마치 저는 이제 거의 모든 IT의 역사라고 역사 관련된 쪽도 되게 많이 예, 해왔는데
1: 예, 예.
0: 옛날 8비트 컴퓨터들 여러 개 나와서 이렇게 경쟁하던 때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으흠. 그러다가 IBM PC가 나오면서 그냥 이렇게
1: 시장을 장악했죠.
0: 날라갔잖아요. 예, 그렇게
1: 돈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벌었고.
0: 네, 그렇죠.
1: 네.
0: 예, 그런 것처럼 사실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부품이나 그리고 또 인텔이 돈을 벌었잖아요.
1: 그러니까
0: 그렇게 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8비트 때 코모도라든지 삼성 그다음에 페미콤, LG
1: 그럼요.
0: 일본의 수많은 회사들 중에 지금 남아있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1: 삼보 컴퓨터 주식 샀다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큰일인 상황이랑 마찬가지죠.
0: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양자 컴퓨터 자체의 산업이 앞으로 커질 것은 거의 명확하나 한데
1: 길목에서 뭘 사야 됩니까 그럼?
0: 네, 그러면 이제 나눠볼 수 있는 게 일단 지금 현재 가장 항상 병목이 중요하잖아요.
1: 네.
0: 지금 현재는 어쨌거나 가장 빨리 상용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초전도체 방식이다 보니
1: 예.
0: 초전도체 방식은 여러 나라에서 여러 개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어디서 병목이라 그랬죠?
1: 냉장고 만드는 회사가 예, 둘밖에 그렇습니다. 없다면서요.
0: 네. 그 두 회사가 사실은 그래서
1: 투자하기 좋다.
0: 네. 그거가 지금 현재는
1: 제일 병목이고요. 두 회사가 둘 다 상장 회사예요?
0: 다 유럽 회사들이라
1: 네.
0: 유럽에 아마 상장돼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ETF로 아마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1: 그 정도 어려움이야 극복하겠습니다.
0: 네, 극종 케이블이라든지 커넥터라든지 이런 그 극종을 만들기 위한 종류 있잖아요. 네, 그런 종류가 지금 현재 제일 병목이고요. 두 번째는 그 극종 만들고 이걸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소재 같은 게 또 있어요. 소재나 희소자 대표적인 게 헬륨 3 같은 건데 헬륨 3라든지 뭐 실리콘 28이라든지 뭐 특수 소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1: 예.
0: 또 히터류 갑니다 이래서. 이거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용 히토리가 또 따로 있어요.
1: 그런 거 만드는 회사들이 있을 텐데.
0: 그렇죠. 소재 그럼, 공급하는 회사들이 있겠죠.
1: 그럼 그런 거 만드는 회사들은 막 영업이익률 80% 나오고 뭐 이런 굉장히 배짱 장사를 하고 있어요?
0: 그렇죠. 지금 사실은
1: 그래요?
0: 헬륨3 같은 경우에 국가들까지 지금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전략물자 시장했거든요.
1: 그러면서 한두 회사밖에 못 만드나 봐요?
0: 지금 한두 회사, 그렇죠. 몇 회사밖에 못 만들고 이걸 만드는 게 원자로 부산물이거든요.
1: 아.
0: 해카고 가게 돼 있어요, 또.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1: 업기가. 상장회사가 하기는 해요?
0: 상장회사가 하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특정한 그 종목들을 그렇게 보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1: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그 광학적으로 넘어가면 레이저 광학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결국에는 반도체 공정에서 만들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보조금을 주고서 요즘 진짜 미국이 희한한 짓을 화도 많이 해서 놀라운 일이 되게 많은데 최근에 이제 양자 쪽에 그 칩섹트라고 아시죠? 칩 법안.
1: 네.
0: 칩 법안이 원래 반도체 하라고 만든 법안이잖아요. 음흠. 거기에 돈을 띄어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수의 양자 컴퓨터 회사에다가 미국 정부가 보조금처럼 주고
1: 지분 가져왔어요.
0: 지분 가져왔잖아요. 국가가 지분을 그 가져왔어요.
1: 그 기술 우리 정부가 쓰겠다는 의지네요.
0: 네네. 근데 그걸 잘 보시면은 IBM하고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회사한테 제일 큰 돈을 줬고요.
1: 예.
0: 몇십억 달러, 10억 달러 이상씩 줬으니까. 그리고 양자 컴퓨터 회사한테는 한 1억 달러 정도씩 줬단 말이에요. 그 예. 말은 그 IBM하고 글로벌 파운드리한테 왜 줬냐면 파운드리라서 준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파운드리가 뭔지 아시죠?
1: 반도체 제조
0: 제조해 주는 예. 거거든요. 제조 생산 인프라가 결국 반도체 공정으로 갑니다. 조금 커다란 나노
1: 양자 컴퓨터를 예. 만들 때도
0: 네 똑같아요.
1: 그럼 결국에 양자 컴퓨터 좀 만들어 주세요 하면 또 TSMC에 가서 전화해야 되고
0: 그렇죠.
1: 근데 예. 뭐 인텔이 예. 해봐야 되고 삼성전자가 또 해봐야 되고 그렇다는
0: 그렇죠.
1: 얘기예요.
0: 예. 근데 지금은 TSMC나 뭐 삼성전자나 다 풀캐파로 지금 못하잖아요.
1: 예, 예.
0: 그러니까 IBM이랑 아까 말씀드린 그 글로벌 파운드리가 미국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양자 컴퓨터 파운드리는 우리가 만들겠어 이런 거예요.
1: 아무도 안 하니까.
0: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아 그래 니네한테 우리가 돈을 주고 지분을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 분야 그러니까 칩 제조 파운드리 쪽도 굉장히 중요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1: 예.
0: 네, 그래서 뭐 되려 의외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양자 컴퓨터 자체를 만드는 회사들보다 이렇게 가치 사슬 쪽에 공통 요소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제일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는 빅테크 회사들이잖아요. 엔비디아,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결국 뭘 개발을 하든
1: 거기에다 신어서 팔아야 되니까.
0: 그렇죠. 유통상을 얘네들이 할 것 같으니.
1: 이마트 GS25 같은 거.
0: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불닭볶음면을 잘 찍어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으나 불닭에 뜰지 신라면에 뜰지 사실 잘 알기 어렵잖아요.
1: 마트 주식 사라?
0: 예, 그렇죠. 약간 그게 좀 더 안전한 베팅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니. 네.
1: 그래도 그 얘기 들으니까 이게 산업 구조가 어떻게 흐르고 부가가치가 어떻게 흐르고 하는 것도 눈에 잘 보이네요.
0: 네네.
1: 야, 이해가 됩니다. 양자 컴퓨터도.
0: 아니, 좀 걱정했는데 제가 어느 유튜브에 가서 양자 컴퓨터 얘기를 하다가
1: 예.
0: 라이브에서 너무 어렵다고 떠나시는 반응을 많이 봐가지고 이거 어떻게 얘기하지 이러고 고민하고 왔거든요, 사실은.
1: 그렇군요.
0: 네, 중첩이니 얽힘이니 이 얘기 안 하니까 좀 낫네요.
1: 그러네요. 그 얘기를 조금 그냥 네, 뭐 그런 게 있겠거니.
0: 네, 있겠거니 하고 넘어가야지.
1: 마음 먹고.
0: 네.
1: 하여튼 그래서 그 뭘로 어디다 쓰는 건데요로 질문 드리니까.
0: 네, 그러니까 좀 낫네요.
1: 그렇네요. 그러니까 다른 데 나가셔도 그 교수님 말씀 다 이해 못 해요. 이해할 수 있는 손경제 같은 데 자주 나오십시오.
0: 네. 네.
1: 자주 나오시기입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1: 예. 자, 지금까지 디지스트의 정지훈 교수님과 함께 양자 컴퓨터에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봤네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0: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1: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은 대한민국 방송의 발전과 시청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제29회 좋은 방송을 위한 시민의 비평상을 개최합니다. 9월 1일부터 7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문화진흥회 홈페이지 www.fbc.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FM 95.9 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경찰청 차장에 김종철 경상남도 경찰청장을, 서울경찰청장에 고범석 전남 경찰청장을 임명하는 등 하반기 치안정감과 치안감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경찰청은 경찰 업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장에 연고지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제를 전면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18명 가운데 78%에 해당하는 14명이 교체되는 등 전체 치안감 직위의 81%가 교체됐습니다. 당초 치안정감 승진이 내정됐던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번 승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채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자금 문제로 건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금융지원을 최대한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주택 인허가가 2022년부터 갑자기 절반 이하로 줄면서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며 총리 주관으로 공급 부문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매주 현장에 나가 보고받고 있으며 사업자들이 말하는 부분 가운데 빠르게 고칠 수 있는 사안도 있다며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특례 임용을 신청했던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가운데 615명이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가 총 1,761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준비단은 지난달

0: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례 임용 희망 신청을 받은 결과 2,375명이 신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한 명이 추가로 집계되면서 당초 신청자는 2,376명으로 최종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615명이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곳곳에 내리고 있는 비는 밤까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북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5에서 40mm 사이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3도, 광주 26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광주와 대구가 31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2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새벽에 어둑어둑할 때를 뜻하는 우리말 어두컨이죠. 종종 어두컨이로 잘못 쓸 때가 있지만 표준어는 어두컨입니다. 앞에 어두가 붙은 우리말이 더 있습니다. 어둡고 침침하다는 뜻의 어두침침하다와 어둡고 컴컴하다는 뜻의 어두컴컴하다인데요. 형용사 어두컴컴하다를 어두캄캄하다로 쓰는 건 바르지 않습니다. 표준어는 어두컴컴하다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우리 우주는 뜨겁고 자욱한 상태였죠. 그리고 팽창되기 시작했어요. 지구는 차가워졌고 원소들이 생겨났죠. 네안데르탈인은 도구를 만들었고요. 과학과 역사, 음악과 신화, 모든 것은 빅뱅에서 시작되었죠. 그리고 평일낮 11시에는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죠.
1: 매일 밤 8시, 열심히 산 하루 끝에 든든한 내 편.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언제라도 너의 편이 돼줄게. 어디로든 같이 걸어갈게.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유명한 음악이 만들어진 계기를 보면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노래들이 제법 있는데요. 미국의 밴드 리너드 스키너드가 1974년에 발표한 이 노래도 그렇습니다. 리너드 스키너드의 베이시스트가 어느 날 멤버들과 연습을 하다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멜로디가 잠깐 떠올랐다고 해요. 하지만 그날은 별 생각 없이 집으로 돌아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멜로디 위에 기타 솔로가 더해진 음악이 들렸다죠. 베이시스트는 이것을 기억했다가 다음날 멤버들에게 들려줬고 그렇게 같이 완성한 노래가 바로 이 곡이었는데요. 지금도 리너드 스키너드의 대표곡으로 남아있는 음악입니다.

9월 1일 화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리나드 스키너드입니다. Sweet Home, Alabama.

9월 1일 화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디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리너드 스키너드 스위트홈 알라바마였습니다. 이찬형님 신청곡이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비틀스의 Let It Be라든가 뭐 이렇게 꿈속에서 뭔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음악, 이 노래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곡 같은 경우에는 그 베이시스트가 연습하면서 이제 멜로디를 떠올렸다 그랬잖아요. 아마 그거를 계속 생각을 했겠죠. 무의식적으로라도 아 이거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그러다 보니 이제 꿈에서 거기에 막

0: 기타 솔로가 들어오면 이런 소리가 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예, 그렇게 만들어진 음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무엇, 그러니까 뭐 정신이 말짱한 낮이든 아니면 좀 졸음이 오는 밤이든 심지어 꿈속에서도 내가 놓지 않고 생각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요?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좋아하는 음식이라든가 취미 이런 걸 수도 있겠죠.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무언가가 나를 만들어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러분들 어떤 생각 많이 하고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문자 샵 8001번으로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골든디스크를 생각하시다가 아 이런 노래 골든디스크에서 들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음악들 환영하고 있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노래는 The Cranberries, Dreams였습니다. 정일범님이요. 아무도 없는 3차선 도로 중 2차선으로 주행하는데 버스 정류장을 지날 때 차에서 전방 충격주의가 뜨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지금도 식은땀이 나요. The Cranberries, 좀비랑 Dreams 신청해요 하셨거든요. 아, 이게 무슨 일이죠? 3차선 중 2차선으로 주행을 하는데 전방 충격주의요? 오, 아니, 더 크랜베리스 좀비하고 드림스를 신청하셨잖아요. 근데 좀비는 너무 무서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드림스로 골랐어요. 우리 지난번에 남양특집 할 때 더 크랜베리스 좀비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 마지막에 약간 퇴마하겠다고 고스트버스터즈 틀어드렸거든요. 고스트버스터즈를 좀 틀어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니, 그래도 뭐 별일 없었으니 다행입니다. 그냥 뭔가 잠깐 뭔가 오류가 있었을 수 있죠, 뭐. 네. 자, 우리 마음 좀 가라앉힐까요? 4791님. 가을의 전령사 반딧불이가 달빛 아래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여유로운 밤입니다. 밤이 되니 선선한 바람이 온몸을 자극하네요. 오늘도 포근한 방송에 취할게요. 라이오넬 리치, Say You, Say Me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항상 시골에서 정말 예쁜 농촌 풍경을 전해주시는 분이죠. 4791님. 반딧불이가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하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이 좀 되면서 아, 가을이 오고 있나 보다. 덕분에 알게 됩니다. 자, 우리 놀란 마음 좀 가라앉히면서 라이오넬 리치, Say You, Say Me 그리고 김경원님이 신청해주신 크리스 리의 On the Beach 이렇게 두 곡 함께 할게요.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3: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4: 신선함이 살아있는 수삼.
3: 정성으로 완성한 6년근 홍삼.
4: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3: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4: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처음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971년생 미국의 가수 티파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데뷔 깁슨 전해드리면서 오늘 티파니의 처음 그리고 지금 하겠다라고 예고 드렸죠. 데뷔 깁슨과 함께 1987년에 데뷔했었던 10대 가수였어요. 티파니. 15살에 1집을 내면서 데니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는데요. 이 첫 싱글은 사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속곡으로 냈었던 I Think We Are Alone Now가 단번에 빌보드 차트 1위를 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이어진 쿠브빈 그리고 이 집의 I Saw Him Standing There로 80년대를 주름잡은 가수가 됐죠. 그런데 이제 데비 깁슨하고 마찬가지로 90년대 이후에는 80년대만큼의 열광은 없었는데요. 티파니도 역시 꾸준히 음악 활동을 하면서

2022년까지 11장의 정규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들려준 마지막 싱글이 You Are My Everything이라는 곡이거든요. 데뷔곡하고 같이 들으면 정말 훨씬 더 성숙해진 티파니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곡이에요.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어보죠. 티파니의 데뷔곡 Danny 그리고 2022년에 발표한 가장 최근 싱글입니다. You're My Everything.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테파니의 데뷔곡 Danny, 그리고 2022년에 발표한 가장 최근 싱글 You're My Everything이었습니다. 지금 막 끝난 이 You're My Everything 되게 멋있지 않나요? 예, 저는 들어보고 이 구성도 그렇고 막 사운드를 펼쳐나가는 방식도 와, 되게 멋있고 고혹적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예, 좋은 음악이었습니다. 골든디스크

토크에 가끔씩 여러분들 뭐 참여 안 하시면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미니나 문자로 참여 안 해주시면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어떤 분들이 듣고 계신지 잘 모르니까 가끔 여유 되실 때 글 남겨달라고 말씀드렸었더니요. 이소미님, 저 잘 듣고 있어요. 문영식님, 저도 숨은 청춘인입니다. 목소리 너무 좋아요. 김민영님, 잘 듣고 있어요. 오늘 하루 마무리도 골든디스크로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옆에 있어서 좋아요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막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하고 거기에서 글 쓰기까지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예, 그 번거로움을 뚫고 이렇게 안부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다들 반갑고요. 또 고지호님, 항상 야근하실 때마다 흔적 남겨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스윙아웃 시스터의 브레이크아웃, 야근하면서 잘 듣고 있어요 해주셨는데요. 이 늦은 시간에 끝나지 않은 일을 계속해야 할 때, 그럴 때 약간의 리듬을 더해줄 수 있는 음악입니다. 신청해주신 스윙아웃 시스터의 브레이크아웃, 그리고 김요한님이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홀 앤 오츠의 You Make My Dreams까지 두 곡, 지금 조용히 혹은 미니나 문자로 참여하시면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과 같이 듣겠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노래는 5154님이 신청해 주신 마이클 부블레의 홈이었습니다. 9월 1일 화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골든디스크, 이제 9월로 접어들었는데요. 어떻게 어제하고 좀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있으신가요? 사실 뭐 달력 넘어가고 숫자는 바뀌어도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그렇게까지 크게 달라지지는 않죠. 하지만 서서히 변화하는 계절처럼 우리도 서서히 더 성장하고 성숙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자,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은요. 이종윤 님이 엘튼 존의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신청해 주셨어요. 블루가 커버한 버전이 유명하긴 하지만 원곡 신청해 주셔서 오늘은 엘튼 존의 원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밤 11시 5분에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1: 2차 전지 대표 산업전시회 K배터리쇼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는 물론 ESS, EV 화재, 신재생 에너지까지 배터리를 넘어 에너지의 미래로 K배터리쇼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한국 ENX
2: FM 95.9 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